5월 21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생김 이즈나 정승환 권진아 유어송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류지우님께서 아침마다 따뜻한 밥 차려주신 엄마의 수고로움을 먹고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5990님이 출근하면 옆자리 후배가 따끈한 삶은 달걀을 두 알씩 자주 준비해줘요.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커피로 보답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그

0: 수고로움이 더 고맙게 느껴지네요. 이따 점심 사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문득 누군가의 다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출근을 하면서 아침 챙겨놓고 나간 걸 보거나 아이가 예쁜 말로 편지를 써놓고 갔고 회사 선배나 후배가 나를 위해서 커피나 초콜릿을 놔두고 사실 이런 거 조용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막 누군가는 내가 했지, 나 잘했지, 칭찬해줘 이렇게 생색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다정하게 마음만 조용히 놓고 가다니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티를 내야 되거든요. 네, 아침에 밥을 차려놨으면 그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꼬치꼬치 캐놓고 몇 점인지 나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런 걸 막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봉구레들도요. 절 위한 다정한 마음들 마구마구 건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건네냐고요? 사연으로요. 네, 봉디는 사랑과 사연을 먹고 자라는데 지금 굉장히 홀쭉해요. 네, 막 키도 자라다 만 것 같고 뭐라고 할까요? 네, 변성기 이전에 봉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직 변성기도 안 왔고 얼굴에 여드름도 없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기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합니다. 우리 슈퍼스타 송하빈 씨가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좀 전에 막 입국하자마자 아침봉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걱정되는 건 막 한국말이 서툴까 봐 그런 게 걱정되는데 뭐 그러진 않겠죠? 이따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맥주.

0: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케어 원해요?
6: 케어 원해요.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 원해요.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 원해요.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0534님께서 봉디는 저의 20분 남친이에요. 출근 시간이 10시 회사로 이직하고부터 매일 듣기 시작해서 봉디랑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친해져요 우리. 20분이요? 아, 남사친. 저의 20분 남사친. 제가 그걸 남친으로.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읽었네요. 네. 우리, 봉글의 사연을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읽었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출근 시간이 10시인데 왜 20분밖에 못 들으시는 거죠? 저는 9시에 시작하는데. 꼭 그거 궁금한데요. 네. 조금 더 친해지고요. 한 40분 한번 채워볼까요? 40분? 네, 10시 출근이니까 40분 정도 한번 두 배로 네, 40분 남사친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참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가 문자를 읽은 건 사과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애덤 램버트, Time for Miracle.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희 남편은요, 정말 못 고치는 게 없는 맥가이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몇 해 전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남편도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뭐해? 이건 다 뭐야? 아, 냉장고에 차가운 공기가 안 도는 것 같아서 내가 너튜브 보고 부품 몇 개 주문했어. 이제 고쳐봐야지. 어? 냉장고를? 아, 그냥 둬. 그러다 더 망가지면 어쩌려고. 아니야, 나 믿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열심히 이것저것 만지더니 남편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거 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또 고장난 거 없나? 그 뒤로도 아이들 장난감에 제습기까지 뚝딱뚝딱 고쳐내더니 지난 겨울에는 친정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소리에 내가 고쳐볼게. 안 돼도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해보자. 어? 고민도 안 하고 나서더니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진짜 보일러까지 고쳐내지 뭐해요. 저희 엄마는 감동을 받으셨죠. 여기저기 사위가 보일러까지 고친다며 자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 전공도 교육학인데 이제는 물건 말고 사람을 고쳐보는 게 어때? 그것도 꽤 보람차지 않을까? 아니, 사람은 못 고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냥 기다려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쭉 같이 사는 거지. 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못 고치니까 평소에 내 말은 그렇게 못 들은 척했던 거구나? 제 말에 남편과 빵 터져서 웃다가 문득 이 일상

많이 고마워졌어요. 아마 남편은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걸 보면서 자신의 아픈 몸은 잊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았던 거 아닐까요? 오늘 마침 부부의 날이라니까 평소에 못했던 말도 하고 싶어지네요. 우리 집의 마법사, 우리 집의 수리박사. 여보 덕분에 우리 집은 언제나 고장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건강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 사랑해. 오늘 사연의 제목, 사람 빼고는 다 고쳐드립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지하의 물론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미경님께는 봉디 생일주간 특별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경진님이 아 부부의 날이라니까 저도 한마디 하려고 신랑 깨톡을 열었는데 차마 못 쓰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진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부부 봉고래들 깨톡 혹은 문자 메시지를 열고요. 만약에 차마 못 쓰겠다라면 이모티콘 있잖아요. 하트 이모티콘을 한 3개 정도 누르고 문자 한번 보내고요. 쓸 수 있는 분들은 사랑해 라고 한마디 보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K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K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러브게임에서는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만나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K윌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20세기 소년 언제나 둘이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김국향님께서 남편이 아침에 춥고 바람 분다고 가디건도 챙겨주고 유자차를 보온병에 따라주는데 오늘따라 더 섹시해 보이는 거 있죠? 오늘 부부의 날인 걸 알았나? 알았을 수도 있고요. 국향님 남편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다정다감한 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너무 스윗하긴 하네요. 네. 어떻게 이 유자차는 정말 마음이 같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리고 가디건도 너무 포근하잖아요. 네. 국향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유명자님께서

봉디, 중삼 아들 오늘 교내 요리대회 예선전이에요. 그룹으로 하는 건데 아들은 김치볶음밥을 맡았나 봐요. 맨날 해주는 거 먹어만 봤지 할 줄 알겠어요? 아침에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잘하겠죠? 근데 혹시 알아요? 너무 잘해서 흑백요리사에 나갈지도. 그러게요. 막 오늘 본인이 몰랐던 요리에 대한 재능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그 심사위원들 입안에서 김치가 막 살아 움직이고 막 밥알이 막 터지고 그 안에 막 양념 소스가 잘 버무려져서 막 심사위원들의 머리에서 맛의 꽃이 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어떤 재능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미경님. 봉디, 절친의 딸이 식당 오픈했다고 해서 커다란 화분으로 개업 선물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지성과 미모의 소유자라고 썼더니 누가 보냈는지 몰라 사돈의 팔촌을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지성과 미모는 매치가 안 되었나 봅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야겠어요. 그래도 외치고파요. 지성과 미모의 소유자라고 해. 미경님 제가 외쳐드릴게요. 김미경님은 지성과 미모의 핵 소유자, 슈퍼 초핵 소유자. 김미경님은 지성과 미모의 핵초 소유자. 완전 터져. 지성과 미모가 빵빵. 어떠세요? 김혜정님. 어제 계란 사서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계란이 깨졌어요. 다행히 온몸으로 막아서 계란은 3개만 깨졌는데 제 무릎도 1개 깨졌네요. 아직도 아파요. 이거 너무 놀랬겠는데요? 그리고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막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래도 막 크게 다치신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거 한참 가거든요. 무릎 이렇게 어디 부딪히고 그러면. 그리고 아마 까졌을 텐데 치료 잘 하시고요. 아시죠? 네, 치료 잘 안 하면 상처 남아요. 혜정님, 호해드릴게요. 아파요? 저도 아파요. 김질철님.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제 반쪽과 결혼한 지 16년 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출장이 겹쳐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봉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장 마치고 8시에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꽃이죠. 꽃. 네. 그리고 편지를 쓴다면 좋을 것 같고요. 꽃과 편지요. 그리고 진철님. 지금 이 사연 보는 이 음성을 전해주세요. 네, 진철님이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리고 오늘 밤 8시 아닌가요? 한 9시 반쯤 모두 잠든 후에 기대하셔도 된대요.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노래 들을게요. 진철님 화이팅! 성시경, 당신은 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곽선영님이 아침 10시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차에서 봉디의 목소리에 좋은 노래들을 듣고 있으니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겠죠? 아, 그죠. 네, 10시 교육이면 가야 되는데 뭐 아직 한 10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있다가 제 목소리 그리고 좋은 노래 듣고 꼭 가셔야 돼요. 조원영님께서 까칠하던 회사 선배가 요즘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요즘 연애 시작하셨거든요. 이 선배를 3년 넘게 봤는데 이렇게 잘 웃고 화 안 내는 거 처음이에요. 제발 그 연애가 오래오래 가길 바랍니다. 사랑이 정말 이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화 잘 내고 까칠한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랑

0: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황 PD도 사랑을, 네. 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그냥 황 PD도 사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완전 사랑 중이죠. 저는 완전 사랑 중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봉디는 사랑 중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네요. 제가 왜요?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웃음도 많고 하하하 호호호.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쌀딱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 니콜 키드먼, 이완 맥그리거의 Come on May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멍젤?
5: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멍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5년에 불시착한 태규, 친구들과 커피숍에 놀러갔다. 야야, 지금 저기 왼쪽 테이블 여자애가 날 너무 쳐다보는데? 뭐야? 쟤 나 찍은 거 아니야? 태규야, 꿈 깨라. 아까 봤는데 저 사람 남친이랑 왔더라고. 그럼 그 뒤 테이블 저 여자애는? 나한테 윙크하는 것 같던데? 나 완전 찍혔네. 쟤는 윙크가 아니라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데스크 누나가 나 계속 쳐다본다. 어? 뭐야? 나한테 왜 손 흔들지? 어? 태규야, 너 와서 돈 내라는 것 같은데? 그날 상상 속에서 100번도 더 찍힌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내가 너 찍었다 라는 말이 한참 유행할 때 쓰던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땡땡병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나무를 뭘로 찍죠? 힌트는 여기까지.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카더 가든 나무 듣고 왔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눈 마주치고 웃기만 해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래요. 정답은 도끼병입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런 병이 실제로 만약에 걸린다면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권유림님, 정답 도끼병. 저도 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저기요 하길래 저 남자친구 있어요 했더니 바로 죄송한데 벨 좀 눌러주세요 이런 말이 돌아와서 문 열리자마자 저도 내렸어요. 유림님은 이미 도끼병에 걸리셨군요. 네, 꽤 많네요. 네. 7140님 도끼병. 아내가 저 좋아하는 줄 알고 사귀었는데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둘 다 도끼병. 슬픈데요. 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만났어요. 이 사랑은 좀 슬프네요. 네, 뭔가 좀 슬퍼요. 네. 1676님 도끼병이요. 저 고딩 시절에 완전 심했었는데요. 제 앞으로 버스만 지나가면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저를 본다고 착각해서 머리를 쓱 넘겼어요. 버즈 민경은 닮은 줄 알고 살던 시절이었죠. 혹시 1676님 남성분이실까요? 네, 왜냐하면 고딩 중딩 시절에 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병에 걸리거든요. 네. 우리 반에 진짜 많았어요. 제가 남중 남고 나왔는데 진짜 많았어요. 막 어디 소풍만 가면 다 자기들 좋아한다 그러고 그걸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오답자요. 백용기님 도리도리 병병. 9909님 우리 아내는 늘 소주 각일병. 네. 이준희님 봉태규 병. 이거 약간 욕은 아니죠? 봉태규 병 약간 이런 거 아니죠?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나성에서 오셨어요. 나성에서 막 도착한 그런 남자예요. 네. 왜 가셨지? 네. 미국 LA에서 막 도착한 남자 개그맨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나는 아이들 등원시키고 아침봉에 출근하는 가정적인 남자.
1: 나는 LA에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아침봉으로 출근한 책임감 있는 남자.
0: 나는 어딜 가도 뭘 봐도 아내를 떠올리는 뜨르 러브병.
1: 나는 이제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아니면 안 가는 스타병.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비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 웰컴.
1: 반갑습니다. LA에서 온 지 한 4시간밖에 안 된 송하빈입니다.
0: 그래도 한국말을 좀 능숙하게 하시네요.
1: Sure.
0: 뭐요? Sure요? Sure? 쉬라고요? Sure?
1: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쉽지 않네요.
0: 그럼 약간 그럼 중간중간 약간 영어가 나올 수도 있나요?
1: 영어 나올 수 있죠. 중국이 나올 수 있죠.
0: 이상호 님이 LA는 왜? 김효민 님이 LA 갈비 먹으러? 네, 이렇게. 이제 LA는 왜 가신 거죠?
1: 또 급하게 또 촬영이 잡혀 가지고 네. 급하게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저게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 아니어서 좀 지켜 주세요, 좀 이거를 좀.
0: 그럼 그냥 뭐 그 셀카 같은 거 찍으러 간 거예요?
1: 놀러 갔다 온 건 확실히 아닙니다.
0: 놀러 간 건 아니에요.
1: 네, 놀러 간 건 아니에요.
0: 공식적인 일인가요?
1: 정식적으로 섭외가 왔고 네. 페이를 받고 간 일이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아니 근데 진짜 그 미국 LA 갔다가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지금 네. 새벽 5시 반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여기 석에는 비즈니스석이라 나와 있지만 저도 비즈니스석인 줄 알았는데 이코노미더라고요.
0: 그게 무슨 얘기예요?
1: 저는
0: 아니 뭐야 이코노미로 왔다 갔다 한 거야?
1: 갈 때는 이코노미라고 이코노미고 올 때는 비즈니스 해준다 해가지고 네. 했는데 갑자기 체크인 할 때 이코노미더라고요.
0: 왜 그렇게 된 거죠?
1: 방송국 놈들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0: 어디 방송국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요.
0: 그래요?
1: 네네네.
0: 방송국 놈들 네, 소통이 지독하네요.
1: 소통에 좀 오류가 있어서
0: 그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1: 귀여웠습니다. 너무
0: 근데 요즘에
1: 추억.
0: 최근에 뭐 여러 이제 전쟁 여파로 우려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 무엇보다도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리가 없어서 제가 급하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0: 이선희님께서 하빈님 시차 적응하셨어요라고
1: 보내주셨어요. 진짜 짧게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오늘 새벽에 온 건데 정말 짧게 있었거든요. 미국에는. 근데 시차 적응이 딱 될 때쯤에 이제 한국에 넘어오게 돼서.
0: 그러니까 LA 시차 적응이 될 때쯤에.
1: 네네네. LA는 시차가 16시간이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제 눈빛이 지금 잘 보이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0: 쌍꺼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강렬해요.
1: 자 들어오자마자 작가님이 눈 마탱이 갔다고.
0: 저희 작가 일주일 만에 본 하빈 씨에게 첫 인사가 마탱이가 갔다. 아니 난 진짜 우리 제작진들의 뭐라고 할까 약간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들 그죠?
1: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0: 아니 근데 피곤할 텐데 아침봉에 꼭 출석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진짜 이건 정말 제작진분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느껴졌던 게 정말 힘들면은 안 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미리
0: 네.
1: 저번 주 출국하기 전에. 근데 이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저를 고정으로 1년 반 넘게 써주시고 계신데 이거는 뭐 타이트하게 도착하면 모르겠지만 좀 더 여유 있게 한 5시 도착한 거면은 이거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엇보다 제 와이프도 오빠 이건 가야 된다.
0: 그죠 가야죠. 와이프들은 그쵸, 이럴 그쵸. 때 가라 그래요.
1: 그쵸.
0: 대부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채찍으로 그렇게 때릴까요 와이프들은. 당근 먹어본 적 있어요?
1: 좀 몰아치게 하는 게 있어요.
0: 아니,
1: 진짜 와이프가.
0: 혹시 당근 먹어본 적
1: 당근은 진짜 잘 안 돼요. 칭찬에 너무 각박해요.
0: 그죠. 채찍은 꽤 많이 맞아봤는데 당근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1: 정말
0: 우리 와이프들이. 아 그렇다면 만약에 비즈니스턱을 탔다면 제가 꼭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라면 드셨는지.
1: 비즈니스 탔으면 진짜 제가 지금 컨디션 진짜 완전 좋죠. 완전 누워서 오는 건데.
0: 예.
1: 라면도 못 먹고.
0: 그러면 LA에서는 뭐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0: 정말 제가 짧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식을 두 끼를 먹었습니다.
1: 아니 굳이 아니, LA까지 진짜. 가서 뭐요 뭐 순두부?
0: 순두부 먹어야죠. 순두부랑 순두부. 갈비찜이랑도 먹었습니다.
1: 지금 순두부 3만 원이

0: 왜냐면 소고기가 맛있을 거 아니야.
1: 아 맞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해외 촬영 갔을 때 브라질을 갔거든요.
1: 네네네.
0: 제 인생 순대국밥을 브라질에서 먹었어요. 아니, 진짜로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브라질에서 거기 그 한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땅이 넓어서 돼지를 풀어서 키워서.
1: 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0: 돼지가 맛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아 근데 저는 순두부찌개를 한국에서도 좋아했지만은 또 미국에서 먹는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더라고요.
0: 그게 그 유명한 거기에 가신 거죠?
1: 거기 맞습니다. 그 유명한 거.
0: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달라요 한국이랑.
0: 아 그래요?
1: 진짜 더 특별하게 맛있었어요.
0: 오 그러면은 미국 음식은 먹은 게 없어요?
1: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출발 직전에 저녁은 또 매니저님께서 네. 그래도 또 여기 한인타운 또 맛있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네. 새끼 먹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타코를 그래도 먹고 왔습니다.
0: 아, 그 멕시코 음식 아니에요? 아니 미국을 갔는데 한국 음식이랑 멕시코 음식만 먹고 왔어요?
1: 더 차이가 뭔지 아세요?
0: 뭐요?
1: 또 가게 이름이 케이팝한 거예요.
0: 케이팝아요?
1: 그래서
0: 타코집 이름이?
1: 타코집인데 불고기 맛 나는 타코도 먹고 케이비비큐 해가지고
0: 아 진짜 지독한 한국 사람
1: 정말 지독했습니다. 국뽕이 차올랐어요.
0: 그러니까 국뽕이. 와 너무 지독하네요.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할 수 있다니.
1: 그래도 촬영이 잘 끝나서 촬영 잘 네. 끝난 다음에 제작진이랑 네. 먹을 때는 산타마니아 이 해변가에서 또 진짜 미국 본토 음식 뭐 새우 뭐 튀김 요리랑 뭐
0: 그게 본토 저... 음식이에요?
1: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교포분이 교포분이 추천해 주신 데 가서 먹었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하빈 씨 추천곡 하나 들어볼 텐데요. 오 비의 라송이에요.
1: 네네 좀 LA에 갔다 온 걸 좀 티를 내고 싶어서 선정해봤습니다. 네, 라송으로
0: 네.
1: 좀
0: 그 LA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LA 다녀온 우리 하빈송의 추천곡 라송 듣고 올게요.

0: go pig.
1: This right.
0: Go pig. Go pig.
1: Here we go.
0: Go pig. Go pig.

0: 노래 듣고 왔고요. 바로 비공감 댓글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이선희님 사연입니다. 회사에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쓰는 분이 있어요.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만 굳이 영어로 써요. 근데 엄청 고급지고 어려운 단어도 아닌 쉬운 영어 단어를 굳이 씁니다. 충분히 한국어로 가능한데 그리고 중간마다 Oops, Oh my God 이러는데 토종 한국인인 그분 전 공감 못하겠는데 두 분 공감하실 수 있나요?
0: 어떤가요? Oh my God 이런 분은 원래 Oh my God 안 하는데 알죠?
1: 뭐라 해야 되죠?
0: Oh my gosh 최근엔 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Oops 이것도 진짜 옛날 느낌인데
0: 옛날 느낌이죠. 네. 옛날 어떻게 아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들 공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1: 아 너무 어렵죠. 진짜. 어.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해서 이번에도 매니저님이 진짜 급하게 영어 하시는 분을 급하게 데려갔거든요. 네. 저는 해외여행 갈 때도 무조건 영어를 못해서 패키지로 갑니다.
0: 아 그래요?
1: 와이프랑 무조건 패키지로 가요.
0: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해외 가서 막 어떻게서든 손짓발짓 이용해서 영어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근데 그거를 도전 안 하는 편이에요?
1: 안 하는 편입니다.
0: 전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랑 결혼한 배우자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꼭 해외를 가면 저를 시켜요. 근데 내가 진짜 난감했던 게 북유럽 여행 갔는데 네. 공깃밥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1: 아 무섭다.
0: 했잖아요.
1: 해내셨군요.
0: Bowl rice. Small bowl rice.
1: 아이 그게 뭡니까? 에어라이스라고 해요.
0: 아니 근데 공깃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까 제가 스몰 볼 라이스 이렇게 해갖고 구해갖고 왔잖아요.
1: 대단하신데요.
0: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서든 그냥 기세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쉬운 단어들로 맞아요. 영어 쓰면
1: 엄청 고급진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써주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0: 고급진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1: Gorgeous라든지
0: 뭐요?
1: Gorgeous
0: 골저스.
1: 너 엄청 골저스하다.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아, 또 뭐가 있죠?
0: 네. 좀 아,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1: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A를 제가 좀 전에 있다고 왔는데도 네.
0: 혼돈이 좀 있군요.
1: 아, 영어가 이게 아, 쉽지 않아요.
0: 제가 20대 때는 성현미 님이 골저 누웠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이름을 유달리 크게 부르는 분들 좀 있었어요.
1: 뭐라고요?
0: 약간 스티브? 약간 그런 분들 좀 있었어요. 네, 마이클. 약간 한국말 엄청 잘하다가 하브엠? 약간
1: 영어 이름 아 영어.
0: 네, 영어 이름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근데 이런 거 좀 힘들 거예요.
1: 힘들어요. 진짜.
0: 근데 좀 그런 거 부럽더라고. 영어 잘하는 분들이 영어 하다가 한국말 중간에 섞어 쓰는 거 있죠. 오려.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1: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0: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1: 진짜 있어.
0: 그거는 네.
1: 최 다장님은 저는 영어 말하면서 꾸러기 표정으로 얼굴 옆에 V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더 싫어요.
0: 레이저. 이거 뭔지 알죠? 이 영화 알죠? 네. 이 영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영국의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 아, 코미디 영화인데 모르세요? 오스틴 파워.
1: 아, 오스틴 파워.
0: 오스틴 파워에서 그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분이 레이저 하면서 네. 이거 많이 하죠. 네.
1: 무슨 영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오스틴 파워는 몰라요?
1: 옛날
0: 와 제가 생각할 때 코미디 하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1: 아 교본인가요 이게?
0: 봐야 되거든요.
1: 이거 몇 년도 영화인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이거 몇
0: 아니
1: 년도...
0: 그것까지 알아봐 필요 없는데 찰리 채플이 알아야 몰라요.
1: 찰리 채플 알죠.
0: 거의 그 정도
1: 아,
0: 느낌.
1: 그 정도 분. 아 그런 분 제가
0: 너무 몰라. 실망스러웠네요.
1: 코미디
0: 네.
1: 대가를.
0: 네.
1: 이 연근님은 제 친구도 호주에 몇 주 다녀오더니 투 봉다리 플리즈 라고 하더라고요. 매점 아저씨의 어이없어 하던 눈빛을 잊지 못해요. 투 봉다리 플리즈.
0: 투 봉다리? 저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저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네 했을 텐데 특히 이제 얼마 안 있다 온 분들이 좀 이런 병에 좀 심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혀가 꼬인다던가 아유 내가 이러면서
1: 혓바닥에 빠다칠하고 온 사람들 있죠. 있어.
0: 아 근데 하빈 씨 빠다칠이라는 표현도

0: 아참 오랜만에 듣네요.
1: 내가 오늘 수면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0: 그거 참 어르신들도 요즘에 잘 안 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4부에서도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 정보.
2: 결혼식 비용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성수기인 봄에 가장 비싼데요. 3월에 1935만 원, 4월 2014만 원, 5월은 2029만 원으로 1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 여름엔 비용이 내려갔다가 가을에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비수기인 겨울에는 1월 1480만 원, 2월 1524만 원으로 비교적 낮았고요. 1월과 5월을 비교하면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죠. 반면 스드메 비용은 비교적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소비자원은 계약 전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시기별 비용을 확인해 예산을 미리 점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출생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산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 푸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 홍영덕님 사연입니다. 하빈 씨, 봉디, 오늘 부부의 날인데 두 분은 뭐 준비한 거 있나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부부의 날인 오늘을 그냥 넘어가면 아내의 삐침 레벨이 2단계는 갈 것 같아요. 생일 까먹으면 5단계 맥스고요. 저는 이런 거 좀 안 챙겼으면 싶은데 아내는 칼같이 챙기는데 비공감입니다. 두 분도 이런 이벤트 잘 챙기시나요?
1: 하빈 씨는 오늘 부부의 날인 거 알았나요?
2: 아, 저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아침에 어제 출근할 때 아침봉을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1: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이 저희 둘째 생일.

0: 생일이거든요.
1: 아, 네. 아 그럼 묻히죠.
0: 네, 그리고 뭐 이틀 전에는 제 생일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5월에 또 결혼 기념일까지 있어서 아~ 사실 저는 오늘 부부의 날인 거 저도 잘 몰랐어요.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벤트 같은 거는 잘 챙기실까요?
1: 이벤트는 그래서 제가 LA에 가서 티셔츠를 와이프 티셔츠를 좀 귀여운 걸 샀거든요. 좀 브랜드 괜찮은 데를 네. 팔라땡 스트릿 브랜드를 사왔습니다. 티셔츠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0: 영국 브랜드 아니에요?
1: 모르겠습니다.
0: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스트릿 브랜드 아니에요? 아니 미국을 갔으면 굳이 LA까지 없으면 슈퍼땡을 사야지 아, 네. 왜 팔라땡을 샀어요?
1: 아니, 갔는데 슈퍼땡도 갔는데 네.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0: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미국 가서 한식 먹고 멕시코 음식 먹고 영국 브랜드 선물 사고
1: 저는 미국 가면 뭘 즐기다 온 거죠? 아니 거기 아까 제가 산타마리아 갔다 했잖아요. 네네. 사진을 찍었거든요. 바다 배경으로 보이게. 네. 해운대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0: 아니 근데 그래 왜냐면 우리나라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1: 아니 진짜 이제 해가 저물고 살짝 이제 저녁 스물스물 할 때 가니까 진짜 해운대 그림이 맞아, 해운대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집에 딱 오면서 아 이거 티셔츠 줄 때 와이프 선물이라고 부부의 날 기념으로 사갔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 근데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잘 챙기긴 하시죠?
1: 아 저 이벤트 잘 안 챙겨요.
0: 어 진짜?
1: 네 저희 진짜 이벤트 잘 안 챙기는
0: 서로?
1: 네 서로.
0: 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영덕님처럼 아내는 칼같이 챙기는데 본인은 안 챙기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 이러면 챙겨야죠. 한 명이 서운해하면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0: 그죠. 특히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분이 이런 상황이면 챙겨야 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1: 네. 저희 부부는 그냥 생일 때 각자 갖고 싶어하는 거 무조건 그냥 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 이제 서로 사주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봐서 근데 영도님 사모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몰래 서프라이즈로 받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0: 오늘 서프라이즈 해야죠.
1: 해야죠. 오늘 해야 돼요.
0: 오늘 서프라이즈.
1: 들어가실 때 장미랑 장미랑 뭐 소소한 선물 같은 거 사가면 좋지
0: 어떤
1: 않을까요?
0: 어떤 게 좋을까요?
1: 저는 뭐 스카프 너무 더울라나?
0: 스카프 괜찮을 것 같은데
1: 스카프 괜찮나요?
0: 그리고 박정실님이 하빈 씨 그냥 궁금한 건데요. 티셔츠 사준 게 기념일 선물 맞나요? 라고.
1: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너무 귀여워서 와이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비벼 먹는 거죠.
0: 아, 퉁.
1: 퉁 치는 거죠. 왜 샀어? 아, 부부의 날이잖아.
0: 지금 저런 사람이 다른 사람 기념일 선물 뭐 사야 될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죠?
1: 제 와이프는 꽃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 꽃 선물을 싫어하더라고요.
0: 제 와이프는 꽃 선물 좋아해요.
1: 좋아하세요?
0: 꽃 선물을 되게 좋아해요.
1: 제 와이프 완전 테토 스타일이어가지고 꽃 선물 오빠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다라고 말해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제 와이프는 꽃 선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꽃 선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이럴 때는 사실은 꼭 선물이 아니랄지라도 말이라도
1: 맞아요.
0: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1: 1164님은 근데 갑자기 챙기면 의심 받아요. 평소에 안 했다면 하지 마세요.
0: 어떤 의심인 거죠? 암살?
1: 잘못된
0: 뭐 이 사람 나 암살하려고 그러나?
1: 얘 뭐 잘못했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0: 아,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나. 이선희님께서 부부의 날에 서로 좋아하는 저녁 먹으면 되죠. 남편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이거 좋다.
1: 너무 좋은데요.
0: 왜냐면 부부의 날은 모두의 날이니까 그죠. 좋긴. 서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1: 저는 갈비찜 추천합니다. 순두부찌개.
0: 좋은데요. 네. 그리고 안 된다면 타코. 네. 불고기만 타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허밍어바스테레오 샐러드 기념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해요.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1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1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4: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5: 광고 듣고 왔고요. 송하빈 씨와도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끝 인사는 뭐 그래도 영어로

0: 해주시는 게
1: 어떨까요? 오늘 영어로 한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Hello, my name is 하빈송.
0: 끝 인사인데 Hello요?
1: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0: Bye.
1: Bye. I love it.
0: 어, 끝곡으로는요. 잭슨5의 ABC 듣고요.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다.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다. 건물의 지붕 안쪽 면을 가리킬 때 천정과 천장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천장입니다.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의 한자어 천정도 함께 쓰였지만 지금은 천장만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단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 상황을 뜻하는 천정부지는 예외입니다. 천장이 표준어니까 천장부지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굳어진 관용 표현임을 고려해서 천정부지를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하는 거죠. 정리하면 천정부지와 같은 표현을 제외하면 일상적인 공간을 지칭할 때는 천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추락의 해부에서 눈 덮인 외딴 산장에 한 남자가 추락합니다.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 그의 아내 산드라는 곧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돼 세간의 주목을 받죠. 법정에선 그동안 부부 사이에 쌓여온 상처와 불만이 낱낱이 꺼내집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저 이야기들이 과연 누군가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걸까? 쥐스틴 트리의 감독은 이 작품이 범인을 찾는 영화가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물음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에 더 쉽게 끌리고 더 쉽게 믿어버리는 건 아닐까. 박하산의 시네타운 박하산입니다.

0: 5월 20일 목요일 박하산의 시내타운 첫 곡은 영화 추락의 해부에서 쇼팽의 프렐류드 4번 듣고 왔습니다. 상미님이 아 비 오는데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추락의 해부 제스틴 트리에 감독의 작품 산드라 휠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추락사로 한순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명 작가 산드라.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과 안내견뿐입니다. 이 일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된 살인이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해부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주스틴 트리에 감독은 산드라를 연기한 산드라 휠러에게 끝까지 자신이 무죄인 사람처럼 연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해요. 그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사실 별 이야기 아닌 걸 이렇게 2시간 넘게 끌고 가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광홍님이 오프닝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고 사람들은 팩트를 담은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소문들을 더 재미있어하죠. 그쵸 아무래도 그쵸 진실이 참 중요한 건데 좀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죠 가끔. 잠시 후엔 시내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영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의 라미란 이레 배우님이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두 분 빨리 모실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0: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가수이자 배우 우지가 사랑하는
10: 배우 전석호가 좋아하는
11: 배우 허성태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2: 니넨 온 줄 아니.
11: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이야.
13: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0: 전 세계 1,10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판타지 소설이 영화가 돼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1: 어서 오십시오, 행운의 손님. 어떤 과자가 필요하신가요?
0: 어머나, 신비한 과자 가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배우 라미란 이레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이 손 인사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님이요. 와, 오늘 이상한 과자점 전천당 배우들 오셨구나. 전 이게 한국에서 실사화 될 줄 몰랐다고. 라미란 배우님이 나온다니 납득이 되네요 하셨어요.
2: 어머, 감사합니다.
0: 와, 제가 어제 봤는데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분장이 자연스럽고.
2: 맞아요.
0: 와, 진짜 신기했어요.
2: 잘 어울리나요?
0: 네, 너무. 와, 그래서 아, 납득이 됩니다. 9033님이 365일 봐도 365일 아름다운 라미란 배우님. 시네타운에서 딱 1년 만에 만나네요. 작년 5월에 영화 하이파이브로 안재웅 배우님과 네. 함께 찾아주셨지요. 야,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맞아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네.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2: 아,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0: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2: 아, 그때 이제 네. 한참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한 반 정도 차 올라왔는데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0: 진짜
2: 요즘에.
0: 너무 네. 어? 더 예뻐지셨다 막 이러면서 오! 그래서 물어봐야지 했습니다. 3749님은 맞아요. 이래 배우 보면 마치 조카의 성장을 보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다고. 진짜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다. 어머 잘 컸다. 이랬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영화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래 배우가요. 2012년 6살에 데뷔를 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내가 TV에 나와야 하는데 서울에서 연락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본인이 예쁜 걸 알았나?
3: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말을 했던 기억은 네. 아직 안 나는데 그쵸.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아동 모델 하고 하면서 막 콘테스트 같은 데 많이 나가고 그런 거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나 봐요.
0: 자신감이 있었구나. 네. 첫 촬영 때도요. 카메라를 무서워하긴커녕 그냥 바로 즐겼대요. 모델 때도 그랬나요?
3: 네. 뭔가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너무 좋 오. 항상 집에서도 오. 구두랑 네. 막 치마에 아. 스타킹 입고 막 꾸미는 춤추고 걸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0: 끼가 있었구나.
3: 그래서 카메라가 나를 찍어주고 있으니까 되게 헉. 재밌어 했던 기억은 나는 와. 것 같아요.
0: 세상에. 지금도 어디 가면 다들 저처럼 이렇게 대견해 할 것 같아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너무 대견하거든요.
3: 가끔 좀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
0: 아, 왜 지금 너무 예쁘게 너무 컸다. 잘 컸는데 아.
2: 내가 그만큼 나이 들었구나를

0: 생기게 맞아요. 되니까.
1: 맞아요. 영화 보면서 진짜 와 벌써 이렇게 학생이 됐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4027님은요. 최근에 류혜영 배우 너튜브 보다가 라미란 배우님과 제주도 여행 간 영상 보고 많이 웃었대요.
0: 아, 다행이네요. 네? 웃으셨다니.
1: 그냥 멍 때리자 이러고 떠났다가 네. 1분도 쉬지 않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셨다고요.
0: 아니 오해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도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니까 아, 먹는 장면만 나와서 그런 거지 멍도 많이 때렸습니다.
1: 맞아요. 멍을 네. 너무 때리면 그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네.
0: 그래서 이제 먹는 것만 나와서 그렇다.
1: 아니, 저희야 좋죠. 네. 제주도 가면 꼭 먹는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0: 저 갈치국 같은 거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네. 뭐 거기 가면 워낙 먹을 게 많아서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꼭 제주도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 맛있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다양해지고 그래서 뭐 동문시장 갔더니 거기 한 바퀴만 돌아도 네, 전 세계 식도락을 다 먹어볼 와. 수 있는 네.
1: 거기 떡만 있는 게 아니군요. 뭐 엄청 많나 봐요. 옛날에 가봤는데
0: 아유 말도 아니에요. 오, 지금
1: 지금은?
0: 가면
1: 오, 다시 네. 가봐야겠네요.
0: 아 미어 터져요.
1: SNS 보니까 라미란 배우님이 류혜영 배우님과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일본 여행 갈 때 걷기 기준이 달라서 부딪힌 적이 있다고요? 다 잘 맞는데?
0: 아, 너무 화가 났어요.
1: 왜요?
0: 아니 식사 시간이 이제 지나서 브레이크 타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그 곳을 네. 향해서 걷고 걷고 또 걷는데
1: 아, 혜영 씨가 많이 걷는군요.
0: 네, 그 찾는 식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 찾는 곳이.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제는
1: 먹어야지.
0: 임박했다. 아무거나 먹자. 네네. 그리고 도중에 걸어가다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1: 밥 안 먹으면 네. 화나죠. 네, 문제합니다. 정수님은요. 저는 영화 반도에서 이래 배우님의 카체이싱 장면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핸들을 잘 돌리시는지 지금은 면허 땄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2: 네. 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바로 따긴 했는데 네. 아직 서울에서 연수를 못 받아가지고
1: 아직은
2: 운전은 네, 못하고
0: 차는?
2: 차는 이제 없죠. 근데 핸들은 확실히 이제 배우러 갔을 네. 때 뭔가 아 항상 폼은 좋다.
1: 네.
2: 실전이
0: 아, 운전도 폼이 있네. 네.
1: 영화 속에서
2: 폼만
1: 해봤으니까.
2: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죠.
1: 그 반도에서 생존을 위해 운전대 잡았던 준이 역을 맡았는데 아 진짜 너무 잘해서 화제였잖아요. 미성년자라서 그때는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했다고요?
2: 네네 맞아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네. 카체이싱 하는 그 기계처럼 딱 되어 있어서 앞에
0: 실제 차처럼
2: 네 세 개의 모니터가 딱 있고 네. 이제 뭐 상황이나 그런 것도 다 조정할 수 있었던 화면이 나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1: 아, 그렇게 했구나.
2: 재밌었어요.
1: 저는 또 자동차 게임을 잘하나 했어요. 그래도 그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이레오사라는 별명이 있대요. 그래서 매드맥스 퓨리오사처럼 반도에는 이레오사가 있다고 아. 알고 있나요?
2: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1: 네, 너무 매드맥스. 좋은 별명이네요. 너무 어울려요. 자 여기서 라미란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원래는 제가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노래는 또 이 노래를 아~ 좋아해요.
1: 그쵸, 그쵸.
0: 네, 음악은 또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한번 또 저희 또 그 전천당과 네. 또 색깔도 비슷하지
1: 그러네요.
0: 않나 이제 약간 판타지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요거 듣고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두 분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태균님이 아내가 신촌에 있는 창천초등학교의 도서관 사서쌤이었는데 이래 배우님이 도서관에 들렀었대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때 너무 순수하게 예뻤다고. 잘 커서 제가 다 뿌듯하다고.
1: 아, 그럼 초등학교 때.
2: 네, 초등학교 때.
1: 아, 창천초등학교 다녔어요.
2: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네. 창천초. 왜 익숙하다 우리 학교인데 근데 와 사서쌤
0: 신기하다. 네. 1722님은 라미란 배우님 목격담이요. 영화 정직한 후보 촬영 당시에 엑스트라로 지원해서 멀리서나마 실제로 뵀습니다. 굉장히 바쁜 현장이었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1: 설마요.
0: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배우를 오래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사람 라미란을 존경하게 된 순간이었다.
1: 아이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0: 세상에 너무 좋네요. 세상에
1: 또 이런 미담을
0: 네 진철님이 라미란 배우님 블랙독 촬영할 때 시스템 자문으로 촬영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시락 싸오셔서 맞아요. 배우님들과 나눠먹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즐거운 경험이었대요.
2: 진짜요?
0: 그 뒤로 배우님 팬이 더 됐다고. 아들과 꼭 전천당 보러 가겠네요.
1: 네. 꼭 오세요.
0: 그렇게 도시락을 싸오신다고.
1: 아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좀
0: 세상에
1: 좋아요. 그런 거.
0: 너무 따뜻합니다. 사공구사님이 라미란 이래 배우님 두 분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 소원 생각나네요. 이래 배우 데뷔작이었어요. 2013년에 소원이 엄마 친구 영석 엄마 역으로 네. 또 소원이랑 같이 만나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와 이래 씨는 기억이
2: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1: 그 7살 때 일을 기억해?
2: 진짜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고 또 현장에서 그때 좀 더 뭔가 엄마 같은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되게 뭔가 되게 항상 편안했었는데 그
1: 엄마 역을 맡은 엄지연 배우는 아직도 솔로이기 때문에 그때도 뭐 아가씨였고 그래서
0: 아이가 또 있으시니까
1: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엄마고 이러니까 근데 아 저희가 이래한테 배운 게 참 많았어요. 그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막 어렸을 때 막 나 TV 나가야 되는데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얘기가
3: 귀여워.
1: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래는 정말 그냥 소원이 그 자체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얌전하고 말 수도 없고 너무 몰입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소원 얘만 보면 뭐 우리 울고 그랬거든요. 뒤돌아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 까불까불한 모습을 이제 그 이후에 청소년기 때 한번 만났거든요. 아 그때는 아 야, 원래 이런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발랄했더라고요.
0: 그 청소년기에는 그냥 만나셨던 거예요?
1: 아, 그 영화 역... 이제 걸캅스 때 또 이제 아역으로 맞아요.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잠깐 봤는데 보고 뭐 이제 광고 촬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또 성인기를 다 봤죠.
2: 처음부터 지금까지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자, 그때 라미란 배우님이요 영화 소원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수상하셨는데요. 그때 수상 소감으로도 소원이가 가장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진짜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라미란 배우님 이번 작품 이래 배우님과 함께하면서 와 진짜 많이 컸구나 생각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1: 아니, 근데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임팩트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뭐 다시 만나니까 이제 다 훌쩍 커가지고 맞아요. 이제는

0: 이제 거의 선배님이라고 불러 부르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냥 너무 농익고 연기도 이제 그동안 꾸준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해오면서 그러니까 막 성장한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 만남은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든든했어요. 너무 그 상대 또 역할로 나오고 와. 이런 거에 어떤 아 힘이 약간 좀 딸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비등하게 딱 힘을 갖고 서 있어주니까 좀 편했죠.
1: 저는 영화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번엔 이래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가을방학에 취미는 사랑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뭔가 이 노래 안에서 말하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주 들었었는데 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또 힘이 나거나 좀 밝은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과몰입 같이 해보십사
3: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영화 이상한 과자 가게 천천당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베

0: 마크벨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좀 더 내리겠는데요. 현재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곳곳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오늘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부터 비바람이 더해지면서 기온 변화도 심했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 부산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낮 기온 서울 2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는 무조건 시네타운. 시네타운 들을 거라고!
2: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라디오 박하선의 시네타운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우리 은주님이 전 천당이 영화로 나온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찐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진짜요. 아이들이랑 보러 가야겠네요. 라미란 배우님, 미래 배우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진짜 이 영화가 실사 영화로 나오다니 그것도 한국판으로요. 너무 좋죠. 용수님도요. 조카랑 애니메이션으로 봤다가 저도 푹 빠졌던 전 천당. 영화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되네요. 조카가 사춘기인데 같이 보러 가기로 했다고. 네. 사춘기 분들 보시면 좋아요. 괜찮겠어요? 여기 사춘기를 네. 뭔가 사춘기를
3: 네. 나오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1: 저는 어제 아이랑 미리 봤는데요. 아이가 아주 푹 빠져서 보고 저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영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5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로 아이들과 보기에 정말 딱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판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라미란 배우님이 영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세요.
2: 네.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시게 돼요. 근데 저희 과자는 소원을 들어주는 과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에 딱 맞는 과자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또 그 과자를 가지고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그 방법은 이 손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1: 영화를 통해 네. 확인하세요.
2: 확인하세요.
1: 네. 선주님이 라미란 배우님 목소리 정말 좋아요. 동화책 읽어주시는 것 같다.

0: 봤습니다. 영화에선 더 좋습니다. 자, 시네타운에서는 배우들끼리 역할을 바꿔서 설명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먼저 우리 떨리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계 배우님 아까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남이란 배우님이 맡은 전천당의 주인 홍자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1: 일단 홍자는 소원을 이뤄주는 과자를 파는 가게 주인이고 뭔가 좀 아이들이 다가가기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더 신비롭다? 되게 모호하다?
0: 맞아요.
1: 되게 알기 어려운 캐릭터다라는 느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과자를 가져가는 손님에게 그 결과를 오롯이 다 맡기고 그냥 뭔가 거래상의 느낌에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0: 알 수 없는 인물이죠. 네. 반대로 우리 남이란 배우님이 이래 배우가 연기한 화왕당의 묘미는 어떤 인물일까요?
2: 그야말로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춘기와 갱년기와 모든 길을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네. 너무너무 또 사랑스럽고 귀여운
0: 맞아요. 네,
2: 한쪽으로는 너무 귀여운 그 화앙당이라는 데가 정말 화와 재앙을 부르는 그런 과자 가게인데 네. 어떤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점들을 잘 요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이렇게 척을 지지만 네. 항상 제가 이기는 쪽인 것 같아요.
1: 제가 항상 집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0: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은 소설 원작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아 진짜 이거 안 본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동안 애니메이션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결합한 실사와 영화로 이번에 재탄생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이래 배우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부터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다고요.
1: 뭔가 소원을 이뤄준다라는 네. 키워드 자체가 뭔가 제가 너무 바라는 가게들이기도 하고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0: 그쵸.
1: 그런 느낌이잖아요.
0: 우리 이래 배우 소원 있어요?
1: 아 소원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아, 내 소원도 들어주는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었고 한 번도 뭔가 접해본 적 없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나리오 받고 또 책도 받아서 읽어보고 네. 애니메이션도 살펴봤었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이 되게 뭔가 위험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매혹적이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신비롭죠. 라미란 배우님이 판타지 장르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되신 걸까요? 궁금했어요. 왜 하게 되셨는지.
2: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사실 되게 현실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판타지나 뭐 그런 것도 진짜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뭐 공포도 좋고 뭔가 다른 장르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0: 하이파이브 때도 그랬고
2: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들도 아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바가 네. 많지 않을까 우린 항상 어린이에게서 배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이 가게 주인으로서 CEO 역할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과자를 그 굿즈로 만들어서 정말 이걸 할지 막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좀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0: 그게 나오는 그 의료 키트
2: 여기 네. 저기 과자들 얼마나 탐나는 게
0: 맞아요,
2: 많아요.
0: 맞아요.
2: 지금 뭐 저희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궁무진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도 욕심을 냈었습니다. 촬영할 때.
0: 아 그럼 제작 뭐 투자에도 참하신 건가요?
2: 네,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키운다고 하면 네. 네, 살짝 뭐 초상권 정도 얹어 발을 담그는 건 어떨까.
0: 아 재밌네요. 네. 울트라 1102님이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라미란 씨. 근데 책 표지 찍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요. 어쩜 이렇게 똑같죠. 딸이랑 꼭 보러 가야겠다고. 진짜 분장이 너무 좋았어요. 전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아니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아니 원작보다 너무 날씬하신 거 아니냐고.
2: 아 맞아요. 네.

0: 그런 얘기가 많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걸 원작이 일본 원작인데 네. 이거를 뭐 한국식으로 뭐 재해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변주를 준 거지 뭔가 이거를 뭐 한국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와 한복과 뭐가 뭐가 좀 뭔가 이상해요라고 하는데 이제 나 저희 나름의 어떤 이제 해석을. 재미적인 요소 있고 뭐 이게 전 세계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 고유의 뭐 복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재밌겠네요. 약간 이렇게 섞여 있죠. 뭐 그런 게 섞여 있고 그 뭐 머리 뭐 하고 뭐 이런 거 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앞머리를 탈색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그 가발이랑 붙이려고
1: 되게 힙해 보였어.
0: 아, 그래서 그 가발을 벗으면 되게 제가 어떻게 못 다니고
1: 왜 멋있는데
0: 모자 쓰고 좀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2: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촬영하기 전 분장만 2시간 이상 걸렸고 가발이 3kg 정도라고요.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조신하게 또 식사를 하셨다고.
0: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3kg 인지 재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가발을 썼다 벗었다를 제 머리랑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해서
2: 같이 쓴 것처럼
0: 이제 촬영할 동안은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눕지도 자연 베개가 이렇게 풍성한 이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조금 움직임에 제약이 많았다.
2: 우리 이래 배우님도 여기서 칼단발의 공주풍 의상을 입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시도해본 스타일링이었다고요. 진짜 맞아요.
1: 네, 맞아요. 뭔가 이런 컨셉이 확실하게 있는 작품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소녀 가장. 엄마 아빠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래서 뭔가 뭐 거의 생얼에 그냥 맞아요. 뭐 티에 셔츠 수수한 그런 것만 하다가
0: 못된 역도 아니었죠.
1: 맞아요. 못된 역도 처음 해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표독함을 내가 해볼 수 있다니.
0: 그 똑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2: 세련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1: 항상 치마 입고 나오고 너무 행복했어요. 촬영할 때마다.
2: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라미란 배우님 신청곡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요즘 이 곡 즐겨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0: 워낙 핫하시니까요. 네.
2: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도 없죠. 네.
0: 아니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저희 OST만 그래요? 틀어서 좋습니다.
0: 그래요?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2: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0: 0202님이요. 홍자님, 복고양이 한 마리 분양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1: 나도
0: 고양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기 나오는데 그
2: 마루군 네. 목소리가 어떤 기자님이 네. 마루군 목소리가 너무 아저씨 같다고 아~ 네, 클레임이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0: 근데 그게 재밌었는데
2: 아니, 근데 이제 마루군도 그렇고 홍자도 그렇고 요미도 그렇고 사실은 나이를 알 수 없는 네. 인물들이기 때문에
3: 네. 오히려
2: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약간 모호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0: 색달 났어요. 네. 미라님이 제 아이도 정말 재밌게 본 책이라고 전천당 아이랑 영화 보고 싶은데 혹시 원작 책이랑 영화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하셨어요.
2: 아, 저 원작 책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네,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영화에는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차이점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그게 어떻게 실사화가 되었는지 또 보는 재미도 맞아요. 있으니까 이제 각자 다른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혀 뭔가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와 그대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톨톨 엄마님은요. 제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읽었을 때 홍자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해야 할 땐 굉장히 단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라미란 배우님은 이 균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아,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잡으셨죠?
2: 잘 잡히나요?
0: 맞아요. 맞아요.
3: 잘 잡았어요.
2: 아, 그쵸. 그 아마 그 원작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홍자는 조금 더 좀 따뜻한 느낌이
0: 맞아요.
2: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미 씨를 만났을 때와 는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좀 무서울 정도로 요미 씨를 그렇게 좀 무서웠어요. 사실.
0: 본인이 하시면서도
2: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어떤 이제 둘의 관계를 좀 딱 한 번에 보여주는 네. 그런 장면이 아닐까.
0: 네. 따뜻해서 또.
2: 저 무서운 좋았습니다. 사람입니다.
3: 반전.
0: 3440님이 두 분은 만약에 지금 눈앞에 전천당이 등장한다면 어떤 과자 주문하실 거냐고?
3: 어떤
4: 뭐가
3: 과자.
4: 있을까요?
3: 어떤 과자가 좋을까요?
0: 아까 소원 많으시다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주세요.
2: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니까.
3: 항상 저는 뭔가 뭐 초능력이 생긴다면 뭐가 좋아? 이런 얘기 했을 때 진짜 어렸을 때는 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거든요.
2: 얼마나 무서울까?
0: 혼자처럼.
3: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무서운데 맞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상황에 그걸 딱 볼 수 있으면 너무 명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게 막 같이 얼굴 옆에 보이려나? 얼굴에 속마음이 보이려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자 있다면 호기심에 한번 먹어볼 것 같아요.
0: 그때 저를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속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2: 저는 행복과자?

0: 너무 자기 좋겠네요.
1: 있는 상황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복 과자.
2: 아이 좋습니다. 아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아쉽지만 끝 인사 나눠볼게요.
1: 벌써요?
2: 네.
0: 시간이 정말 빠르네.
1: 정말 빠르네. 소리 질러!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진행형.
1: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6: 영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5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0: 합니다. 영화 보러 오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 네,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아이와 함께, 친구와 함께, 또 어르신들이 보셔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극장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 네.
2: 저희 영화 보고 뭔가 되게 재밌는 대화도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들이랑 보러 가도 좋고 친구들이랑 보러 가도 좋고 또 영화 다 보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어떤 소원이 있는지 대화도 나누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영화 보고 디저트 가게 가면 너무 좋을
2: 너무
0: 것 같아요.
2: 좋죠.
0: 지금까지 영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라미란 일회 배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곡은 일회 배우님의 신청곡이에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키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 Take Back 이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2: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1: 오늘도 영화처럼
0: 아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숲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0: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결혼했지? 싶은 부부들 있잖아요. 근데요, 또 그런 조합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제일 오래갑니다.

나는 걱정이 태산 같은 스타일인데 에이 어떻게든 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내 고민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고요. 나는 완전 집순이인데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내 세상이 관광 모드로 확 넓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똑같기만 하면 서로 바뀔 일도 배울 일도 없는 거 아시죠? 가끔은 정반대라서 더 재밌고 달라서 더 꽉 채워지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거. 우리도 달라서 더 끌리는 사이.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제 주터뷰에 우리 강준 씨가 나와주셨잖아요. 근데 또 깜짝 이벤트로 우리 남편 최민수 씨랑 전화 연결 이벤트를 하면서 또 훈훈하고 굉장히 또 개념적이고 또 이상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쵸? 참 우리 주은 선배님도 그렇고 민수 선배님 두 분 다 굉장히 서로 다른 분이다. 완전히 다른 결의 사람이라는 건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제3자가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힘들더라도 맞춰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뭐랄까 너무나 이상적이기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런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또 익명의 작가님께서는 몰라 오히려 더 좋을 걸 모를 걸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완전히 반대 성향일 때 서로 이렇게 좀 서로에게 다른 모습들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잘 맞아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뭐든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면 그래 맞출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우 죽어도 못 맞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게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서로 반대 성향인데 그래서 서로에게 상호 보완이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 열 가지가 다른데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너무 잘 맞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비슷하다든지 그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이런 게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아 저거 진짜 싫어 그러니까 왜 저런데? 하면서 막 이런 어떤 코드가 잘 맞는다던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실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맞춰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다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는 정보 수집을 좋아하고 계획 짜는 걸 잘하는 꼼꼼한 타입이지만 대신 실천은 잘 안 하는 타입. 남편은 뭘 알아보기보단 행동으로 먼저 옮기고 보는 실행력이 넘치는 타입인데요. 이 다른 점 덕분에 집 대출 알아볼 때 아주 척척 손발이 잘 맞았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집 대출이 뭐 집이든 뭐 중요한 걸 알아볼 때 요럴 때 서로의 각자 다른 성향이면은 서로가 할 게 분명히 딱딱 잘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부부의 날인 걸 알면 부부가 아닐지도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우리 김선혜님께서는 보라 첫 화면에 주디가 인사할 때 제일 기분이가 좋아요. 같이 미소 짓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웃을 기분이 아니어도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이 평소에 오늘 웃을 기분이 아니어도 그냥 억지로 약간 자기적이더라도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보는 어떤 평소에 연습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저는 좀 그걸 약간 습관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땠든 간에 약간 나도 모르게 조금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미소를 받는 그 상대방도 덩달아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선혜님께서 또 기분이 좋으셨다니까 또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잠시 후 1부에서는 그냥 제가 잘하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제가 열심히 하는 코너 시크릿 주주 이어지고요. 또 2, 3부에서는 우리 주주님들 모시고 1시간 동안 주주님들과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까지 불러보는 코너 주주총회 기다립니다. 자, 이번 주주총회 의제를 살짝 쿵 미리 소개해드리자면 5월 21일 오늘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날을 맞아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바로 나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짓까지 해봤는지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정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솔루텍
6: 1544-8777
8: 레노.
9: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Power FM.
1: 나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나왔어. 내가 매일 보면서도 신기한 게 우리 아빠 엄마거든.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 둘이서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같이 사는지 진짜 미스테리하단 말이야. 진짜 너희 아버지만 보면 한숨만 나와. 저렇게 배는 산만한데 맨날 등치칸 못하고 골골거리잖아. 아유,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여유와, 어제 너희 엄마 잔소리에 삭신이 더 쑤시는 기분이여. 저 입 좀 막아봐라. 어이구, 조용히 하고 여기 생강차나 드셔. 여기 아유, 저기 꿀 탔어? 아니, 토종 꿀로다가 달달하게 좀 타야지 그나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꿀 탔어? 꿀? 아이, 그 꿀 저번에 저기 현철이가 준 거, 저 꿀 그거 타죠, 토종 꿀. 아유, 그냥 주는 대로 드셔. 그리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또 꼬물럭대다가 병 키우지 말고. 아우, 빨리 옷 입으셔. 현영아, 야,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네 엄마 오바는 진짜 네 아빠. 야, 아직 현역인데.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그걸로 충분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 소리 하다가 밤중에 끙끙 앓아서 응급실 가서 링겔 맞고 돈 두 배로 깨지고. 벌써 잊으셨어? 어쩜 맨날 이래. 이제 지겨워 정말. 어휴. 근데 또 저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빠 아플 때 제일 걱정하고 챙기는 사람은 우리 엄마고, 저렇게 마음이 안 맞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한 편을 먹고 있더라고. 괜히 부부가 아니긴 한가 봐. 아우, 또 안방 화장실 쓰셨어. 아우, 슬리퍼에 물이 흥건하다 진짜. 아유, 아이고, 사람이 씻다 보면 물이 찌게 막 들어갈 수도 있지. 에이. 아이, 그나저나 현영아, 저 너 좀 여기 앉아봐. 내가 질 때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방 청소해주다가 여기 카드 고지서를 봤는데. 아, 엄마, 아, 그걸 왜 봐? 야, 이놈 시키야, 네 방에 오직 들어왔으면 그랬겠어. 어디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 큰 소리를. 그래, 근데 아우, 대체 너, 아니, 카드값이 왜 이 지경이야? 너 집에 얹혀 살지, 연애도 안 하지, 돈 나갈 데가 어딨다고. 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아, 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엄마 눈치를 봐야 돼? 야, 이놈 새끼야!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으면 독립을 하든가, 엄마 집 살면서 어디서 말 듣고요? 아, 왜 갑자기 아빠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래? 네 엄마랑 나는 곧 죽어도 한 편이야, 한 편.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새끼야. 아, 진짜 둘이 팀플로 이러기 있냐고. 아, 서러워 진짜.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다 같이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빠, 엄마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면서 저 혼낼 때만 되면 바로 한편 먹고 합동 공격하시는데요. 서러워서 저도 얼른 짝 찾아서 독립하고 싶은데 그것도 영 쉽지가 않네요. 에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시크릿 주조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장지은님께서 주디, 크크크, 우리 엄마랑 말투가 똑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 저희 엄마도 약간,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좀, 한 거긴 했었어요. 또 우리 6628님은 주디 아빠, 야, 이 새끼! 할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이거 실제 아버님 말투 반영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정확히 이제 제가 엄마한테 처음 막좀 크게 대들었을 때, 제가 막내거든요. 새자매중 막내라 저희 아빠가 사실 저를 되게 이렇게 막 정말 우리 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키우셨는데, 엄마한테 한번 확 대들었을 때 그때,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제 책들을 다 비오는 날, 다 책을 밖으로 던져버리셔가지고 제 책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울면서 드라이기로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유 아무튼 네 그때 기억을 살리면서 해봤어요. 또 우리 8117님도 저희 남편은 결혼 10주년에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난널 포기했어.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어머, 정말요? 그러면은 우리 8117님도 똑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대받아치실 수 있겠네요. 나도 진작에 포기했는데, 난 진작에 받아들였어. 라고. 또 우리 신기철님은, 그치, 아빠는 엄마 편이어야지. 맛있는 집밥 먹으려면 엄마 편해야죠.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4988님도, 아이 사춘기 때 엄마에게 바락바락 대드니까 남편이, 네 엄마도 힘들어, 갱년기야. 하면서 방어해줄 때, 우리 남편 최고였네요.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이런 좀 결정적인 순간에 한 편이 탁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1954님께서는 아, 저희 친정 부모님 같으시네요. 80세 아버지, 76세 어머니, 결혼 생활 거의 50년 돼 가시지만 아직도 부부싸움은 신혼처럼 하시는 열정 부부이자 평행선 부부입니다. 평생을 만나는 부분이 없이 각자 길로만 가세요. 그래도 날 좋으면 꼭 손잡고 산책 나가십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1954님네요. 어머니, 아버님. 진짜 저도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또 그래도 날 좋으면 손잡고 산책 나가신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신기하다. 자, 오늘 1부에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3분 53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한주영님께서 어젯밤에 고릴라 처음 깔고 놀러 왔습니다. 현영 씨가 라디오 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설치했을 텐데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주영님은 왜 이제야 알았대요? 여기저기 소문이 좀 났을 텐데. 주영님 주변에 이렇게 막 들으시는 분들이 없으신가? 이제 주영님이 이제 아셨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마구마구 전파해 주세요. 또 우리 쭈남매맘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부부의 날이자 우리 부부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편이랑 점심 먹으러 가요. 근데 차 안에서 투닥투닥.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투닥투닥 하다가 또 이따가 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괜찮아졌다가 또그 반복인 것 같아요. 그쵸? 또 우리 7961님은 주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도 보라 보는데 빵긋빵긋 웃는 주디 보니 흐린 뒤 개는 것처럼 기분이 맑아졌어요. 우리 주디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에요. 우리 7961님, 오늘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신 이 상태가 오늘 하루 쭉 가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또 오늘 하루 또 예상치 못했던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을 꼭 마주하시길 바랄게요. 자, 잠시 후 2, 3부에서 주주총회 이어집니다. 얼른 얼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요즘은 서감 생소금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1: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케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케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최현영 제80회 주주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의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12시엔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오늘따라 총회의 첫 출석 도장을 찍은 주주님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1825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기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옆에 망치는 혹시 무슨 용도인가요? 라고. 네, 보셨죠? 시작할 때. 시작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뭐 그런 친구예요. 또 우리 5966님은요. 주주총회 처음 왔는데 아이쿠 사람이 많네요. 왼쪽 구석에서 더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사람 많은 어떤 행사장이나 어떤 결혼식장이나 어디를 갔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딱 저도 오른쪽 딱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구석 쪽 약간 그런 옆에서 벽이 만지고 있거든요. 벽 어떤 소재인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우리 이유진님도 주주총회에 오랜만에 참석한다고 일찌감치 와서 참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3240님도 저는 새싹이지만 당당하게 맨 앞줄 착석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좀 오래된 주주님들께서 우리 또 3240님을 보고 좀 이렇게 배우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맨 뒤에서 이렇게 앞줄로 못 오시는 주주님들도 계시거든요. 쑥스러워가지고 용기 내서 3240님이랑 같이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저랑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아볼 준비 되셨죠? 제80회 주주총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부터 발표해 볼게요. 5월 21일 오늘이 바로 부부의 날인데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부부 주주님들 뿐만 아니라 커플 주주님들 또 솔로 주주님들까지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강렬한 사랑 해보신 적 있죠? 모태솔로 주주님들도 짝사랑은 해보셨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내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미쳐가지고 어떤지까지 해봤는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일단은 저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연애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또 굉장히 적지 않게 풀어 헤쳐봤었는데 뭐랄까 난 우리 주주님들이 재밌다면 되긴 하는데 왠지 좀 이렇게 자기 전에 좀 이불을 조금 걷어차게 되는 그런 썰들이 좀 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나? 막 너무 좋아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아니야. 못하겠어요. 비 오는 날, 여기까지 할게요.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아주 많이 보내주셨어요. 불같은 사랑을 겪으신 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7901님께서 아내랑 연애할 때 저는 창원 살고 여자친구는 강릉 살았거든요. 둘 다 교대 근무라 휴무일도 안 맞았는데 여친이 너무 보고 싶은 날이면 5시간 넘게 운전해서 여친 1시간 만난 다음 다시 5시간 운전해서 돌아오곤 했네요. 이렇게 평생 같이 붙어 살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 미쳤었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창원에서 강릉까지 이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커플들이 아 우리 지금 만나면 30분밖에 못 보는데 뭐 1시간밖에 못 보는데 그냥 오늘은 쉬고 뭐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진짜 하다못해 10분이라도 얼굴 보려고 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미쳐버리면 또 우리 유미진님께서는 흑역사도 되나요? 구남친의 새 여친 인별그램을 염탐하고 싶어서 외국인처럼 프로필 꾸며놓은 계정으로 그분 스토리 보다가 차단당하면 또 다른 국적으로 계정 만들어서 스토리 봤어요. 이짓하느라 이메일 주소만 100개 넘게 만들었답니다. 야 미지님 이거는 진짜 집념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염탐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주디는 전 너무너무 이해해요. 궁금하거든. 나 다음에 그 다음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거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또 차단을 당했다라는 게 모르는 어쨌든 외국인 계정으로 누가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그거를 차단을 했나 보다. 미지님 진짜 그 집념이 대단해요. 정말 뭐라도 하실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미지님은. 또 우리 김기현님은요. 아 주디 말을 하다 말면 저 궁금해서 밥 못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드세요. 드셔야죠. 자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뭐에 씌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에 미쳐있을 때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목격한 그런 또 엄청난 사랑 이야기도 좋아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소개되시면 자동으로 제 80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 마음대로 2부 끝에 제 80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자 우리 97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같은 회사 팀장님을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안 해도 되는 야근을 줄기차게 했어요. 지금은 2년간 잘 만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일하러 가는 게 되게 행복해진단 말이죠. 저도 이 마음 너무 뭔지 알아요. 예. 또 우리 9072님은 사랑에 미쳐서 엄마 반지 훔쳐 팔아서 어머 남자친구 오토바이 사줬다고?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그 남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어요 영원히. 야 이거 어머니 아세요? 이거 나중에 들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영영 모르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것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 아 근데 뭐 그냥 사랑의 눈이 멀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우리 7288님은요. 저는 연애할 때 차 타고 가다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주체가 안 돼서 창문 열고 아 땡땡아 사랑해 라고 소리쳐 봤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데 뭐 그래도 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까. 이렇게 막 너무 미치게 좋아해 본 적은 저도 있는데 어딘가에 소리를 쳐본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소리친 적은 없는데 와우. 또 우리 위은유님께서는 저는 20살 때 남친 방세를 내주고 싶어서 언니가 알바하며 학비 모아놓은 통장 훔쳐다 준 적이 있어요. 언니한테 그거 들켜서 한쪽 눈썹도 밀렸었어요. 어떻게 한쪽만 밀렸대. 두쪽 다 밀려야지. 그래도 남친 때문에 슬프지 않았었대. 야 엄청난 사랑꾼 진짜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으면은 언니가 알바하며 학비 모아놓은 통장을 훔쳐다 줬다고요? 20살 때?
이게요,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는 살짝 좀

훔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0살이 된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한 거면은 야 이건 진짜 눈썹은 밀만해요. 근데 눈썹만 밀고 끝난 게 좀 신기하긴 하다. 보통은 그 이상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진짜 두드려 안 맞으셨어요. 우리 은유님 또 우리 노문식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5일 넘게 단식 투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혼 승낙 받았고 40년 넘게 잘 사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5일 넘게 단식 투쟁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약간 엄마 앞에서 이렇게까지 난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좀 못된 생각이긴 한데 5일 동안 단식을 하면 좀 수척해지고 좀 건강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모습을 엄마가 가만두고 보시겠냐고. 너무 속상하잖아. 내 아들이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 측은지심과 뭔가 막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40년 넘게 잘 사는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우리 문식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아내분과의 결혼에 확신이 있었던 거지. 또 우리 4441님께서는 저는 20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짝남이 있었는데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봐요. 짝남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뭐 근데 그 짝남이랑 잘 되진 않았어요. 내 유학 돌려내! 공부나 열심히 할걸!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잘 되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좀 열심히 하셨죠? 보통 이러면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려고 맘먹었을 때, 이럴 때, 딴 데다가 뭐 연애든 뭐든 이런 거에다 눈 돌리면 안 된다라고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 이후로 이거를 핑계로 그만두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좀 열심히 하셨기를 바래요. 또 우리 4013님은요. 남친 전화 끊어질까 봐 29층까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아유, 이거는 진짜 공감된다. 맞아. 왜냐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끊기니까. 근데 29층은 솔직히 박수 쳐드릴 만해요. 또 우리 0327님은요. 주디, 저는 지금 남편인 전 남친이랑 집 앞에서 헤어질 때 남친 냄새라도 함께 입고 싶어서 와, 늘 이너로 입던 하얀 반팔 티를 한겨울에도 벗겨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베개에 씌워놓고 안고 잤대. 그 냄새 지금도 난대. 20년 전도 지금도 너무 사랑해 내 남자. 야, 이건 진짜 와.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 이 달달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나는 오늘 향수를 괜히 뿌렸어. 오늘 향수 안 뿌려도 너무 달달해가지고. 야, 근데 아 몰라 나는 어디까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는 돼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랬겠냐고. 떨어져 있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냄새라도 맡고 싶은 거지.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과열된 분위기를 좀 식히고 올게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올게요.

커리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만나볼게요. 참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분들이세요. 우리 이주영님께서는요, 저 초등학교 때 애착인형 수준이었던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나름 큰 곰인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곰인형이 사라져서 찾으니까 6살 차이 나는 오빠가 여자친구 갖다 줬대요. 씨, 잠깐만, 새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몇 년을 애지중지 끼고 자고 하던 곰인형을요. 진짜 왼수가 따로 없어요. 야, 진짜 그 오빠도 웃기다. 진짜 아니 새거 아니 새거 아니 잠깐만, 뭐 중고도 이런 중고가 없어. 진짜 여자 그 여동생이 밤에 자기 전에 1년 365일 끼고 자고 침도 막 묻어있고 막 하는 그 애착 인형을 그거를 여자친구를 갖다 줄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그건 진짜로 뭐랄까 그냥 왼수인 걸 떠나가지고 개념 플리즈, 진짜로 우리 지훈 언니가 와가지고 오 마이 갓 개념 플리즈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개념이 없어. 자, 또 우리 7490님은요, 나이 50에 8살 연하남 만나는 중인데요. 나이값 못한다 할까봐 몰래 만나느라 강아지 산책 핑계로 나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뭐 8살 연하남이면 뭐, 아유 괜찮죠. 누가 나이값 못한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진짜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또 우리 김현웅님은, 제 절친은 5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 달 내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시다가 10kg가 빠졌는데 결국 입 돌아가고 정신 차렸어요. 진짜로 구한화사, 정말로요. 구한화사 아시죠? 허준에 나오는 그거요.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잖아요. 라고. 저는 약간 뭐랄까 현웅님께서 좀 약간 장난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구한화사가 와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하셨어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가봐야지 또 정신 차린다니까. 그쵸? 또 우리 최보라님께서는, 저는 예전에 대리님이랑 둘이 곱창에 소주 먹다가 키스했어요. 아, 다음날 너무너무 싫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막말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이,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만약에 이 마지막 멘트가 없었으면,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사실 보라님이 보내주신 문자에 뭐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너무 별로잖아요. 근데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고, 아유, 만날 분들은 다 어떻게서든 이렇게 만나나 봐요. 그쵸? 진짜로 우리 보라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또 우리 9772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사람입니다. 네, 20대 초반 손수레 장미 천송이 싫고 5kg를 끌고 가 프로포즈했던 짝지에게 작년에 만일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줬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랑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정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거 뭔가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또 살아가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이 미쳐버린 우리 주주님들 사연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 또 오늘의 주주 한 분을 또 뽑아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너무 오늘도 어려웠는데요. 오늘의 의제가 이 짓까지 해봤다잖아요. 이 짓. 그 짓 중에서 저는 정말 짓거리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한 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너무너무나도 리스펙하는 제80회 오늘의 주주는 바로 우리 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훔쳤다는 우리 위은유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갈비 매장 이용권 얹어 드리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우리 은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세 20살 때 남친 방세 내주고 싶어서 언니가 알바하며 학비 모아놓은 통장 훔쳐다 줬다고. 그래서 한쪽 눈썹 밀렸었다고.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고 남친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은유님한테는 제가 은유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은유님 언니분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갈비 매장 이용권을 언니 내가 스무 살 때 그 기억나? 나 진짜 개념 없었지라고 하면서 한번 드려보시고 언니 아니면 이제 언니하고 언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랜만에 또 데이트할 겸 자매 데이트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은유님 진짜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그럼 저희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3부에서 만나요.

0: 지금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0: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80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아, 또 비가 와가지고 우리 함세별님은 택배 배송하다가 늦었네요. 늦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괜찮아요. 조심히 오셨으니까 아우 다행이에요. 또 우리 8420님은 의장님 뒷줄은 비 맞고 있습니다. 천막 좀 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몰랐어요. 그 뒤에 천막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계신 줄은. 어떻게 안쪽으로 좀 꾹꾹 들어와주세요. 또 우리 이주영님은요. 오전 반차 쓰고 주주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또 우리 꿀떡님은 저는 주주 노래해주 코너 3기 주주인 꿀떡입니다. 오늘 4기 도전하시는 주주님. 우리의 주디가 잘 이끌어주시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화이팅이에요. 저도 잘 맞춰볼게요. 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 3기, 1기, 2기 라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다. 그때 우리 꿀떡 주주님께서요. 그 링딩동을 열심히 또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응원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꿀떡님이 직접 이렇게 응원해주신 주주총회 신설 코너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주주 노래해주! 저희가 주주님들 중에 한 분을 미리 또 섭외를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 주주님과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하고 주주님이 직접 노래 퀴즈까지 내주실 겁니다. 자, 지난주 주주님은요. 냥, 냥 요 한 글자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의 글자는 바로 끼입니다. 끼가 넘치는 우리 주주님이 열심히 불러주시는 노래 제목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또 어떤 주주님이 오셨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주주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2: 네, 저는 655일 된 주주고요.
1: 네.
2: 수원사는 음색 깡패 주디와 12시엔 주현영을 많이 사랑하는 신우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딱 며칠 된지도 아시고 그리고 또 수원에 사는 음색 깡패라고 하셨는데.
2: 네네.
1: 어떻게 뭐 약간 좀 그쪽 일을 하고 계세요?
2: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1: 네네.
2: 그냥 친구들이 이제 축가도 많이 맡기고.
1: 어머.
2: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잔잔바리로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1: 잔잔바리.
2: 그냥 그렇게 네. 붙여봤습니다.
1: 아, 진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노래 쪽에 좀 끼가 있으시구나.
2: 아, 끼는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해주십시오.
1: 네, 오늘 한번 제가 평가를 해볼게요.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지난주 별다뇨 시간에. 내가 권정열 씨보다 더 권정열 같다. 12시에 주현영에서 전화 연결 기회가 온다면 10cm 성대모사를 꼭 선보이겠다. 라고 선언한 주주님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음색깡패, 수원 음색깡패 우람님이 보내주셨다고. 그쵸?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기세 좋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가셔야죠. 10cm 성대모사.
2: 아, 가겠습니다. 이게 튜닝이 네. 좀 필요해서.
1: 네, 튜닝 시간 드릴게요. 길게 못 드려요.
2: 네네. 목소리 에에에에에. 네, 좋습니다.
1: 네, 가겠습니다. 벌써 끝났군요. 네, 한번 네. 들어볼게요.
2: 네.
3: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 진해. 어떻게 하느냐.
2: 네, 여기까지.
1: 방금 본인 평소에 했을 때보다

0: 어땠어요?
1: 아, 지금 약간 저같이 불러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0: 아, 아니요. 죄송스러운 예, 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하셨을 때는 진짜 비슷했었거든요.
1: 그쵸, 그쵸. 근데,
0: 네. 응. 근데 좀 묘했어요. 묘하긴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요.
1: 창법을 따라하려다가 망했습니다.
0: 아니, 망하지 않았어요. 또 예.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 자책하지 말자고요.
1: 아, 자책은 안 합니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우리 8993님께서 아, 낚였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에요. 자, 아, 그리고 또 성대모사가 더 많으시다고 쿨 이재훈, 지드래곤, 장범준까지 어떻게 이거 혹시 이 세 개 중에 쭉 이어서 해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 네. 결이 비슷해가지고
0: 아, 예. 그렇구나. 예.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예. 야, 양화 냉겨 절대 없어. 결국에는 변했지. 예.
0: 다음?
1: 이거고 결이 비슷합니다. 이재용 하겠습니다.
0: 네네.
1: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날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줄 너였잖아.
0: 자 바로 바로 장범준씨 장범준씨
1: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0: 아 근데 이 특징은 확실히 아시네.
1: 특징
0: 본인도 아시죠? 특징을 잘 잡아낸다는 건 아시죠?
1: 네 살짝 긴장을 해서
0: 아 진짜 근데 긴장한 건 또 안 느껴졌어요.
1: 아 네. 아,
0: 네네. 근데 우리 8979님은요 그냥 수원 우람씨 그대로잖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특징을 또 잘 살리시기 때문에 뭔가 캐치하는 능력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이 노래 퀴즈도 저희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저희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5초 발언권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1: 아 네.
0: 네 한번 준비되셨어요?
1: 네.
0: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네 누구보다 여린 주디인 거 아는데 모든 텐션 끌어올려서 나른한 점심을 항상 밝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12시엔 주현영 50주년까지 함께해요. 화이팅 얄루.
0: 우와 이거 5초가 넘었는데도 계속 뭔가 듣고 싶어져가지고 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린 마음이 여리다고 하셨죠 처음에.
1: 네네.
0: 그 누구보다 여리지만 뭔가 텐션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 감사해요. 좀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람 주주님이 결혼식 축가만 50번 넘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아,
0: 근데 네.
1: 네
0: 이게 노래를 잘해서는 아니고 재밌게 불러서 그렇다고 아, 하는데요. 맞나요?
1: 네네네. 네. 뭐 제대로 부르면 잘하는데.
0: 아 그럼 아직까지 제대로 아 오늘도 오늘 제대로 안 하실 거죠? 오늘도 재밌게 하실 거죠?
1: 오늘 네 반응이 지금 딱히 좋지 않을까.
0: 그러면 한번 맡겨볼게요. 우리 우람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오늘.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글자는 끼입니다. 자 우리 우람 주주님 지금 바로 문제 내주세요.
1: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아, 네.
0: 네.
1: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0: 문제? 아, 잘 주셨어요. 그래요. 이러다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정답도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만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우람님은 잘 내주신 것 같거든요.
1: 네,
0: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1: 아, 일단은 최대한 맞출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0: 네, 지금 정답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되찾으시고 오늘 이제 전화 끊으시고 나서 한동안 한 몇 분 정도 계속 계속 시뮬레이션 다시 그 전으로 과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막 아, 나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오늘 하루 파이팅 해버리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주님 우람님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
1: 네.
0: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듣고 싶고요.
0: 네네.
1: 제가 시티팝을 좋아하기도 하고.
0: 네.
1: 그 이제 주주님들이 요새 날씨도 꿀꿀한데.
0: 아이고.
1: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감성을 좀 운치 있게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걸 신청해봤습니다.
0: 아이 우리 우람님이.

0: 너무 선하신 분이시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저희 그러면 이 노래 틀어드리고요. 우리 우람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 좋은 하루 되세요. 쭈리 화이팅!
0: 화이팅! 우람님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1: 파이야!
0: 파이야! 자, 우리 주주님들 정답이나 재미있는 오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에게 오키키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정답 받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우리 우람님께서 신청해 주셨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주 노래해주 신우람 주주님께서 귀여운 원숭이 빙의해서 끼 한 글자로 직접 노래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한 음이어가지고 뭘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딱 한 노래가 떠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정답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우람님이 바로 또 변명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노래해주 참가자입니다. 어렵게 내라고 하셔서 한음으로 불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렵게 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답이 정말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우람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재밌는 오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박은재님은요. 그냥 저희 공장 벨트 끼인 소리인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저도 뭔가 좀 기계음 같은 소리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우리 최보라님도 아 제가 초보 때 브레이크 밟는 소리인 줄 알고 빵 터졌네요. 같은 수원끼리 이러실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최효빈님도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의 그 곡 아닌가요? 이게 뭐죠?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이거 어떤 노래예요? 난 몰라요. 넘기래요. 어떡해 효빈님 나 이 노래 잘 몰라요. 나 이거 공감하고 싶은데 나 진짜 나 그러면 바로 광고 나올 때 들어볼게요. 우리 유영우님께서는 나르샤 삐리빠빠 삐리빼리빠빠 삐리빠빠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음이 너무 하나긴 했어. 삐리빠빠삐리 헷갈릴만 하다. 우리 2098님도 투애니언 파이어 나 미미미미미미미 치고 싶어 라고 하기에는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많았어요. 자, 이제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였습니다.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까 내까 내까 내까 먼저 먼저 먼저 진짜로 이게 한 의미니까 그쵸? 우리 김정구님께서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청취자 전화 연결 중 역대급으로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 1기 2기 3기 4기 막 선배님들이 다 굉장히 또 해피해피 하시고 그 너무 귀여우신 분들이었는데 우람님도 오늘 뭔가 좀 남다른 끼를 갖고 계신 분이었었고 또 우람님 또한 너무나도 러블리한 그런 분이 셨어요. 또 저희한테 응원도 해주시고 우람님 감사해요. 자, 또 우리 정구님 또 0797님 41900님까지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바나나 우유 보내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열창해주신 수원 음색깡패 우리 우람 주주님께는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디랑 통화하면서 나의 끼를 마음껏 뽐내고 싶은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그곡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올게요.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최근 김은영님에게 춤바람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은영님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엔 라인댄스, 화요일과 목요일엔 줌바댄스를 배우고 있으며 최근엔 혼자서 셔플댄스까지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다 효진초이 실장님의 댄싱퀸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택시에 탑승한 8197님은 기사님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라며 친절하게 대답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기사님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명 주조의 도전. 김은숙님이 2단 줄넘기 일명 쌩쌩이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숙님은 한 달 안에 쌩쌩이를 성공할 시 12시엔 주연영 공개방송에서 직접 선보이겠다는 공약까지 걸었는데요. 과연 은숙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될 것인지 주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3195님이 사무실에서 몰래 코를 파다가 그만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사장님이 요즘 일이 그렇게 힘들었냐라며 안쓰럽게 바라보셨다는데요. 아,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전 직원 소고기 회식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유에 이어서 비비와 88 라이징의 더 위켄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신애경님께서 소고기는 못 참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를 판 것뿐인데 소고기 회식까지 갔다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파가니니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6359님께서 주디 저 다음 주에 드디어 피부관리사 시험치입니다. 12월부터 학원 최장기 학생 딱지 꼭 떼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우리 6359님 이번에는 확실히 끝마무리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0103님은 지난주에 문화선물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사랑하는 아내랑 연극 보러 갑니다. 다 주디 덕분입니다. 너무 설레고 남대문시장 구경도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아내분이랑 그날 같이 연극도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이 시장 구경도 재밌게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도 쌓으시길 바랄게요.

드릴게요. 또 우리 이예림님께서는 주디 다이어트 중이라 식단하는데 삶이 재미없네요. 하하하하 채소들 많이 먹고 건강해지긴 하는데 흥이 안 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식단만 주구장창 이렇게 하면은 난 혜림님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수척해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치팅데이를 좀 두시는 거 어때요? 제가 즐겨하는 그 방법이 이제 우리 그 쇼리 선생님의 작심삼일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3일하고 4일째 먹고 5, 6, 7일 다이어트하고 또 8일째는 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3일 동안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라. 우리 혜리님 화이팅이에요.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5238님은 주디 어제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와 손녀는 이렇게 병실에서 창밖만 내다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손녀가 독감에 걸려서 유치원도 못 가고 며칠째 입원 중인데 울지도 않고 의젓하게 잘 참고 견디는 5살 손녀가 너무 기특해요. 우리 딸도 제가 손녀한테 독감 옮을까봐 걱정되는지 자꾸 일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엄마는 독해서 독감이 안 온단다.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해 라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한노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따님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지만은 우리 5238님 진짜로 손녀분도 빨리 나으실 거예요. 빨리 나으실 거고 그리고 5살이면 애기들 한창 아프잖아요. 그쵸? 제 친구네 딸도 보면은 아들도 그렇고 맨날 병원에 가 있어요. 그게 원래 약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막 이렇게 자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병치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얼른 좀 잘 케어해가지고 낳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병원 갈 일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따님분 엄마가 독해가지고 독감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 따님이 너무 걱정하시면은 그것도 또 우리 5238님도 또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우리 5238님께서 신청해주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4032님은요. 오키나와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긴 오늘 비와서 강제 호캉스 중이지만 주디 덕분에 안심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강제 호캉스지만 거기 또 안에 잘 돼 있으면은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편안하게 그냥 발꼬라 까딱까딱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8488님은요. 주디,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 급하게 건너다 물웅덩이 밟아서 양말부터 바지까지 싹 다 젖었네요. 점심인데 아직도 안 말랐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요. 어제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지 모르고 장화도 안 신고 그리고 좀 긴 청치마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웅덩이가 좀 깊은 데에서는 약간 그 밑단이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다 젖고 이제 뭐 거기 젖었으니까 뭐 신발은 말해 뭐예요. 그냥 완전히 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발 벗어보니까 발이 다 까매졌더라고요. 그것도 까만 신발에 가죽 신발이라서 다 물들어가지고 까매지고 그래서 벅벅벅벅도 막 닦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또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그런 날이 있죠. 괜찮아요. 또 우리 3764님은요. 주디, 초등학생 아들이 부쩍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어제 처음으로 저와 아내에게 계란플라이 해준다고 했는데 주방이 진짜 난장판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엄청 뿌듯한 얼굴로 셰프는 원래 어지럽게 해! 하는데 앞으로 치울 일이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가 또 본인이 치우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치우는 방법도 터득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본인이 다 다음에 또 하려면은 본인이 이거를 치워야 되니까는 이거 치우는 방법도 지금부터 이렇게 잘 차근차근 알려줘 주세요. 또 우리 1312님도 저 오전에 꼭 가고 싶은 곳 면접 보고 현 직장 출근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하고 오늘 최종 면접이었거든요. 면접 보며 부들부들 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우 대답은 다 하고 왔습니다. 꼭 붙고 싶어요. 이 세상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아우 하고 싶은 말 그걸도 못했네요 막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대답을 그래도 거기서 다 하고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 맨정신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1312님 준비하신 만큼 정말로 그 준비한 시간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허승민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부산 롯데월드 왔어요. 지금 놀이기구 줄 서 있는데 사람이 꽤 많네요. 그래도 방송 들으면서 기다려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듣다 보면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빨리 갈 거예요. 또 우리 곽선영님도 오늘은 아침 일정이 있어서 주디의 상콤한 목소리를 못 듣고 일찍 출근해서 뭔가 빠진 듯하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못 들었어도 그래도 우리 선영님의 오늘 하루는 더 좋을 거예요. 좋은 일도 일어날 거고. 또 자 일단 더 문자를 보고 싶은데 저희 아쉽게도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

0: 살리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 원해요.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11: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0: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5833님께서 주디 매일 청취만 하다 오늘 첫 문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지금 대상자분들에게 밑반찬 전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까지 뿌듯해진답니다. 우리 5833님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5833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들도 행복해지고 서로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 같아서 진짜로 우리 5833님 너무너무 응원하고 또 우리 5833님과 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 또 우리 주주님들도 모두모두 주디가 응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윤상의 바람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도시 단축
1: 컬투
0: 쇼. 소리 질러
1: 소리 질러 나라도 질러. 와.
0: 자, 정민의 유상현 균디와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일을 같이 저와 함께 스페셜 DJ를 맡아줄 친구는 바로 이 남자. 얼굴이 더 작아졌어.
1: 와우. 그리고 더 까매졌어. 곽범입니다.
0: 평소와 다르게 박수와 환호 소리가 좀 적다 느끼시는 쇼다운들이 있을 거예요.
2: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0: 좀 방청객의 그 약간 그 장르가 좀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2: 네네네.
0: 예, 정말 간절한 분들이 안 오시고.
2: 네.
0: 예, 어떻게 오늘 좀 특집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오늘 컬투쇼 놀러 오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분들이 단체인데요. 울부짖었다는데 반응은 좀 그래요, 그죠?
2: 집에서 울부짖고 에너지를 다 쓰고 여기 이제 조금 그대로 오신 모양이에요. 네. 네.
0: 바로 라디오 광고주 및 광고 회사 여러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소중한 분들이.
1: 네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0: 소리 질러!
1: 네. 아하.
0: 남들 소리 내는데 소리 안 지르는 사람 뭐죠?
2: 네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이 광고를 주니까 방송이 있는 거거든요. 아~ 본인들의 위치를 확실히 갑이라고 생각하고
0: 계십니다.
2: 아~ 네네.
0: 방청객에 갑이 앉아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네.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2: 네네, 너무 감사하고.
0: 광고가 많아질수록 컬투쇼가 아주 또 이제 풍성해지고.
2: 네네.
0: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목요일 오프닝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2: 아, 근데 혹시나 매니아가 있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물어보세요.
2: 목요일 오프닝 어떤 코너죠?
0: 역시나.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0: 그냥 하자고 했잖아.
2: 네네. 텔레파시 데이!
0: 텔레파시 데이!
2: 네! 어허. 야, 오늘은 저 범디랑 마음이 통하는 쇼단원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방송국 놈들이 곽범을 닮은 게 뭐가 있을까 고심하고 고심하고 회의해서 번뜩 생각이 나버렸다는 선물! 밤 100% 마스터 밤 쏩니다.
0: 이거 마스터 밤.
2: 야, 그래도 이젠 아예 까만 건 안 고르네.
0: 이거 네. 몇 개 주는 거예요? 이거 몇 봉지?
2: 하나.
0: 한 개 주는 거야?
2: 한 봉지.
0: 네 봉다리.
2: 네 봉다리.
0: 네 봉다리 작불로 쏩니다.
2: 예.
0: 작불이에요. 멀리 살수록 손해입니다.
2: 네, 좋습니다.
0: 자, 이제 문제 드립니다. 학교

0: 다닐 때 친구 모르게 등에 뭔가 적힌 메모지를 붙여놓고 이딴 장난 많이 했잖아요. 뒤에서 낄낄대는 장난 많이 쳤는데 군과 곽범의 등에 메모지를 붙였고 하루 종일 붙이고 다녔다면 둘 중에 더 창피한 건 뭘까? 곽범이 생각하기에 네. 지구 최강 짱 못생김.
1: 어, 괜찮은데요.
0: 요거 대 지구 최강 왕 멍충이.
1: 아, 괜찮은데요. 예. 근데 둘 중에 이제 더 창피한 걸 골라봐야 되니까 고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과연 곽범을 뭘 쓸까요? 짱 못생김과 왕 멍충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둘 다 괜찮은데, 나.
0: 41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고릴라, 돈 쓰기 아깝다? 그럼 무료 고릴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곡 듣는 동안에 짱 못생김과 왕멍충이 중에 뭘 적을지 문자 보내주세요. 마룬5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 아는 가수의 노래네요. Moves like Jagger.

0: 네. 마룬5의 노래, 유명한 노래죠. Moves Like Jagger.
1: 엄청 말랐죠.
0: 움직이기에는 좀 옷이 Jagger.
1: 네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0: Moves Like Jagger.
1: 네. 마른5인데도
0: 마른 Jagger. 마른 사람 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네. 40kg가 넘어가면 그룹에서 탈퇴가 됩니다. 밤대가 이제 뚱뚱5인데 마룬5의 노래였습니다. 야하. 지금 재미없는 것 같죠? 집에 갈 때 자다가 생각난다?
1: 다섯 명에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이제 기절합니다 이제.
0: 그럼. 네네. 마른 사람 다섯 명이 걸어가 봐.
1: 얼마나 웃겨. 와,
0: 네네. 40kg도 안 되는 사람.
1: 오늘 웃음 감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빨리 저희가 찾아내야 될 텐데 말이죠.
0: 예. 자, 움직이기엔 작어. Moves Like 작어였습니다.
1: 예예. 세 번을 반.

0: 먹혔는데 여기 안 먹히는 건 다른 때까지.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저는 재밌었거든요.
1: 얼마 전에 한 명이 이제 41kg가 되면서 탈퇴가 됐대요.
0: 탈퇴가 돼서 물은 마른 포가 됐군요. 네. 자, 넘어가시죠.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1: 이선희 씨, 2번 지구최강 왕멍충이 크크크크크크크 못생긴 건 그러려니 할 듯해요. 크크크크크크 왕멍충이가 더 타격일 듯.
0: 아, 저는 왕멍충이 뭐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개그맨으로서 네, 칭찬이라고 봅니다.
1: 그래서 네. 멍청해야지 재밌어. 그쵸?
0: 멍청해야 재밌어요. 아는데 모르는 척. 근데 모르면 진짜 모르는 척. 네, 저는 후자입니다.
1: 이분은 향기가 없는 분입니다.
0: 네. 오호호
1: 노향수 씨.
0: 노향수 씨. 오호.
1: 이런 건 좋아하시네요, 분이. 네. 노향수 씨. 이제 아무 냄새도 안 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0: 재밌지 않아요? 노향수.
1: 예. 1번 지구체가 못생김이요. 짱못생김. 긁혀서 기분 나쁠 듯. 네. 멍충이는 육안으로 확인 불가니까 말이죠.
0: 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
1: 자, 뭘 골랐을까요?
0: 자, 저는요. 뒤에 등에 붙인 거잖아요. 모르고 다녔다가
1: 등에 붙인 거야.
0: 집에서 왔는데 너무 창피한 순간.
1: 너무 창피해.
0: 네. 아, 그래서 나를 와서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고 갔구나 해서 골라봤습니다. 짱 못생김.
1: 짱 못생김. 짱 못생김.
0: 아, 그냥 뭐 저는 제가 고른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뭐 짱 못생김은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진짜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고 가.
1: 앞에서 보는 거야.
0: 네, 그 순간이 이제 집에 가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아, 짱 못생김을 고르신 분들.
0: 네네. 안 긁힙니다. 전혀 안 긁혀요. 저는 못생긴 거, 멍충이 다 안 긁힙니다.
1: 그럼 나도 안 긁혀. 네. 왕머리 왕대갈통만 그래도. 네네. 안 긁혀 나는.
0: 네. 집에 가서 부모님을 한번 더 이렇게 속으로 한번 곱씹으면 되는 겁니다. 네.
1: 자, 밤 100% 맛있다 밤 받으실 10분을 발표해 주시죠.
0: 네, 0484님, 7622님, 5858님, 2739님, 7807님, 9991님, 8437님, 8858님, 조유정님, 김정중님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1: 예하!
0: 축하드립니다.
1: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뽑힌 분이 있는 것 같은데?
0: 있어요.
1: 자, 손 들어보세요.
0: 있어요. 야,
1: 와, 두 분.
0: 야, 두 분. 근데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신기한데.
1: 예. 좀 좋아할 만한데요.
0: 아니 이게 감정 조절이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자,
1: 네 봉다리씩 여덟 봉다리 착불로 갑니다.
0: 네, 착불로.
1: 자, 오늘 3, 4분은요 코너 재개발 사랑의 고스톱. 94년생이니까 34신데 네. 데뷔한 지 무려 14년 차 행사의 신. 야, 새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그래, 새로운 게 나왔어. 남자단가 뭐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0: 네.
1: 자, 오늘 김수찬 나오고요. 아이가 곧 태어났는데 만사까지 컬처를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배우 13남매 장녀 남보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부에는요 오랜만에 돌아왔군요. 억지 백일장. 나이스. 대본 연기 쇼다운들의 이행시. 뭐 하나 억지스럽지 않은 게 없는 시간. 오늘 준비된 선물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1: 자, 이제 문자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네, 광고주 여러분들, 광고주 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네.
0: 광고주 여러분들,
1: 정신 차리세요.
0: 이걸 또 크게 외쳐야 또 광고가 돌고, 네. 네, 여러분들 수익이 생기고, 네,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1: 길을 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0: 네네. 예. 이것만 하시면 쉬실 시간 드릴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샵에 1077!
1: 50원!
0: 다시 하겠습니다.
1: 아, 약하다.
0: 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웬만해선 다시 안 하는데, 네. 6개월 만에 다시 합니다. 자, 샵에 1077
2: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2: 무료.
0: 맞아요.
1: 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컬투쇼 1부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5: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가 있는
4: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5: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0: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6: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3: 아직 한 번 남았다.
1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저더러가 함께 즐기는 자충우돌 현장을 놓고는 걸터
1: 오락과 예.
0: 자, 방청객들 중에 세 분을 뽑아서 세 분과 이런저런 얘기 인터뷰 나눠보다가 세 분이 내주는 힌트를 듣고 연상되는 정답을 올렸으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리는 곳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준비된 선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비가 추적 내리는 날 괜히 센치하고 꿀꿀한 마음을 여기서 달래보세요. 수만 가지 제품들로 꽉 찬 그곳 바로 마트 상품권. 야!
0: 얼마짜리인지는 우린 몰라요.
1: 네,
0: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갈지는 몰라요.
1: 기대감이 너무 크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예, 기대하지 않고 받으면 또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0: 예, 예. 마트는 지정된 마트에만 가야 됩니다. 네네. 어제도 있는 마트거든요.
1: 네네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재밌는데 왜 안 웃는 거죠?
0: 그 마트에 가면 직원이 다섯 명인데 다 네, 말랐어. 말랐다고요.
1: 이렇게 반복을 땡겼으니까 이제 슬슬 웃으시네요. 자 오늘
0: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네,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1: 네, 이진아 씨.
0: 소개할 게 이름밖에 없습니까?
1: 이진아 씨?
2: 네.
1: 그러면 저희 그 광고주 가족인가요?
2: 광고 대행사에서 왔습니다.
1: 대행사에서.
0: 그럼 그쪽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 9년 차 됐습니다.
0: 9년 차면은 뭐 이제 그렇죠. 전문가 쪽으로 가는 거죠. 10년 네, 되면 전문가 되는 거죠.
1: 완전히 네, 장인이 되는 거고.
0: 네. 근데 컬투쇼에 지금 광고 넣고 계신가요?
2: 네, 들어가 있습니다.
0: 오.
1: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오늘?
0: 그 땡 넣어갖고 얘기해도 되죠. 네. 땡. 땡 넣어서.
2: 아실 수도 있는데 네, 5성급 호텔 침대.
0: 베스트 슬립.
2: 네, 맞습니다.
1: 거기 저기 그 대표님이랑 저랑 친하잖아요.
2: 네, 맞아요.
1: 맞아요.
0: 예? 네? 네. 네? 그래요. 그 침대 그거 써?
1: 왜? 네? 아니요. 서울대 나오시고.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국가대표 숙소에 다 들어가고 있고.
1: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와. 네. 라디오 대표인데 나는 왜 안 줘? 나도.
0: 보내달라고 하면 줘요.
1: 그래?
0: 네,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죠.
1: 아, 그래. 와. 그럼 또 뭐, 또 뭐 들어가세요? 하나.
2: 그 협찬 중에 이제 데이팩 올인원이라고.
1: 아, 예, 예, 있어요, 있어요.
2: 네, 영양제.
1: 참숲 그거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아, 두 개나 듣고 계시네. 아니, 그 구체적으로 그런 광고 지금 대행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2: 좀 전에 들으신 이제 광고 소재 만들고 이제 프로그램에 꽂아 넣는 일 하고 있습니다.
0: 꽂아 넣어요.
1: 어떻게 꽂히는 거죠? 한번 꽂아보시죠. 지금 한번 꽂아봐요.
0: 어떻게 꽂으신 거죠?
1: 광고를 꽂아 넣는구나.
0: 야, 네. 단어 선택이 광고 업계 전문 단어가 나왔습니다. 꽂아 넣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1: 광고를 화살촉에다 네. 매달아 갖고 이렇게.
0: 야, 와, 컬트 씨에 꽂아 넣으신 분이 오셨군요.
1: 아, 정말 네, 감사한 분이네요. 좀 두 개 네. 말고 좀 많이 좀 꽂아주세요.
2: 아, 네, 더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1: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2: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감사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실 때 광고주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만나시면 이제 저를 좀 모델로 좀 쓰라고.
2: 아,
1: 예, 좀 싸게 쓸 수 있으니까.
2: 네, 알겠습니다.
0: 엄청 싸대요.
2: 아,
1: 네. 영업 좀 해주시면 제가 만약에 그 모델을 성사시키면 제가 수술 이렇게 든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0: 그럼 누구랑 오셨죠?
2: 네, 남편이랑 같이 왔습니다.
0: 아, 남편.
1: 남편 어디 계세요?
0: 네.
1: 남편? 남편 때문에 어디 있어요, 남편? 왜 손을 안 들어요, 남편?
0: 뭐 창피해요, 지금?
1: 아내가 창피합니까? 컬투쇼가 광고주들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이미지예요?
2: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되어 있어 가지고. 네.
0: 아, 인식뿐만 다들... 아니고 네. 제가 데이터 지표로 봐도 1위입니다.
2: 네.
0: 모든 지표가.
2: 알고 있어요.
0: 네, 한 번 더 꽂아주시고.
1: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비싸잖아요, 그 가격이.
2: 네, 그래가지고 네 조금.
1: 그래갖고 좀
2: 망설이게 되는.
1: 아, 광고주들이 꽂을까 말까. 꽂을까 말까. 꽂을까 말까. 아이고.
0: 설득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2: 네, 맞습니다.
1: 잘 설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자, 힌트 들을까요?
2: 저희 딸이 싫어하는 야채예요.
1: 저희 딸이 싫어하는 야채.
0: 와,
1: 야, 너무 개인적인데요, 힌트가.
0: 이거를 딸이랑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1: 딸이 싫어하는 야채.
0: 야채다. 네.
1: 자, 채소.
0: 채소.
1: 자, 두 번째 분이십니다. 본인 소개 좀.
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중소벤처기업 유통원의 주혜진 대리입니다.
1: 중소
3: 벤처기업 유통원에 조금 깁니다.
0: 네. 중소 벤처기업 유통원.
3: 네. 네.
1: 뭐 하는 회사입니까?
3: 저희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 뭐,
1: 그래, 그래.
3: 예, 홍보 뭐 이런 거 하기 어려우실 때 이제 저희 사이트 판판대로에 들어오시면 이제 사업도 신청하시고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업.
0: 아, 이렇게 꽂아드리는 기업이군요.
3: 아, 네, 의지가 있고 열정 있으시지만 꽂아드리겠습니다.
0: 제일 꽂혀요, 근데 그 단어가.
3: 네.
1: 온라인 팔로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3: 만약에 이제 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다.
1: 근데 라이브 커머스.
3: 네,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1: 그렇죠. 누가 파는 사람이 있고 뭐 호스트가 있어야 되고
3: 있고, 네, 뭐 작가분도 있어야 되고. 네, 그 거를 다 저희가
1: 지원해 줘.
3: 네.
1: 우와.
3: 근데 이제 대신 선정이 되셔야 되니까 뭐 이제 작성도 막 잘 해주셔야 되고 사이트 판판대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 사업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수상분들은 참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라이브 커머스를 했어. 뭐 수익이 네. 났어 실시간으로.
3: 네.
1: 그럼 나눠 먹습니까?
3: 아니요, 아닙니다. 자기 소상공인분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0: 아, 진짜 그러면은 그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3: 네, 그런 기관입니다. 네.
0: 박수 드립니다.
1: 유용하게. 여러분들 꼭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1: 100%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그죠?
3: 네.
1: 그러니까 떼먹는 건 없고요.
3: 떼먹는 건 없고
0: 조금은 해야 조금은 기업이
1: 운영이 조금 있죠?
3: 네네.
0: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1: 얘기를 왜 빼먹었어요?
3: 아니 자기가 부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90%를 지원해드리고 뭐 한 10% 정도.
1: 아, 그 정도.
3: 네. 무료인 네네. 사업도 있습니다.
0: 네, 무료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지급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다. 네, 들어가시면 판판대로에 들어가시면 다 있다고 하니까
3: 네네.
0: 네, 찾아보시고.
1: 주혜진 대리님이신데 네네. 요즘에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3: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고1 남자아이인데 말수가 너무 없어져서 네,
1: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3: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응 아니요만 하지

0: 하고
1: 지금
0: 네 조금
2: 그러면 아이도 한반대로에 들어가 보라고 하면 아, 사춘기가 왔나?
0: 조금 늦게 온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1: 아, 아니 근데 또 아들을 키우셨으니까
2: 저는 이제 21살인데 네, 아들이
1: 딱 그게 몇 년 전인데 뭐 그런 기간이 없어요.
2: 저는 없었어요. 어허. 말 잘해요 우리 아들은.
1: 네네. 그러면 네. 뭐 해결책은 없는 걸로. 네.
2: 여기는 아들이 없어갖고요.
1: 저는 딸만 둘이라 이게 뭐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서.
2: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보세요.
0: 네, 그래서 요즘 게임 얘기도 하고, 요즘 좋아하는 거 없는지 뭐 막 계속 물어봐. 묻고 있습니다.
2: 질문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1: 들어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2: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0: 하면 답을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씩 계속 질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2: 아들이 좋아하는 혹시 연예인이나 있을까요?
0: 좋아하는 연예인
2: 아직 조사가 안 됐군요. 아,
0: 걸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2: 그래 그런 거를 조사해. 네, 네. 그러면 완전 좋아하지. 아, 걸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네.
1: 처음은 그 인터뷰를 시작했다가 꾸지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긴 한데.
2: 아들 이름이 뭐예요?
0: 지훈, 박지훈.
1: 나 한마디.
2: 지훈이한테 한마디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지금 못 들을 테니까.
0: 네.
2: 그렇죠? 아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려주세요. 자, 지훈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0: 지훈아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느라 너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하루에 한 1분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사랑해.
2: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네. 엄마. 자 힌트 듣겠습니다.
0: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3: 아하 알 것 같다.
2: 딸이 싫어하는 채소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너무 많죠.
1: 예, 근데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먹었거든요.
2: 네네. 요거 싫어하는 친구들 꽤 있어.
1: 있어요. 근데 또 한번 먹고 빠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또 찾아서 먹는 또.
2: 난 이게 생긴 게 귀여워.
1: 예. 자, 뭐 그런 머리 스타일도 있죠. 예, 그렇게 불렀던. 그리고 세 번째 분 이제 자기 소개 한번.
2: 본인 소개요.
4: 안녕하세요. 저는 S푸드의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있는 선주희입니다.
2: 선주희 씨.
1: 네.
4: S푸드는
2: 뭐 하는 회사입니까? 푸드를 근데... 만들지 않나요?
4: 뭐 맞아요.
1: 어떻게 하셨어요?
2: 이야.
1: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2: 그러니까 푸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회사 S푸드.
1: 야.
2: 그죠?
4: 정확합니다.
1: S푸드. 그럼 조금 더 보태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회사 소개를.
4: 국내 굴지의
2: 네.
4: 넘버원
1: 네.
4: 중화식품 회사입니다.
1: 확실히 넘버원 맞나요?
4: 네 넘버원 맞습니다.
2: 아, 컬투쇼는 넘버원이군요. 넘버원끼리 만났네요.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있어요?
4: 대표적으로 혹시 킬바사 소세지라고 아시는지
1: 유명한 소세지잖아요.
4: 맞아요.
1: 네.
2: 오
1: 킬바사.
4: 네. 네. 킬바사를
2: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4: 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오. 또 다른 거또 킬바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4: 킬바사를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B2B 식품 쪽이 있고 B2C 식품 쪽이 있는데
2: 네, 비즈니스의 비즈니스가 B2B이고 B2C는 비즈니스의 커스터머죠. 네.
4: 대부분 B2B는 이제 거의 대부분 식품 외식업에 다 들어가 있고 육가공 제품이.
2: 육가공 제품을 주로 네. 하시는구나.
4: 그걸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네. 광고 모델 안 필요하세요? 제가 애써 드릴게요.
4: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예. S 모델 한 명 있거든요. 여기 S 모델. 자 그럼 라디오 광고 하고 계시나요? 지금?
4: 네 저희는 지금 B2C에 이제 종쿡 델리미트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킬바사 소세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SBS 라디오 광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컬투쇼에 들어갔나요?
4: 아쉽게도
1: 저희 거 네.
2: 못 꽂아줬구만. 여기 첫 번째 분한테 부탁하면 꽂아줄 거예요. 첫 번째 분 컬투쇼에 들어와야지.
1: 네네.
2: 나를 모델로 쓰고.
1: 예. 그러니까 뭐 세 분이서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뭔가 협의점을 좀 찾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힌트 주시죠.
4: 초록색 야채인데 나무 모양이에요.
2: 그렇지. 잎이 풍성한 나무 모양 같기도 하죠. 네네네. 멀리서 보면.
1: 초록색 나무 모양입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2: 자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샵 1975 김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1: 네. 10분 추첨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마트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2: 세 분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2부로 넘어가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장기하입니다. 2012년부터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로 3년 가까이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걸트쇼 2부의 문이 열렸고요. 연상 퀴즈 정답은 뭘까요?
2: 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1: 네,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비타민C가 아주 굉장히 많은, 영양이 많은 채소인데 네.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게 씻었는데 씻은 게 맞나 싶을 줄. 그죠? 아니, 사이사이 이게 있어. 틈이 있어갖고. 네.
2: 걱정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방법을 좀 알려줘봐요.
2: 네, 브로콜리 잘 씻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집중! 첫 번째 꽃송이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습니다. 아, 그러면
1: 오랫동안 담가 놔야지.
2: 네, 꽃망울이 서서히 열리면서 안쪽에 이물질이 빠져나오기 쉬운 상태가 된대요. 그때 두 번째 식초랑 베이킹소다, 밀가루를 써서 잔류농약이랑 세균을 제거합니다. 식초만 쓰는 건 큰 효과가 없고 베이킹소다, 밀가루까지 써야 세척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꽃송이 부분을 흔들흔들 하면서 씻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좋은 팁이야. 네. 꽤 과정이 복잡하네요. 씻어야 되는데 네.
2: 예. 조금 걸리네요.
1: 그러니까 네. 브로콜리 예, 사드십니다. 마트 상품권 제가 드리는데 10분 발표할게요.
2: 네, 5402님, 5455님, 0555님, 5801님, 4572님, 2348님, 4320님, 8547님, 서지훈님, 남희선님 축하드립니다.
1: 아, 자, 우리는 억지 백일장으로 갑니다.

0: 자,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고요. 억지의 작가가 억지로 꽁트 대본을 쓰고 우리는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지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행시를 억지로 보내시면 우리가 드리기 싫은 선물을 억지로 드리게 되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예요.
1: 네, 오늘은 좀 걱정인 게 억지 이행시를 하는 동안 웃음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 것인가 좀 불안하긴
0: 합니다. 예, 여러분들 웃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물을 주기 때문에
1: 야.
0: 사뭇 걱정이 됩니다. 3명 이상이 웃어야 선물을 주고 야,
1: 최초로 한 번도 못 받아가는 사태가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0: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드네요. 자, 그럼 억지 공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억지로 음악 주세요. 계세요? 저기 국수 맛집을 저 찾아왔는데요.
2: 네, 들어오세요. 제가 서울에서 자가 재면하고 있는 김 부장입니다.
0: 우와, 이 가게 스케일이 크네요. 부장님도 계시고, 그럼 사장님 어디 계세요?
2: 제가 이 국수집 사장입니다만 이름이 부장입니다. 부유할 부의 길창, 오래 부유하게 살라는 뜻이죠.
0: 아, 성함이 김부자, 부자 장자 김부장 사장님이시구나.
2: 예예, 예, 맞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죠?
0: 네네, 그 뭐 김부자 사장님 당연히 아니라 이번에 그 개발 중이신 국수 밀키트 있잖아요. 그거 광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2: 아하, 저희도 광고 생각이 있긴 한데 저희 집 국수는 드셔보셨나요?
0: 아직요, 맛집이라 줄이 너무 길어갖고.
2: 그럼 하나 말아드릴게. 드셔보고 얘기하시죠. 멸치 홍게 육수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
0: 사장님 추천해주세요.
2: 그럼 홍게 육수 하세요. 홍게 육수가 시원해.
0: 갑자기 깨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2: 그럼 홍게 육수 하세요. 홍게 육수가 시원해.
0: 오늘의 억지 선물. 홍게 육수가 시원해. 홍게 육수 시원해. 홍게 육수 원해. 홍게 육수 원해. 홍게 육수 원해. 홍게 육수 원해.
2: 홍게 육수 원해. 재밌다.
0: 홍계수 원해, 홍계수 원액을 드립니다.
2: 오로지 김태균의 피지컬로 웃기는 코너입니다.
0: 어느 정도를 드리냐? 바로 홍계수 원액, 홍계수를 물에 이제 타서 이렇게 먹는 건데
2: 네.
0: 175잔이 분량이 나오는
2: 아,
0: 그 정도의 원액을 드립니다.
2: 500ml 기준에 물에 타서 먹으면 175잔이 나온다고 합니다.
0: 이거죠, 이거.
2: 네네. 네.
0: 87.1% 헛개나무 열매 추출.
2: 아, 술 깨는 데는 최고래잖아요.
0: 아, 간에 좋죠.
2: 에?
0: 에? 자, 헛개로 원액을 드립니다.
2: 헛개입니다. 헛개로 이행시를.
0: 헛개로 이행시를 보내세요.
2: 네, 헛개.
0: 헛개로 어거지로 보내야 되면 말도 억지. 안 되고 이상하게.
2: 말도 안 돼도 돼요. 근데 오늘 조금 방청객분들 감이 좀 이상해서 네네. 어떤 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이제 예상이 안 되네요. 20년을 방송했는데 오늘 방청객들은 모르겠어요.
2: 아, 야, 이 정도면 손에 꼽히는 건가 봐요, 오늘. 예. 자, 지금부터 헛개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기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곤란 무료 징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헛개 수원액 보내드립니다.
0: 자, 에스파의 노래 듣겠습니다.
2: 네, 도깨비 풀.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억지를 부려 석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0: 네.
1: 오, 아스파의 도깨비불 잘 들어버렸습니다.
2: 네.
1: 분명히 헛개 이행시를 보내라고 했는데 또 이상한 걸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2: 급한 분들.
1: 말한 거 안 하고 꼭 네네. 그렇게 이상한 거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2: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가 뭐로 보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개수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1: 권지현 씨인데요.
2: 네네.
1: 이거 재밌으면 제가 그냥 딩동댕 선물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재미가 없다.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문자를 차단하겠습니다.
2: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1: 자, 개
2: 개그맨 곽범은
1: 수
2: 수한찬어.
1: 웃었어. 세 명 이상 웃었어. 세 명 이상 웃었어.
2: 뭐 웃음이 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웃는다라는 건데.
1: 수한찬어.
2: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아예 지금 아침부터 소주를 드셨나 봐요. 예, 네, 국수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1: 뭐야 국수는?
2: 아까 국수집 사장이었잖아요.
1: 아이고 참.
2: 뭐 어디서 이게 발췌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수를 보내신 분입니다. 3033님 국수입니다. 국
3: 국민 브라자 비너
2: 수
3: 수.
2: 재밌긴 하다.
1: 괜찮아.
2: 헛기를 보낼까 국수를 보낼까 하다. 국수가 재밌으니까 그냥
1: 생각난 거야.
2: 네, 정면 돌파를.
1: 이제 헛기 가겠습니다.
2: 아 이거 너무 민망한데.
1: 정우성 버전. 네가 해야 돼. 정우성 버전은. 얼굴 바뀐다. 자, 헛.
2: 핫소스 먹어봤어?
1: 개.
2: 개과해요 나한테.
4: 재미도 없고 억지.
1: 괜찮아.
2: 이게 진짜 억지예요 이런 게. 개과해요 나한테입니다. 자 김경준님 헛.
5: 헛 뜨거.
2: 개.
5: 개 뜨거.
2: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어 재밌다.
1: 재밌다. 잘 웃네 생각보다.
2: 예, 괜찮네. 예.
1: 자 최수진 씨 헛.
6: 헛소리 하는 쟤 누구요?
1: 개.
6: 개유 개 곽범.
1: 예.
2: 네.
1: 세 명 정도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2: 네. 네. 자 5148님.
1: 이거 네가 하세요. 5148님. 네 스승이니까. 네. 자 헛.
7: 헛경환입니다.
1: 개.
7: 개인기 하고 있는데.
1: 허경환 씨가 여기 스승이에요.
2: 네, 개그 스승. 네, 학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네.
1: 뭘 배웠다 그랬죠?
2: 아, 외제차를 타고 태워주면서 좀 거드럭대면서
7: 너네도 성공하면 탈 수 있대.
2: 네, 그래서 아 성공에 대한 의지를 많이 키웠죠.
1: 성공에
2: 네.
1: 대한 의지를 가르쳤죠.
2: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1: 이거 타고 있는데
7: 성공하면 탈 수 있는데 이야.
1: 아직은 너랑 언밸런스.
2: 네, 최태형님 임재범 고해 버전입니다. 헛
8: 헛지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2: 개
8: 개가 당신을 사랑
1: 어떻게 하는 거냐?
2: 저도 모르겠어요.
8: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이 진짜
2: 아니 본인이 못하고 땡입니다.
1: 예.
2: 자 땡이에요. 예.
1: 자 우리 장윤정 버전입니다. 9476님. 네.

0: 한 한 만나 한 만나 게러지 마세요. 억지죠, 억지.
1: 게러지 마세요.
0: 근데 오늘 다른 때보다 또 억지 백일장은 또 많이 터지세요 또.
1: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이딴 걸 좋아하는구나.
0: 오. 자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이혜경님 헛.
2: 언니가 또
0: 게
2: 게자이마스. 언니가 또 게자이마스.
0: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다음 거.
1: 4005번님 헛. 네.
0: 헛헛한 정관을 가진
1: 개
0: 개그맨 곽범.
1: 아 정관 예우를 받고 있죠.
0: 네네 헛헛해요.
1: 예예예. 네. 예.
0: 자 일일 사형님.
3: 어
0: 재밌어요. 헛헛
3: 차가워.
0: 헛개개
3: 차가워.
0: 어 괜찮아 괜찮아.
1: 자 5001번님입니다.
0: 살리기 어려운데 이거.
1: 헛
0: 헛기침을 하는
1: 개
0: 개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헛멍 헛멍 헛멍.
1: 이거 저희가 보낸 게 아니에요. 최대한 살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0: 진짜 애쓰는 거예요. 네. 5801님 방청 중이십니다.
1: 어, 어디에요? 네. 5801. 5801 누가
0: 어디 계세요?
1: 끝에 계신 네. 남자분이 보냈습니다. 어,
0: 공개 처형을 네.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방청 중이세요. 헛
1: 헛다리 빙바지로 보이냐?
0: 개
1: 개수작 부리지 말고 선물 갖고 와라.
0: 오오오오 다음 거는 균디 전용이 왔습니다. 네, 네. 김정숙님 헛헛
4: 가슴이 답답해 언니
0: 개
4: 아이 개운하게 브라자를 풀어있지 집에.
0: 저희가 에 네. 불패 신화죠?
1: 예 브라 브라자 프로 시리즈입니다.
0: 네, 브라자 프로 시리즈가 거의 이걸 할 때마다 연속으로 한 20주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4: 네 가슴이 답답해 언니 브라자를 풀어 이키 집이야.
0: 네.
1: 예전에 왔던 사연인데 그걸로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요.
0: 네. 자 이렇게 끝났네요.
1: 예 두 번째 억지 꽁트로 갑니다. 음악 줘버리세요.
0: 자 출발. 다다다다다 다다다단다.
1: 와 사장님 이거 홍게 육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우와 저희랑 좀 계약하시죠. 광고 잘 꽂아 드릴 테니까.
0: 어떻게 광고해 주실 건가요?
1: 아, 저희 SBS 인기 프로그램에 넣어드릴게요. 인기 개그맨 곽범 씨가 진행하는 선녀와 나 묶은
0: 묶은?
1: 나 묶은 선녀와 광묶은 뭐 이런 프로그램 어떠세요? 3040 청취층이 아주 많아요.
0: 선녀와 꽝묶은? 아 괜찮은데요?
1: 아, 그 제가 제안서 드려볼게요. 검토해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거기 올려두시면 한번 볼게요. 오늘 신메뉴 숯불 굴구이가 나오는 날이라 바빠서. 야! 장호야 그 구리니? 숯불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1: 갑자기 깨어나 오늘의 억지 선물.
0: 그거 구리니? 숯불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1: 오늘의 억지 선물. 그 구리니? 숯불이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구리니? 숯불! 구리니? 숯불! 구리니? 숯불! 구리니? 숯불! 크림 수프 크림 수프 크림 수프
0: 크림 수프. 예.
1: 야, 뭐 이딴 걸 주냐.
0: 야, 쉽지 크림 않았다.
1: 수프를 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0: 예.
1: 야.
0: 맛있어요. 예. 진짜로.
1: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던데. 나 한
0: 진짜 맛있어요. 예, 이게 되게 예전에 경양식 집에서 웬만한 집이 다 이걸로 스프를 냈었어요.
1: 아, 그래?
0: 예, 예.
1: 이걸로 막 세고 주고 그 앞에 나오는
0: 예,
1: 거.
0: 거기에 이거에 이제 뭐 본인 버터를 추가하든지 조금 이제 추가를 해서 내는 거고 많은 집들이 이걸로 냈습니다.
1: 야, 요거 드리겠습니다.
0: 네, 크림 스프
1: 1kg.
0: 네, 백일장 시제 벌써 지금 막 보내서 또 이상한 걸로 막 무슨 뭐 숯불 뭐 굴구 뭐 이런 걸로 아닙니다. 네. 스프입니다.
1: 크림 스프 할 때 스프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스프 이행시 마구 보내주시고요. 샵 1077 50원, 김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골란 무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 크림 스프 가루입니다. 드립니다.
1: 예, 광고 듣고 올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0: 자, 스프 이행시 해야 되는데 홍계로 보내신 분이 있네요.
1: 네, 홍계는 심지어 아까 거죠.
0: 예, 아까 건데
1: 네, 이제 왔어요.
0: 아, 박혜영 씨.
1: 네, 요금제 아까... 좀 높은 거 쓰시면 좀 빨리 옵니다.
0: 네, 네. 홍계도 아니고 헛계인데 홍계로 보낸 거죠.
1: 네네, 그러니까 아예 육수, 다른 생각을
0: 하는 거예요. 홍계 육수라 그래갖고 네네네. 보냈구나.
1: 홍,
2: 홍갱기 데스까?
1: 개,
2: 갱기 데스.
1: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0: 9304님 자 네. 스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 스머프는
0: 푸
1: 프라다를 입는다.
0: 오가 나오면 안 돼요. 오가 나오면 안 되죠.
1: 네네. 예. 와 다음 거 괜찮아요.
0: 스머프가 돈을 많이 버는 말이에요.
1: 네네네. 9779님
3: 스위스를 가야 되는데
1: 푸
3: 프랑스에 내렸네.
1: 헷갈릴 수 졸면. 졸면 그런 경우 있잖아.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부산에서 내리는 경우
0: 너무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어거지 억지배 일장인데.
1: 네, 김경환 씨.
0: 아시겠죠 이거? 네.
1: 스랑의 태구
0: 푸
1: 푸이퍼 대하

0: 이렇게 길게 시간을 쓰고 땡.
1: 네. 네,
0: 다음 것도 직접 한번. 네, 원곡자시니까 4488님 스.
2: 스릉한다 스릉해 가슴 푹푹 찬 그 이름
0: 괜찮은데?
2: 부르고 아유.
0: 오늘 노래는 웬만해서 안 먹힙니다. 자, 5801님 방청 중입니다. 네, 우리 그 전문가

0: 나 선생님.
1: 어, 그만. 아니 아까 안 보낸다 그러더니
0: 네네 업무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보내고 뭐, 있었습니다.
2: 아, 또 보내고 계시죠? 아닙니다 업무 중입니다. 정색을 하더니 네네. 이걸 보낸 거야.
0: 네. 업무 끝나고 보냈다고 네 핑계를 대시는데.
2: 야, 그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업무가 있어?
0: 네네네.
2: 야 스
0: 슬프네요. 웃다 보니 땀이 너무 나요.
2: 푸
0: 풀하자 풀어야겠어요.
2: 오 재능이 있어. 아니 재능. 아 잘하는데?
0: 아니 웬만하면 목요일날 억지뱅일장 전문가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 네 이 정도면
2: 어, 이분 번호 기억해놔요. 5801
0: 네네네.
2: 예, 그럼 우리 생방에 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네네.
2: 업무 늘 기대하겠습니다.
0: 금방 끝난 업무니까 하나씩만 보내주세요.
2: 예.
0: 자 1138님도 방청 중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2: 1138 어,
0: 아
2: 남자분은 과연 어떻게 될죠?
0: 과연
2: 저분은 두 개를 받았는데요.
0: 네 과연 비교 평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스 예.
2: 스님 왜 고기를 안 드십니까?
0: 푸
2: 프라이드 치킨은 예외입니다.
0: 어, 재밌는데?
2: 어, 뭐.
0: 야, 아 감들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 뒤에 바삭까지 먹는 것까지 넣어버려.
2: 바삭.
0: 네.
2: 아, 0792님 스
0: 스세미로 접시 닦으면 나는 소리.
2: 푸
0: 푸트득 푸트득 푸트득. 네, 0180님 바로 넘어갈게요. 창피하니까. 네. 0180님 스
3: 스킨십 처음이라더니
0: 푸
3: 프로네.
0: 어, 어이 뭐야 이게?
2: 어
0: 어려운데 이거?
2: 0431님
0: 어 너무 어려운데요?
2: 스
0: 스시는 신성우
2: 푸
0: 푸시 푸시는 시스타.
2: 아하.
4: 스신
2: 저기를 가야 돼. 성장부 사투리 썼어야 되나?
0: 아 서시.
2: 응.
0: 한번 해주세요. 스
4: 스신은 신성우.
0: 푸
4: 푸시 푸시는 시스타.
2: 이것도 아니네.
0: 자 허진원 씨 스
4: 스키다시 구다사이.
0: 푸
4: 푸다 먹어 이놈 새끼야.
0: 욕쟁이 할머니 집 같은 느낌.
2: 어, 그러네.
4: 스키다시 구다사이 푸다 먹어 이놈 새끼야 그냥.
0: 예.
2: 자 여기까지 하고요.
0: 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2: 네, 괜찮았네.
0: 네,
2: 아, 걱정했던 방청객들의 반응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0: 네네.
2: 아유 이거 이행시 전문가도 찾아냈잖아요.
0: 네. 아, 발굴했고.
2: 예. 네. 저분 5801 늘 기억하겠습니다. 꼭 네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이렇게 또 스타 탄생이네요. 네.
2: 자 3, 4부는 사랑의 골스톱 신곡 나오는 수찬이하고 우리 배우 남보라 만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요.
0: 네요.

0: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 친구들 스타트 컨디션 3부의 문을 엽니다. 예! 와우.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1: 예. 예.
2: 자, 광고주 여러분들, 우리 또 광고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 소상공인
1: 벤처 기업
2: 온라인 유통 벤처, 뭐 네. 그런 회사 다니시는 벤, 분.
1: 벤처 예.
2: 예.
1: 네.
2: 그리고
1: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2: 푸드에 애쓰고 계시는 분들 네, 오시고,
1: 오시고 네. 그리고 뭐 이행시 신도 한 분 와 계시고요.
2: 그분 성함이 윤재신 씨예요.
1: 그러니까요. 이름에 예. 신이 들어가.
2: 580 하나님.
1: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핸드폰 세 대 들고 와서 앉아 계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2: 네. 이행시 신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1: 네.
2: 자, 광고주 여러분들, 자 이게 방청 하니까 즐겁죠 막상. 그러니까 많이 좀 꽂아주세요 여러분들.
1: 네네. 이제 방청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샵의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기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그리고 저희가 특집을 또 하나 마련하는데 요즘에 그 미국도 그렇고 해외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뭐죠? 마이클.
1: 와우.
2: 예,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1: 네.
2: 예, 마이클 잭슨의 조카가 직접 마이클 잭슨의 연기했죠.
1: 네.
2: 노래를 그 노래들이 다시 한번 빌보드로 재진입해서 역주행하는 지금 상황이 네.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컬투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주년 특별 기획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1: 와우. 비레. 비레. 네, 마이클 노래는 하나도 안 하고 추임새만 넣네요. 네,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부른다. 마이클 잭슨의 딸꾹질 호흡을 누구보다 잘한다.
2: 너 좀 아파 보인다 이거 보니까.
1: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많이 불러봤다. 무조건 신청하시고요. 문자번호 #108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컬투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방청 여기 네. 라로 들어가면 마이클 잭슨 노래방이 이렇게 또 밑으로 쭉 뜨죠.
1: 네네, 쭉 뜹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앤 후기 탭을 누르시면

0: 맨 아래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목록이 보입니다. 그걸 딱 누르시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부른 영상까지 샤샤샥 첨부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방송국 놈들만 볼 거니까 걱정은 다 덜덜덜 마서 삐삐 에네.
1: 이 캡사이신 창법이에요 이게. 이게 청양고추를 먹으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딱 배우면 너무 맵잖아. 아, 댄스 썸 비트.
0: 저희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 말고 잘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겠죠?
1: 재미있어도 돼요.
0: 아, 재미있어도 되는 거죠. 네.
1: 자, 6월 2일 화요일로 저희가 특집을 잡았고요. 자, 그냥 맨입에 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문워크를 하고 최대한 마이클 잭슨의 장기 자랑 노래를 흉내내시고 춤을 추시고 하는 분 1등에게는 무려 네. 1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0: 와하!
2: 눕혀줘, 눕혀.
0: 와와! 그날 춤추시고 노래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고 드리는 선물이죠.
1: 네. 그렇죠. 5월 25일은 또 다른 특집이 있습니다. 컬처 20주년 특별기획 추억의 쇼단은 모여라!
0: 준비 중이죠.
1: 자, 20년이면 진짜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컬투쇼랑 추억에 있는 쇼다람들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방청객 말고요. 우리 컬투쇼와 추억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 추억 더듬기를 해보는 거죠.
0: 네, 근데 뭐 실제 깊은 사연이 아니어도?
1: 아니어도 네. 막 추억이 없는데 일부러 있다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보내도 우리가 뭐 검증이 됩니까?
0: 네. 안 되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네.
1: 자, 이제 김수찬 남보라 씨 모시기 전에 상품 안내하겠습니다. 자, 상품 안내와 함께 하는 거 뭐 있죠? 2박제에 맞춰서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참아낼 수 있게 여러분의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드리는 운동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똥꼬의 힘을 주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0: 오, 잘하는데?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빼.
0: 저 친구가 무표정으로 너무 상하체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1: 이렇게 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죠. 빼면 다시 좀 내려가고요. 줬다 뺐다. 뺐다 빨리 하세요. 줬다 뺐다 빨리 해보세요. 줬다 뺐다 줬다
0: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줬다, 헬스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1: 줬다가 뺐다가 줘줘
0: 빼빼.
1: 똥꼬의 근력도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빠집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줘야지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막을 수 있어요.
0: 네.
1: 안 그러면 똥꼬가 나풀나풀 되게 돼요.
0: 팔아
1: 자,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대성자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패스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지바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옆에서 보면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죠?
0: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1: 자,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스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상은 딱조화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시 구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 건조 눈 건강의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맞아 이거야,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0: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6: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8: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9: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해버렸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다.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 섞어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톱.
0: 자, 걸쳐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꺼내갖고 재개발하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죠. 우리 범이가 행동대장 되시겠습니다.
1: 네.
0: 자, 열정 넘치는 우리 조합원들 소개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데뷔 14주년을 맞아서 이분의 팬들이 떡, 그리고 오늘은 고급 도시락을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야, 이 가수만큼이나 팬들도 손이 아주 큽니다. 딱 봐도 비싸 보여. 4단이 4단.
4: 4단인데 4단. 지금 열어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게 많은데요. 아까 그 남보라 씨가 이걸 열어봤더니 이 안에 장어가 들어.
3: 장어가 있더라고요. 그 장어 조공 처음 봐요.
1: 와우. 역시 김수찬 솔직하게, 와, 솔직하게. 이걸 바꿀까 봐 신곡으로 그러면.
3: 네? 오, 그래요.
1: 소개 멘트를.
2: 소개면 아 좋죠 좋죠. 왜냐면 지금 뭔데, 오늘 12시에 발매가 됐으니까.
3: 그러니까요.
4: 아 그래 그 네. 뭐예요 노래가
2: 노래. 남자다 남자다 이런 노래인데
4: 이렇게, 그렇게
1: 남자다 남자다
2: 음이 많이 안 맞는데 이따 음으로
1: 들으시죠. 남자다
2: 하여튼 제목이 남자다. 이게 집파일주권 두 곡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김수찬입니다.
2: 김수찬
0: 자 얼굴을 보시면 아 이 여자가 진짜 배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지금 만삭인데도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는 거.
1: 예.
0: 이야 아름다운 배우. 아 13남매 장녀 근면성실 임산부. 어머니 반찬가게에서 알바도 자주 하고 있는 예 배우 남보라.
3: 안녕하세요. 예. 배우이자 알바생이자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예. 배우 남보라입니다.
1: 네. 지금 몇 주 차죠 이제?
3: 지금 36주 차인가 봐요.
1: 와 이제 한 달이요. 네. 한 달 남았어요.
0: 한 달 남았네. 4주 남았네.
3: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0: 와.
3: 이제는 이제.

0: 배로 차는 게 눈으로 보여요.
1: 어, 그냥 툭툭 발
2: 나와. 발. 네.
3: 지금 나왔다. 지금도 깨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0: 아, 너무 재밌대요, 지금. SBS 와서 너무 좋대요, 얘가.
2: 그냥 사실 이제 남보라 씨가 다음 주까지만 또 하고 이제 또
1: 이게 이제 출산 준비해야 되니까.
4: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1: 어, 벌써 그날이 왔구나.
0: 네. 너무 아쉬워요.
1: 빨리 낳고 와.
0: 애 낳고 바로 올게요, 진짜로.
2: 진짜 바로 오는 것도 웃길 수도 있겠어요.
0: 유모차 끌고 올 수도 있어요.
3: 바로 그냥 애기 데리고.
0: 애기 피디님한테 맡기고. 어. 난 라디오하고.
1: 야, 방금 얘기했던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찬이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2: 아, 나왔습니다.
3: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면 또 이게 컬트쇼가 청취율 1위 아닙니까? 근데 예.
0: 맞아요.
3: 오늘 딱 12시에 발매가 됐어요. 오. 두 곡이 발매가 됐는데 남자다랑 지팔직곤. 이렇게 아~
0: 지팔직곤. 네.
2: 지팔직곤이 어떤 뜻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3: 지팔자 지가 꼰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약된 그런 제목인데 결국 그 내용은 약간 좀 긍정적이고 어~ 그 풀린 아, 그 꼬인 팔자도 본인이 풀 수 있다. 아~ 결자 해지 같은. 부제예요, 부제.
1: 난 두 곡 다 들어봤거든요 아까.
3: 네, 아 그러셨어요.
1: 저는 지팔직곤이 더 좋던데요.
3: 아 그래요? 아, 이 그 태균 형님의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박구윤. 형님께서
2: 아, 박구윤 형님
3: 남자다를 직접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아~ 네, 좋다 그러면
1: 아니, 남자도 좋아요. 네. 저한테 꽂히는 거는 이제 지팔직곤이 꽂힌다.
3: 아, 감사합니다. 또 린 누나께서 또
2: 이 노래가 지팔직곤인가요?
3: 네, 이게 또 지팔직곤. 린 누나가
1: 아, 린 목소리인데?
3: 네, 피처링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0: 아, 린 님이 네. 해주셨어요? 오.
3: 가사를 또 제가 직접 또 약간 좀 쓰기도 작사하시고. 했고 지팔직곤은
1: 네. 아, 린 한번 데리고 같이 나와서 라이브해도 좋아.
3: 한번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1: 린? 아니 자주 나오죠.
3: 네.
2: 근데 두 분이 나와서 라이브 너무 좋죠. 신곡
3: 너무 좋죠.
2: 네네네.
1: 트로트
2: 네.
1: 가수로는 출연한 적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한번 비벼보죠 한번. 네 같이. 네. 와.
2: 자 그러면 지금 아 수찬 씨가 신곡이 나온 기념으로 쇼다런들한테 이벤트를 하나 본인 돈으로 하고 싶다고.
1: 뭔 소리야?
3: 아 좀 즉흥적으로 조금 짜봤어요.
1: 어떻게?
3: 제작진 방송국놈들이 또 이렇게 흔쾌히 또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1: 뭐 하겠다는 거야?
3: 이제 멜땡이나 지땡 뭐 벅땡 이제 본인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에서 제 신곡 두 곡 남자다 지팔직곤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0: 네.
3: 노래에 대한 감상평을 써주신 걸 인증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샵 1077로 이제 좋아요 누르고 이제 댓글 남겼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열 명한테 상품을 쏜다는데 뭘 준비했어요? 아, 개인 사비로?
3: 아, 배팅 좀 세게 했습니다. 네 분에게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0: 네?
3: 다섯 분에게 10만 원.
0: 10만 원
3: 상품권 하고 이제 한 분에게
0: 네.
3: 순금 한 돈.
1: 한돈이면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요새.
3: 왜냐 그건 생각하지 써.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 사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1: 와.
3: 금고 열어야죠 한번.
0: 한돈이나 줘요?
3: 야. 네.
0: 어머.
2: 와, 무려 이벤트에 170만 원을 태웠는데.
0: 어머. 나도 해야겠다.
2: 야 근데 우리가 가진 돈한테는 한 17,000원 쓰는 느낌인가요?
3: 아예. 아 열심히 번 돈이죠.
2: 맞습니다.
3: 금고를 연대니까 금고를.
2: 네네. 와. 금고를 열어서. 야 본인 사비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3: 네,
1: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올릴 때까지 보니까 하트가 62개 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별표 5개를 14명이 지금 하고 댓글은 48개.
3: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좀 움직여 주십시오. 멜땡이든 지땡이든 뭐 벅땡이든 알아서.
0: 어디에
3: 와 대박.
0: 인증샷을 그러면 샵 1077로 보내면 되는 거죠?
3: 네네.
2: 본인이 작성한 뭐 댓글이나 좋아요 누른 거 다 이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스크린샷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총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쏘는 거죠?
3: 그렇죠.
2: 네. 와.
3: 네.
0: 아 전에 대박. 쏘는 거예요?
1: 네, 빨리 빨리 인증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0: 그래요. 아 잠깐.
2: 본인이
0: 좀...
2: 쓰고 있는 음원 사이트에 뭐 댓글 적어주시고 좋아요 누른 거를 사진을 스크린샷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에 1077로 보내달라는 얘기죠.
1: 그렇습니다.
3: 사진,
1: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어가요. 100원은 쓰셔야죠.
3: 네네. 그 정도
2: 승금인데. 네.
0: 한 돈이 가는데.
3: 그래,
0: 단돈도 아니고. 와,
2: 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 나도 할까? 네.
0: 저도 할게요.
3: 구인 형님은 지금 미리 지금 대기 타고 계세요. 지금 아, 알고 계세요. 네.
2: 자, 근데 코너를 해야죠.
1: 네, 이제 코너,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0: 어우 승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1: 자,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톱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고요. 투표권은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남보라 씨한테만 있습니다.
0: 네. 네,
3: 컬투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20만 원이 되는 거죠.
2: 넵.
0: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사랑이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는데요.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톱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럼 흔들기 실패가 되는 겁니다.
2: 네, 음성 변조 해드리니까 방송을 위해서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어떤 사연이 왔을지 자 사연 가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3: 저랑 여자친구는 사귄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1: 와.
3: 눈웃음이 가수 이효리 씨, 소녀시대 티파니, 저리가랍니다. 홀라당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연애 초기 때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0: 어? 비 온다. 우리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3: 어떡하긴 일단은 일로 와.
2: 오, 클래식.
3: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둘이 같이 덮어쓰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여자친구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노크했습니다. 심장 떨려.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속으로 10번도 넘게 다짐했어요. 오늘은 꼭 뽀뽀해야지. 누가 보래도 할 거야.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고 아 그래 오늘이 딱이야. 그렇게 밥을 먹고 여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분위기 좋은 노래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뽀뽀를 하려던 그 순간 여자친구는 지그시 눈을 감았고 저의 입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런데 저게 뭐지? 눈에는 왕따시만한 눈곱이 딱. 입 옆에는 저것도 뭐야? 설마 파절이 소스? 저는 그날이 디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까지 빡빡 닦았지만 사실 여자친구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파절이 소스가 묻어있는 그 입에 뽀뽀를 하기는 망설여졌는데
0: 뭐해? 일로 와.
3: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제 목을 확 잡아 끌더니 뽀뽀를 진하게 냅다 해버리더라고요. 뽀뽀를 해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파절이 소스가 맞더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한 번은
0: 나 화장실 좀 내 가방 좀 들고 있어줘.
3: 가방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먹던 껌을 대충 뱉어서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0: 네?
3: 가방 안쪽까지 그래서 껌이 덕지덕지 묻은 것 같더라고요.
1: 어머머머.
3: 그리고 텀블러도 덜 잠근 건지 물도 흥건하고 뭐 하지만 그것 또한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이효리 티파니처럼 눈웃음을 치는데 그 눈웃음에 또 마음이 싹 녹아버렸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엉덩이에 뭔가 나풀대는 게 보이더라고요.
1: 나풀댔다고?
0: 이게 뭐야?
3: 그 휴지가 바지에 낑겨서 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야 이게 뭐야 이게?
0: 어? 이거? 휴지다. 이거 뜨면 되지 뭐.
2: 눈웃음
3: 친구였으면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놀렸겠지만 여자친구가 민망해할까봐 저도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
0: 또 있어?
3: 같이 놀이동산을 가게 됐는데 추러스다.
0: 나도 먹고 싶다 추러스.
3: 추러스를 산다고 해서 팔을 잠깐 잡았다가 놓게 됐는데 제 손에 남아있는 이 기분 나쁜 정체는 뭐지? 설마 각 투 더 칠?
0: 오 마이 갓.
3: 각질 때처럼 밀린 거 이거 각 투 더 칠 바로 그 스크럽제를 파는 그 매장 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 나 이거 필요했거든. 자기 것도 사줄게.
0: 아니야 됐어. 이런 거 쓰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져서 나는 괜찮아. 자기 것만 사.
3: 자주 쓰라는 게 아니고.
0: 아 됐어. 건조해진다니까.
3: 제발 좀 샀으면 좋겠는데 가열차게 까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깔끔 떠는 남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좀 심하다 싶습니다. 유머 코드, 대화, 그 치명적인 눈웃음 너무 다 좋은데 꼼꼼함이 1도 없는 걸렁대고 털털함을 넘어서 살짝 더럽다 싶을 정도의 청결함 결여 이런 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 연애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고 스톱 정해주세요. 답답합니다.
2: 예.
1: 네, 이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일단 쏘고요.
2: 네, 우리 쇼다운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고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란 무료입니다. 어렵네요.
1: 이게 그 예전에 며칠 전이죠. 남자분이 위생 상태가 좀 별로 꽝이어서 고민하는 여자분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네요.
2: 반대.
1: 네, 전화 연결을 또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0: 맞아요.
1: 과일 먹을 때 쓰라고 이쑤시개를 가져갔는데 막 본인 일을 쑤시다가 그 이쑤시개로 과일을 집어서 여자분한테 주는 거예요.
2: 잊고 있었어. 그때 어떻게 됐죠? 결과가 저희가
3: 다 스톱 아니었을까요?
1: 다 스톱이었죠. 다 스톱.
0: 네.
1: 다 스톱이었는데 그냥
2: 아 그래요?
1: 예, 결국에 네.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건지.
2: 네. 저희가 올 스톱을 외쳤나요? 그분이 좀 더 더러웠었나요 혹시?
3: 아 근데
2: 그렇죠.
3: 지금
2: 그렇죠.
3: 용호상박이에요 지금.
0: 진짜
3: 이 정도면은.
0: 막상 막하예요.
1: 막상 막한 느낌이긴 한데
3: 휴지까지 등에 달고 오실 정도면은
0: 휴지가 왜 거기에 있지?
3: 이제 너무 열심히 또 이렇게
2: 근데 이분
3: 관리를 하신 거죠.
2: 집에 가서 방을 한번 보면 난리일 가능성이
1: 아니 그 가방 안에 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뭐야 그게?
0: 네.
2: 말도 안 돼.
1: 모르고 뭐 뱉었는데 그게 가방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것도 이상하다. 아이씨.
0: 근데 이상해요. 그거 아시죠? 여자들이 더러우면 남자들보다 더 더러운
1: 그렇다며.
0: 거. 그렇다며. 네. 여고가 더 더러운 거 아시죠? 남고보다.
3: 본인이 더러운 걸 모르니까 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2: 저희 그 남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러우면 맞았어요.
3: 어느 시절에 사신 거예요?
2: 매를 맞았다고요. 더러우면. 체육복 안 빨아입고 이러면 막 진짜 뭐 손바닥도 맞고 그 뭐 당장 뭐 그날 입고 바로 막 세면대에서 네. 빨아서 널어놓은 친구들도 있고
1: 여고 화장실 막 완전 더럽다며.
0: 어우 말도 못해요. 근데 남자는 군대 가면 좀 한번 이렇게 이렇게
2: 교화를 2년 당하면 깨끗해져요.
1: 얘는 또 해병대에서 교화를 당했잖아요.
2: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깨끗하게 씻는 법을 배워요.
0: 빠르게
3: 몇 분 컷.
2: 진짜 빠를 때는 1분 반 안에 다 씻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3: 어디 덜 씻긴 돼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5분만 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1: 진짜.
2: 네.
1: 진짜 군대 있을 때 세수대만한 물을 따뜻한 물을 주고 겨울에 네. 그거 갖고 샤워를 하라는 거야.
2: 다 돼요?
1: 그 샤워를 해 그거. 네.
2: 뭐 충분합니다.
0: 네. 충분해요.
2: 충분해요.
0: 깨끗한 거 맞아요?
1: 근데 이게 여고생 때 왜 여자 학생들은 네. 한 칸에 두 명이 같이 들어가요?
0: 아
3: 무서워서?
0: 아니야 그 초등학교 때 끝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안 그러고.
1: 아 그래? 네. 초등학교 때까지 끝나는 거야? 네.
2: 끝이래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4부에 이어집니다.
3: 네. 미스터리한 이야기.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
1: DJ도 웃고 샤칼라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오늘이 세계 차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외의 대표적인 차 문화에는 영국의 애프터눈티도 있는데요. 애프터눈티 문화는 19세기 베드퍼드 공작 부인 안나 마리아가 점심과 늦은 저녁 식사 전에 허기를 달리기 위해 차와 간단한 음식을 즐기면서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사교 문화가 점점 퍼져서 영국의 티 문화로 자리 잡은 거라고 합니다. 애프터눈 티를 즐길 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샌드위치, 스콘, 디저트 순으로 먹어야 하고요. 스콘은 칼 대신 손으로 자르고 차는 잔을 조용히 들어서 소리 내지 않고 마셔야 하죠. 오늘 영국의 애프터눈 티처럼 하루의 틈 사이 여유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트션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 네.
0: 자, 이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요. 네. 9062님, 스톱, 절대 반대입니다. 전 결혼한 유부남인데 극복이 안 됩니다. 매일 수천 번 말해도 안 고쳐져서 각방습니다. 아~ 결사 반대입니다.
1: 예.
0: 아, 아내분이 그러신 모양이고요.
2: 네.
3: 아, 이거 안 되나 봐.
0: 아, 네. 어떻게 안 되는 모양이네. 네.
2: 결국엔 각방까지 쓰실 정도로.
0: 매일 수천 번을 얘기했대요.
2: 매일 수천 번.
3: 그래도 생활 공간에 같은 생활 공간을 쓰는데 그렇게 좀 안 맞으면 좀 사고 아닌가요?
4: 그건 사고긴 해요.
2: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하신 분 많잖아요.
3: 아, 그래요?
2: 네. 청결이
4: 청결도가 다른.
0: 청결.
2: 아.
4: 네, 어느 정도 이것도 맞아야 되는데.
2: 맞아요. 근데 또 송종헌님께서는 저는 고 오히려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뽀뽀할 때 구강청결제 쓰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 털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못 참으시겠으면 진지하게 여자친구한테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3: 아, 지금 이
0: 지나치게 이 남자분이 깔끔을 떠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맞아요.
3: 아,
4: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절이 양념 그래. 같은 경우는 오케이예요.
2: 어, 파절이 맛있어서? 맛있어서?
4: 아니 아니 입 주변에 묻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3: 아니, 뭐. 많이 맞으셨다 그랬는데 좀 아니, 맞으신 거 아니에요?
4: 치아 앞에 파가 하나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
3: 아~
4: 그게 아니라 여기 볼에 이제
3: 재앙이다,
4: 같이 식사를
3: 재앙.
4: 하고 이제 묻어. 아니 그 정도는
0: 어.
4: 예, 뭐
2: 그러면 이빨에 걸린 파는 안 되고
4: 그거는 조금 이제 버거운데 아. 그 분명히 자기 입술에도 느낌이 왔을 텐데 걸어놓고 한다라는 건 아예 위생관념 잘못된 건데
0: 파절이 소스가 매번 뽀뽀할 때마다 묻어있으면 어때요?
4: 그 정도면 그 애쓰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0: 그걸 립글로즈 바르는 거죠.
4: 네, 그 정도 애를 매번 파절이 소스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하 이거 저번에 또 남자분이 더러운 건 X를 들었는데 또 이번에 또 고를 들면
0: 아하.
2: 아 그쵸 그쵸
4: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0: 제... 아내분은 깔끔하시죠?
4: 예 네, 깔끔하죠.
0: 오.
4: 근데 저는 제 성향이
3: 설마
4: 성향이 저는
3: 괜찮다고 휴지 달고 와도 괜찮다고요?
2: 뭐 그래 엉덩이,
4: 휴지 달고 오면 좀 빼주고
2: 휴지는 에?
0: 에? 엉덩이 휴지
3: 아니
0: 어쩌다 팔... 이렇게 돼서 빼줄 수 있죠
4: 빼주고
3: 팔을 만졌는데
2: 뺐는데
3: 약간 좀...

0: 좀 약간 휴지색이 하얗지 않아.
1: 아이, 아!
2: 아, 아니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3: 이건 저희보다 남부라 씨의 네. 태교에 안 좋은 발언이 되겠습니다.
2: 이게 네. 만약에 하얗지 않은 거는 뽑았을 때 온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지.
1: 아니 진짜.
2: 아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1: 네,
2: 이거예요.
1: 들어주겠네요.
3: 뭘 또 과학적으로 접근? 막 나가네.
1: 가방 안에 껌 딱 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네.
2: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3: 보라가
2: 좀 부탁을 좀 해보고 아니면 헤어지자 이겁니다.
0: 아니면
2: 저는 고입니다.
1: 고고
0: 아,
1: 같은 여자분의 입장인데요.
0: 아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친오빠가 아직도 밥 먹을 때 쭈압쭈압 소리를 내면서
1: 쭈압쭈압 별로야 쭈압쭈압 별로야
0: 아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X
2: X
0: 네
3: 저도 뭐 웬만한 거는 뭐 밥 먹고 나서 뽀뽀를 하다가 좀 약간 어디 묻어있고 파절이 소스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0: 네
3: 그 팔을 딱 잡았을 때
0: 아 각질 아,
3: 그거를 잊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2: 팔각질이 있었구나.
3: 애가 좀 약간 밀렸다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 해박질.
3: 그래서 저는 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거기 각질 예, 스크럽 예, 힘들어요.
0: 해야죠. 네. 스크럽 해야죠.
3: 팔도 못 만지는
1: 이렇게 거. 하면 2대 1로 스톱으로 결정납니다.
0: 스톱입니다.
1: 나가리. 그나저나 지금 너무 가슴 벅찬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3: 네.
1: 자, 우리 수찬이가 멜땡 인기 검색어 실시간 1위를 차지합니다.
3: 야!
1: 야 이거 봐
3: 역시 이래서 다들 컬투쇼 컬투쇼 하는군요.
0: 진짜 청취율 야, 1위
3: 해양 나도. 위에 김수찬
1: 해양 위에 있었어.
0: 어머
3: 사인이 위에
1: 사인 위에
3: 해양 위에 와 어디 우주에 와. 있나요 진짜.
1: 와.
0: 와.
1: 넌 태양계를 벗어났어.
3: 그러니까요. 야 이 컬투쇼 진짜 대단합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2: 대단합니다. 자 인증샷을 지금 각종 음원 사이트에 본인이 이용하시는 곳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1: 저도 지금 좋아요 지팔직권이랑 네. 남자 다 눌렀어요 지금.
2: 네네. 누르고 네. 댓글 써주시고 캡처해가지고 샵에 1077로 보내주시면 김수찬 씨가 자기 사비로 제공하는 금 한 돈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뭐 5만 원권 네 맞춰서
1: 10명
2: 네, 10명 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1: 사 지금 인증샷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쏟아지고 있는데 400명 가까이 지금 참여했대요.
3: 우와
0: 야. 400명이나요?
1: 와입니다.
3: 아프실 텐데.
1: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2: 네. 자, 8080님 김수찬의 남자다 만든 가수 박구윤입니다.
1: 박구윤
2: 괜찮다. 직접 보냈습니다. 구윤 형님 네 저도 들어보니까 태균 형님처럼 짓발짓권이 더 좋네요.
1: 자기 노래 아니고 남자다 말고
0: 약간 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2: 내 사랑은 컬투쇼뿐이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3: 이제 지금 흐르는 게 이제 구윤 형님이 작사 작곡하신
0: 남자다.
1: 예, 박구윤 씨 들으세요.
2: 네, 박구윤 씨께서 만드는 세 글자 노래는 다 대박이 납니다.
3: 오, 그렇네요.
2: 뿐이고 나무꾼.
3: 두 바퀴
2: 남자다.
1: 두 바퀴
3: 남자다.
1: 남자다. 오, 다 세 글자로 하는 모양이네.
2: 네.
1: 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음악만 들어도 되겠어요? 박구윤 씨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음악 주세요.
0: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너무너무 고민 중이에요. 남자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2: 저도 그 영화 좋아하는데.
0: 제 인생 영화도 그 영화인데.
2: 아, 대박. 그 영화 보고 오는 날 짜장면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거든요.
0: 저도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1: 짜장면 맛있겠다.
0: 간짜장은 별로고 그냥 짜장면.
2: 저도 간짜장은 안 먹어요. 양파가 너무 커.
0: 맞아요. 맞아. 양파 너무 커.
1: 잘 맞네.
0: 신기할 만큼 말이 잘 통했고 취향이나 가치관도 비슷해서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처음 만난 날 바로 1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데이트 통장 만들어 볼까? 한 달에 30만 원씩 넣고 남은 돈으로 여행도 가고 어때?
2: 좋지. 만들자.
0: 근데 그 말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2: 지금 바로 만들자. 그리고 오늘 먹은 스파게티 값도 그 통장에서 빼자.
3: 왜 이래? 잘 나가다가.
2: 아니, 톤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나? 나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0: 순간 싶었지만 뭔가 생각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스타일인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연애를 하는 건지 공동

0: 정상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또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1: 우리 엄마 생신 선물 같이 사자. 여친이랑 같이 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데이트 통장에서 돈 빼서 사면 되잖아. 맞지? 그치? 어? 그치? 어,
2: 돈이 살짝 바뀌었어 지금.
3: 좀
2: 어?
3: 바뀌었어요.
1: 예. 몸이 있다.
3: 약간 많이 가벼워졌다. 예.
0: 어? 뭐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그 통장에서 돈을 빼버려서 졸지에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친 어머니의 선물값을 반절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들이에 남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았는데
1: 아, 커플로 초대받은 거니까 집들이 선물은 데이트 통장에서 쓰면 되다. 그다 그치?
3: 오, 좀
0: 그리고 본인 생일에는요
1: 아, 나 초코케이크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살 테니까 통장에서 뺄게. 그렇게 하자. 그러자. 그리고 선물도 그냥 현금으로 빼면 되지?
0: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 예까지 꺼내더라고요.
1: 아, 데이트할 때 내 차 타잖아. 그럼 보험료 반반 내야. 통장에서 뺄까? 빼자. 그러자. 그렇게 하자.
0: 아 진짜 질린다 질려. 어떡해. 아니 보험료 얘기부터는 마음 한쪽이 조금씩 서늘해지기 시작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 계약이 종료됐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됐어요. 당분간 수입이 없어진 거죠. 아 그래도 데이트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는 그 안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근데 남자친구가 완전 정색하면서 이러더라고요.
4: 자기 고용보험 나오잖아. 그걸로 내면 되지. 와우. 고용보험은 어디다 쓰려고 그래?
0: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손해 안 보고 거래를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결혼까지 생각하자니 전기세도 반반, 몸이 아픈 날도
4: 너 그때 아파서 설거지 못했으니까 나도 한번 안 할게. 너 그때 아프다고 죽 사 먹었으니까 난 죽 먹기 싫었는데 먹은 거니까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그렇게 하자. 그러자.
3: 아 재앙이다.
0: 아 뭐 이딴 저딴 계산을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요? 고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스톱할까요? 오.
3: 아 아니, 이게.
2: 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드립니다. 요거 네. 요거는 반으로 나누지 마세요.
1: 네. 걸리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0: 네.
2: 연애할 때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1: 저도요.
0: 데이트 통장이요?
2: 어.
0: 뭐. 한 번 해봤는데.
2: 해봤어?
1: 어때요? 네.
0: 아 근데 이게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3: 아 그것도.
0: 네, 좀 까먹어가지고 한 번도 안 넣었어요.
3: 근데 좀 그런 것도 조금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번 달에 까먹고 못 넣었는데 그걸 또 넣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정신없어서 못 넣는 건데.
2: 야 너 안 넣더라? 뭘 넣어? 응. 뭐
3: 그것도 약간 좀
0: 그것도
3: 모양 빠지잖아.
1: 3일 늦었으니까 이자 붙는 거 알지?
3: 뭐 대부업이야 뭐야?
2: 빨리 넣어야지 자동이체.
1: 그리고 내가 걸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응. 69원 덜 넣었어. 나 자꾸 그렇게 덜넘나 스트레스 받아.
3: 사고다 진짜.
0: 정말 너무 팍팍하다 세상이.
1: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3: 네 여러분. 예, 아니 이게 연기의 신이라서.
2: 연인 사이도 그렇지만 결혼해서도 이 돈 얘기가
3: 맞아.
2: 너무 치사뽕이고 막 아 이게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0: 네.
2: 어때요? 남편이랑 지금?
1: 어때요?
0: 저는 아직 안 합쳤어요.
1: 각자.
0: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지방 경조사는 있으니까 네. 그 경조사 통장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거기서 얼마씩 넣어? 그러면?
0: 네, 그치? 얼마씩 넣고 이제 추석, 설날, 부모님 생신 이렇게만 네, 나가요.
1: 나누고
0: 거기서는.
1: 네. 거기서 나누고
0: 네.
2: 그렇게만 하는구나.
1: 어때요? 저는 아예 그냥 뭐 얼마
2: 관리는 누가 해요?
1: 제가 본인이 제가 하고 다 여유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2: 계십니다. 네.
0: 그녀가.
3: 네, 네, 갑자기 존칭을 네. 하시는 좀 지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쪽이.
1: 아니 근데 뭐 전혀 그런 거에는 문제 없게.
0: 아. 네.
2: 저 여유 있게. 뭐 저도 동화를 제가 하고
1: 네.
2: 하라고 내가 준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또 생활비를 이제 매달 제가 드리고.
1: 네. 저도
2: 올리고.
3: 예. 저도 이렇게. 제가 벌어서 제가 씁니다. 저도
1: 네네.
3: 이렇게 신곡 이벤트도 하고
1: 그러니까요 금한 돈을 바로 보내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올랐을 때
3: 아니, 그래도 드리는 거 그냥
2: 이미 샀어요 아니면 이번 주 살 거예요.
3: 제가 금고를 연대니까.

0: 금고 안에 있는
1: 한 금고 안에 있어. 네.
0: 혹시 필요하시면 구매도 가능한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1: 그래, 그래. 약간 예전에 받았던 껴웠어요. 거 네,
0: 부대껴요. 그래서 제가 거. 예전에 구매했던 걸로 이렇게 좀 좋은 걸로 99.9% 순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2: 한번 깨물어보고 받아도 될까요?
0: 뭐 본인이 받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받게 되시면 그렇게 뭐 두 번 깨물셔도 되고.
1: 자, 2912님이 이거 무조건 수업이에요. 이런 계산적인 쪼잘한 놈도 연애를 하는데 아씨.
3: 아 그분이시다.
0: 항상
1: 보내신 분 있어요. 네. 이 모태솔로신데 이분이 예.
2: 소희정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라 씨?
3: 소희정님이 스톱. 결혼하게 되면 출산할 때 병원비랑 산후조리 비용도 반으로 하자 할 것 같아요. 절대 반대. 집팔 직권됩니다. 아,
2: 야 맞네. 이게 제가 뭐 프로그램을 하면서 봤는데 요즘 엑셀 부부라 그래서
3: 맞아요, 맞아요.
2: 엑셀로 다 얼마 들어왔는지 뭐 이번 달 얼마 그거를 매달 말에 모여서 정리하는 날이 있대요.
3: 피곤해요.
2: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빼고
1: 연인이. 부부가
3: 부부끼리
2: 부부도 매달 그걸 정산해서 이거를 엑셀 파일을 나눠 갖고 뭐 이걸 한다는데
1: 피곤하다.
3: 아니 회계팀이냐고 부부가.
2: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지금 연애할 때 이 정도지 결혼을 하게 되면 합쳐야 될 부분도 맞고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거든요.
1: 지사해진다니까.
2: 이렇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제 아 오늘 커피 먹었네. 아 나 먹기 싫은데 나도 어거지로 한 잔 먹어야겠다. 너 먹어.
3: 아니 그 예전에 그런
1: 야,
3: 어...
1: 야 설거지
0: 어쩐지
1: 야 네가 접시 하나 덜 닦았잖아. 씨 맞아 닦어.
2: 야
0: 와
2: 그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봐, 제 얘기를.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아까 그 파절이 괜찮잖아요. 이걸 들어보니까 파절이 양념 정도는 충분히 귀엽잖아요.
3: 차라리 파절이 먹는 게 낫겠다.
2: 그러니까
0: 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 또.
3: 아니 나중에는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아니 자기가 샤워도 오래 하니까 물값이 60%는 자기가
0: 야 진짜 막 나간다 그거 진짜.
2: 머리가 기니까 드라이기 좀 더 쓰잖아.
3: 전기세 자기가 더 내야지.
1: 아 나보다 똥 많이 싸잖아. 돈 많이 내렸잖아.
2: 자,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0: 게임이다, 거의.
2: 이제 연애 중 이 정도면은 결혼하고는 이거는 하루하루가 숨 막혀서 못 지낼 것 같다라는 면에서 스톱. 당연히 스톱이 맞고 이거는.
3: 아유, 이 동계사는 저기 회계팀한테 맡기고요. 연인은 사랑을 해야죠. 엑스 스톱입니다. 네.
1: 자, 김수찬 씨. 그냥 뭐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수찬 씨.
0: 다 컬투쇼 덕분입니다.
2: 아, 인기 스타 김수찬 씨.
0: 에. 저도 근데 원래 지금 기분이라면 무조건 고를 해야겠지만 이건 사연은 사연이니까
3: 네.
0: 왜냐면 이게 그 통장으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자체가 저는 스톱이라 생각합니다. 스톱! 컬투쇼는 고.
1: 3대0으로 스톱으로 결정납니다. 나가리!
3: 나가리!
2: 요렇게 되니까는 파절이 사연이 귀엽게 들리네.
0: 파절이 되게 근데 집착하시네요 곽범 씨가.
3: 좋아하시나봐요 파절이.
1: 파절이 소스를 좋아해요.
2: 아니 아니 앞 사연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파절이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앞 사연이 좀 귀엽게 보이잖아요 이 사연에 비하면. 네.
1: 자, 광고 듣고 와서 어떤 사연이 흔들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광고. Here we go.
2: Here we go.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0: 검색창에 케어원.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자,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 두 번째 계산적인 남자분이랑 사귀고 계신 여자분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 네. 실시간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 성공이니까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 실패. 음성 변조 해드립니다. 전화 걸어주세요. 상품권 받은 건 비밀로 해주세요.
2: 네. 어디까지 계산적일지 궁금하시다. 궁금하다.
3: 자. 어디까지 나눠봤니?
0: 전화 받을까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흔들기 성공.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헐투쇼. 지금은 저희가 방송한 거 들으셨나요?
4: 아, 네, 들었어요.
0: 아, 저희는 올스톱으로 결정이 났는데 어때요?
4: 아, 네,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정말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아, 당장 오늘 당장 헤어져야 되는 지금은 약간 막 그러네요. 아,
2: 그렇게까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1: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개그맨 곽범 씨가 좀 연기를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죠.
4: 아니고 그렇지만은
0: 않은
4: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지만 않아?
3: 그래요?
0: 그럼 거의 비스무리하다는 얘기야.
2: 진짜 사고다.
0: 지금 저희가 사연을 들은 거 말고는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것도 반반 사건이 있었나요?
4: 아, 있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2: 진짜 화가 난 거야 지금.
0: 있구나.
1: 너무 심각해서.
0: 너무
4: 돈이 댓글창이 폭파될 것 같아요.
3: 에?
4: 댓글창이 폭파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누군지 모르시니까 한번 심탄회하게 한번 해보고.
4: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었나 봐요. 몰랐어요.
3: 네.
4: 근데 과태료가 나왔나 봐요.
3: 네.
0: 근데
4: 그거를 이제
3: 데이트 통장에서 빼자고요?
4: 네.
3: 어머.
2: 갈 때까지 가는 거냐?
0: 본인과 같이 데이트할 때 불법 주정차 했던 거기 때문에.
4: 네, 그렇죠.
3: 야, 이거 더 가다간 실비 보험도 떼겠다.
2: 야, 추하다, 추해 살짝.
1: 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애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4: 지금 곧 있으면 6개월이에요.
0: 6개월.
2: 아, 그러면 뭐
0: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그죠? 네.
3: 그러니까요, 많이 떼이셨네요. 네.
2: 6개월 정도면 드러내도 되겠다.
1: 남자친구분 나이는요?
4: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아요.
3: 아, 그래? 심지어 오빠인데.
0: 오빠는 돈을 좀 잘 버나요?
4: 그니까요. 장점이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1: 아, 그렇게 모았구나.
2: 나누고 나눠서.
0: 그렇게 모았네.
1: 미안해요. 속에 있는 말이 너무 바로 나와.
0: 그렇게 모았네.
3: 그렇구나.
0: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도 그딴 식으로 했대요?
4: 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1: 아, 근데 마음은 좋긴 하잖아요, 지금.
4: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바보 같기도 해요 지금.
1: 그러면은 데이트 통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0: 그걸 없애버려요.
1: 버리고.
4: 아, 그러면 제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0: 왜? 그러면 그냥 엠브레일 하자고 맨날 그럴까봐?
4: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서운할 것 같아요. 그냥 이 통장은 같이 모아둔 돈이니까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
0: 그러면 이 남자의 계산적인 이 남

0: 남자분의 장점은 뭐예요?
1: 일단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가 저한테 돈을 굉장히 잘 썼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빚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0: 너무 극단적으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2: 지금?
1: 아, 그러니까요.
3: 극과 극이네.
4: 재앙이다, 재앙.
2: 그 중간 진짜. 어디쯤만 딱 돼도 딱 좋을 텐데. 야, 빚진 남자랑 너무 계산적인 남자를 만나버리니까
4: 어디 결정하기 애매해.
0: 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계산을 잘한다? 그러니까.
1: 예, 네, 착실하고.
3: 착실하고.
1: 계산도 잘하고 뭐
0: 계산도 잘하고.
2: 맞아요. 그게 계산적인 남자라는 거예요, 지금.
4: 돌고 돌아 계산. 네.
0: 와, 그러면 저기 뭐 외모는 뭐 어때? 잘생겼어요?
1: 아, 외모도 그냥 준수해요.
0: 외모도 계산적으로 생겼어요?
1: 영리하게 생겼어요.
2: 영리하게. 얼마나 더 영리해 보일까?
3: 영리하게. 와.
0: 안경 썼죠?
1: 네, 맞아요.
2: 근데 아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기 힘든 것 같고. 네. 네.
0: 알아서 참고하시고 저희는 올스톱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 네.
4: 오늘 당장에는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또 괜찮아요.
0: 너무 욱하지 마시고.
4: 저희 탑 같으니까.
1: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2: 지금 화가 막 올라오구나.
4: 좀만 더 고민해보세요.
3: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2: 근데
3: 언제가 좋을지.
2: 혹시나 헤어지자고 할 때 컬투쇼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그럼요.
2: 컬투쇼에서 헤어지래! 헤어지래! 이거.
0: 욱하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전화 연결해서 그 10만원 받았지? 반말하자.
1: 아, 슬퍼.
4: 재앙이에요.
0: 어떻게 되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Thank you.
5: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0: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

너튜브에서 음악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목 만들 때 필살기처럼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K-POP 그리고 노동요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쓰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음악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따라서 흥얼거릴 수 있는 K-POP, 그리고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농사지으면서 들을 수 있는 노동요. 이 두 가지의 결합, 거부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황제 파워도 요 두 가지 키워드에 늘 집중을 합니다. K-POP과 노동요. 여러분들의 기호와 삶에 착 달라붙는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곡은 에스파 위플래시 듣고 오셨고요. 케이팝 노동요. 우리 황제파워는 마치 이걸 알았을까요? 네, 케이팝의 전성기 때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격 노동요 방송이기도 하고 예지력 찢었죠. 황제파워가 미리 예견을 했죠. 대단합니다. 제가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요라는 개념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지. 근데 일할 때 부르는 음악은 뭐 항상 능률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it's energy. 에너지를 지치지 않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신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딱 여러분들이 졸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에너제틱 해야 하고 신나야 하고 그런 시간대죠. 네, 많이들 공감하시죠? 특히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끝나고 마지막에 흥청망청 놀아 재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또 한도 많으면서 흥도 많은 한 글자짜리가 많네. 한도 많으면서 흥도 많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하지만 밀도 좋아하고 술빵 떡을 좋아하는 한 글자짜리들로 이루어진 네 황제파워는 이거 다 갖고 있죠. 쌀, 떡, 밀, 빵, 한, 흥 다 있죠. 네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황제파워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말씀 드려버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돗자리에 올라가 있는 팡디도 보이는데 돗자리 팡디는 무슨 색 양말을 신고 있을까요? 1번 검정색 양말, 2번 흰색 양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Wong the Power.
1: This is another rough story. Let's go.
2: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영식 불고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팡어 검색하시면 황제팡어 폼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돗자리에 올라가 있는 팡디도 보이는데 돗자리 팡디 무슨 색 양말 신고 있을까요? 1번 검정색 양말, 2번 흰색 양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이하영님. 전철 타고 가는 중인데 어깨가 들썩들썩 크크크. 괜시리 기분 좋네요 빵디. 그렇죠, 요런 리듬이면 티안나게 살짝 걸어가면서 리듬을 탈 수가

0: 김혜애님, 황제파워 들으면서 피부과 들어왔는데 피부과에도 황제파워 틀어놓으셨네요. 그럼요, 피부 미용이 얼마나 좋은데요. 자, 피부과를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 예뻐지시라고 뷰티빔 쏴드립니다.
1: 예뻐져라, 예뻐져라, 지금 아니야.

0: 다섯 살 아들 치과 검진 갔다가 불소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유유 은우야 별거 아니야. 아, 인간이 가장 처음 마주한 공포가 아마 치과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혜님 저기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치과는 진짜 미루면 안 됩니다. 저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그 목 고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있는 치과로 가세요. 선생님 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 고정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알았쥬? 서주리님, 박생희님, 민초유님 오늘도 황제방어 찾아주셔서 땡큐 땡큐 땡큐
1: 사랑해요.
0: 여기까지.
2: 자, 민소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민소윤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만나게 드십시오. 네, 여기까지.
2: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도차리 빵디 양말 무슨 색이냐? 1번 검정색이냐? 2번 흰색 양말이냐? 정답은 2번 흰색 양말이었습니다. 자, 흰색 양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있는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꼭 확인해봐 주시고요. 1942님, 빵디 삼촌, 저 오늘 학교에서 줄넘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다 그런 거란다. 조카야 괜찮아, 울지마. 넘어질 수도 있지. 줄넘기 하다가 처음에 안 넘어지고 줄넘기를 배운 친구가 지구에 과연 있을까? 우리 친구 넘어질 때 무릎 항상 조심하고, 거기 성장판이 들어있으니까 꼭 조심하고, 줄넘기 하면 키 맞추 쑥쑥 큰다고 했으니까 꼭 전교에서 1등해. 국가대표 돼. 알았지? 9151 하나님, 티니땡 월드 다녀온 우리 딸 잘 때마다 티니땡 얘기를 해요. 또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는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티니땡 월드를 가면 얘가 좋아한다, 또 가자고 한다, 정답이다. 쉽잖아. 오히려 있는 게 뭐 하고 싶어? 몰라. 뭐 먹고 싶어? 몰라. 이게 오히려 걱정할 일이지. 9151님 좀 몸이 고되시겠지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축하드린다. 오늘 뭐 어린이들에 관련된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하네요. 아, 판교에도 있다고 합니다. 좀 가까운 데로 검색하셔가지고 아이랑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애기 안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그만큼 빨리 큰다는 거죠. 많이 많이 추억을 쌓으십시오. 자, 1부 끝고 거북이 왜 이래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김슬기님, 빵디, 배달 최소 요금 때문에 이틀 나눠 먹는다 치고 중짜를 시켰는데 한 끼에 다 먹어 시봉. 거기가 어딥니까? 이거 진짜 무지막지한 맛집인 것 같은데요. 중짜 시켰는데 혼자서 이걸 다 먹었다? 그런 맛집인 거죠. 네. 사실 이거를 자책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할 일이다. 슬기 씨. 맛집을 뚫었

터졌다는 거에 우리가 축하할 일이다. 그때 참 신기하죠. 지금 이거 중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최소 한 뭐 18,000원에서 24,000원짜리를 지금 시켜 메뉴를 모르니까 시켜 드셨을 거란 말이죠. 네, 일단 우리 슬기님, 아 오늘 먹성이 유달리 좋으신데 다음 대짜 시켜가지고 좀 소분해가지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대표적인 메뉴가 있어요. 좀 아껴놨다 먹어도 되는 뭐 마치 해물찜, 이츠 해물찜. 저는 해물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큰 걸 시켜가지고 나눴다가 두고두고 먹죠. 해물찜 먹고 나면 여러분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소스로 그냥 계속 며칠 가면 그 볶음밥 해먹는 거지. 김가루랑 해가지고. 근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찜닭도 있고. 그 치킨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남은 걸로 치밥 해먹으면 아주 맛있다는 말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침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 전화 한번 슥 걸어보는 시간이죠. 영국 사람 피터 잘 있는지 목소리 들으러 다들 한번 가볼게요. 전영규님께서 외근 마치고 사무실 복귀 중인데 너무 막힙니다. 차 안에서 신나게 흔들어 제끼게 노래 좀 쉐킷쉐킷 해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뉴키즈 온 더 블록 스텝 바이 스텝 신청해주신 거 저희가 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코너 시작할게요.

0: Ladies and gentlemen, please listen carefully. This is International Airport Music Lounge. Let's enjoy K-pop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Ja,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듣는 장르가 된 K-pop. 보셨죠? 오프닝에서 K-pop. 야, 플레이리스트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다는 K-POP. 근데 우린 K-POP 코너가 있죠. 이 자랑스러운 K-POP을 전 세계에 더더더더 알리기 위해서 만든 코너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2부에 함께 하겠습니다. K-POP을 사랑하는 방고정 외국인에게 K-POP 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그 외국인이 K-POP 흥얼거리는 걸 듣고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도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서 K-POP 감상에 빠져있는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피터!
1: Good afternoon!
0: Good afternoon, 피터!
1: How are you?
0: Fine.
1: Good.
0: How are you?
1: I'm not bad, not bad.
0: 아, 멋있, 방금 약간 멋있었습니다.
1: 나 저거 늘 멋있지 않아요, 솔직히.
0: 아니, 방금 발음이 되게 좋았어요. Not bad.
1: Not bad, not bad. 그냥 캐주얼하게 그렇게 던져야 돼요, 맞아요.
0: 아니 근데 그 피터 영국 그 영어 할 때
1: 네
0: 멋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한국말 할 때 약간 맹구처럼 얘기해요. 그 왜 그래? 왜 대체 영어 할 때하고 한국말 할 때하고 왜 목소리가 다른 거죠?
1: 아니 본인도 킹스미스 할 때 그 영어가 본인 한국어 그 목소리랑 얼마나 다른데요?
0: 아 그거는 원래 제가 목소리를 다르게 한 부캐니까 그런 거고.
1: 이것도 제 부캐예요. 한국말 하는 피터.
0: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말 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 네. 할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1: 그 정도 나고요.
0: 아이 정도 진짜
1: 때 목소리.
0: 아 진짜 이 정도로 들린다니까. 이거 대체 왜 아니, 그러는
1: 그러면
0: 거예요?
1: 조금 더 약간 원빈 생각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0: 최영만 씨 같은 느낌인데. 아 이게 참 신기하네요. 옛날부터 궁금해가지고.
1: 언어마다 약간 사람 성격도 다르고 톤은 확실히 달라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네. 5월 21일이잖아요 오늘이.
1: 네.
0: 오늘 우리나라 부부의 날인 거 알아요?
1: 알죠.
0: 영국에도 네. 부부의 날 같은 게 있습니까?
1: 없어요, 없어. 너무 특이해. 근데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기념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뭐 준비 안 했다고 혼내는 거 아니죠 오늘.
0: 아 그런 건 아니고.
1: 네네네.
0: 아니 그리고 결혼하면은 한국에는 그 부부끼리 통장을
1: 네.
0: 합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영국은 어떤가요?
1: 영국은 진짜 합치는 joint account. 그래서 둘 다 이름 적혀 있는 거 있는데 제. 기로 아니면 와이프 그냥 가스라이팅인가요? 와이프적으로 경제권을 준다고 많이.
0: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피터는 어때요?
1: 저는 제 거는 제 거, 와이프 것도 제 거.
0: 다 다 네 거예요?
1: 저 외동아들이라서 네, 네. 봐줘야 돼요. 타고난 거예요.
0: 아 외동아들.
1: 사실.
0: 야 이거 외동아들이 이거 본인의 이런 성향을 네. 인정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1: 네 어쩔 수 없어요.
0: 아내분은 뭐 저항 같은 건 없습니까?
1: 아 되게 착해요. 첫째예요 우리 와이프는 또.
0: 아, 장녀구나.
1: 너무 착해요. 네.
0: 이것도
1: 네.
0: 책임감이 또 어마어마하시겠네. 네, 네. K 장녀가 또 유명하죠.
1: 너무 잘 만났네.
0: 아 우리 제수 씨가 많이 불쌍합니다.
1: 맞아요. 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문제 노래 받으셨죠?
1: 받았죠.
0: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내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느낌을 섞어가지고 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답은 몰라요.
1: 네, 인트로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힌트.
0: 인트로 부분.
1: 네.
0: 네, 갑니다. 큐. 저 그 피터
1: 네.
0: 예전에 제가 합정역에서
1: 네.
0: 그 택시 기다리면서 술 취해서 구겨져 있는 아저씨가 피터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손님 어디 가세요?
1: 저였어요. 이게 바로 나였어요.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약간 이런 끊기는 거 있어요.
0: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1: 아니 맞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황제파워 두는 청취자 여러분 믿습니다.
0: 아니 지금 이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제작진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0: 좀 많이 어려웠죠.
1: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0: 오케이.
1: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좀 더 쉬운 부분. 오케이.
1: 오케이. 한 번 더. 큐.
0: 어때요?
1: 피터 뭐예요 이게?
0: 아 이거는 조금 닮았어요. 노래랑 비슷했어요.
1: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 네.
1: 피터가 돈을 쉽게 버네. 돈을 쉽게 벌고 있네. 이거 진짜 피터가 지금 술 취해서 부르는 건지 안 먹고 부르는 건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냥 이게 출연료가 나오네.
0: 어떻게 알았죠? 저 노래 안 듣고 매주 해요. 네.
1: 안 듣고
0: 그냥 나는. 마음대로 해요. 네.
1: 지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지금 정답 도착 안 할 것 같은데.
0: 일도 관련 없어. 아니에요. 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마지막 힌트는 제일 쉬운 걸로. 그 오케이. 단계별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1: 진짜 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다시 한번 오케이. 마지막 힌트. 마지막 좀 가사가 그렇구나. 생각나는 가사 있으면 네. 그것도 좀 넣어줘요.
0: 좋아요.
1: 갑니다. 네. 큐. 전혀 비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알죠.
1: 아 거의 1차하고 똑같아 지금 1, 2, 3차가 똑같아.
0: 연기하는 거 알아요.
1: 뭘 아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피터.
0: 아 진짜요?
1: 피터 진짜 고문당하는 사람 같아요 진짜로.
0: 그 정도예요. 하이톤은 아, 조금 그런데 아, 진짜 하이톤 나와서
1: 4차까지 가요. 4차 한 번 더.
0: 오케이.
1: 한 번 더 갑니다. 네. 다시 한 번 큐. 나요 not gonna what should I do? 피터,
0: 네.
1: 제가 대체 무슨 답인지 몰라가지고 정답을 지금 봤거든요. 아, 진짜 피터 제정신이 아니래요. 진짜 보니까
0: 이제 약간 알죠.
1: 뭘 이제 약간 알아요. 답을 보니까 알지. 야 이거 오늘 여러분 역대급 난이도고요. 이거 아니, 제가 봤을 때 힌트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그러지 말고
0: 오케이.
1: 결정적 힌트 하나만 주고 가세요.
0: 네, 부부의 날에 이 말을 많이 해야 되죠.
1: 아,
0: I thank you
1: 아.
0: 하고 이 가수 같은 존재한테 그 얘기하면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뜻하는 거겠죠.
1: 아, 이 가족 간의 사랑.
0: 네,
1: 좋습니다.
0: 네.
1: 좋아요. 아, 이 정도의 힌트를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전화 끊지 말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0: 예.
1: 네. 자,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어, 힌트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옛날에 이 그룹 이름으로 저희가 그 말장난 개그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그가 뭐였냐면, 나 오늘 씻었다? 깨끗하게 씻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그룹의 뭐 언어 유희를 좀 섞어가지고, 아, 뭐 재미 말고 진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저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런 거 했고, 어, 부부의 날에, 그렇죠. 어, 이 그룹의 이 노래 제목처럼 I thank you 라고 네, 많이 말을 해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 피터 빈트 씨가 K-POP 한 곡을 흥얼거렸고요. 과연 어떤 K-POP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는지 피터가 들은 노래 제목을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뮤 Give Love. Why baby? 뭐가 뭐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영국 사람 피터와 함께하고 있는 코너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피터!
1: 네!
0: 전화 안 끊었죠?
1: 아, 네. 근데 조금 문제 생겼어요.
0: 왜요?
1: 공항에.
0: 왜요?
1: 이럴 때 짜증나죠. 수압을 한 2km만 초과됐다고 안 봐줘요.
0: 아, 그래요? 당연히 안 봐주죠.
1: 아, 황제파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봐줘. 오히려 더 엄격해졌어. 3kg 빼래요.
0: 아, 제가 그때 한번 걸렸거든요, 저도.
1: 아, 진짜요?
0: 네, 저도 네, 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이름 되면 악영향일 겁니다. 제압당할 수도 있어요.
1: 아, 괜히 얘기했네요.
0: 네, 아, 뭐 점점 세계관이 디테일해지네요. 아, 오늘 불러준 노래 다시 기억하죠?
1: 아, 그럼요.
0: 자, 어떤 노래였는지 살짝 다시 한 번만 흥얼거려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큐. 근데 피터
1: yeah.
0: 이 노래 제목이 영어잖아요.
1: 그쵸, 이거 다 영어 원어민답게 했지 않았어요?
0: 근데 왜 영어도 알겠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1: 이제 알겠어요.
0: 뭘요?
1: 아, 황제 영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 듣죠.
0: 잘 못 듣는
1: 아,
0: 게 아니고
1: 문제.
0: 뭘 이게 문제예요? 영어 발음 이상하게 영어도 이상하게 하네 보니까. 자, 일단 피터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였죠?
1: 바로 Sista Loving You.
0: Sista Loving You였습니다.
1: Yeah.

0: I'm loving you. You.
1: What should I do? 자, 피터.
2: 하이톤 너무 노력하지 않았어요?
1: 너무 노력한 게 아니고 대체 어디가 비슷한 건지 지금 같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찾지를 못했고요. 노래 듣고 뭔가 악기를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감사합니다.
1: 자, 피터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2: 네.
1: 안녕.
2: 바이바이.
1: 안녕. 자, 아, 정답 맞춰준 빵댕이들 중에 저희가 추첨했고요. 이우리님, 피터 얼굴은 런던 템즈강인데 노래 부르는 바이브는 종로 탑골공원 바이브요. 네, 이 아주 독보적인 창법이죠. 네, 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원주민들 구음 수준에 가까운 네 그런 창법으로 항상 노래를 부르십니다. 자, 정답 맞춰준 빵댕이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의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터와 함께 더 재미나게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0: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대구에서 5살, 7살 딸들을 키우고 있는 슬픈 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동화 속 공주님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종종 머리카락이 길어야 공주님이야 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니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머리 감기고 말리고 이리도 묶이고 저리도 묶어주고 휴. 처음에는 저 편하자고 머리카락 자르자고 했었는데 싫다고 말하던 쓰리가 언젠가 소아암 환아들의 영상을 보고는 자기가 먼저 내 머리카락 친구들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고 기부처에 택배를 보냈답니다. 그런 쓰리를 본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에게 쓰리의 선행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모범 어린이로 추천해 주셔서 구청에서 봉사상도 받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만 널리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빵디도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헌트릭스 골든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슬본맘님의 신청곡 헌트릭스 골든 듣고 오셨습니다. 야, 우리 쓰리가 6살인데 아, 이게 이제 뭐 자이건 타이건 아이가 이제 진심에서 우러났건 안 우러났건 이거는 아주 귀하고 아주 값진 경험이다. 네, 저도 이런 삶을 참 추구하려고 많이 부더니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항상 도와야 한다. 요즘 들어서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아 근데 예, 애기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게 저는 최고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봉사상도 받고 자 우리 슬본맘님 마음이 그냥 아주 섭씨천도로 아주 그냥 따뜻해 버리는구만요. 아 이거 머리카락도 이게 이제 기부를 하는 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다니던 예전에 어떤 미용실에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미리 막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시스템을 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샵도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 이 병동에 한번 가본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가끔 환우 친구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 아 이게 그 결혼을 해서 특히나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은 네 그냥 넘기기가 남의 집 아이여도 그냥 넘기기가 힘들죠. 진짜로 걔는 그냥 태어난 거밖에 없는데 왜 아파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전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힘든 친구들을 많이 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스. 혹시나 우리 황제 파워에도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은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고 지금 부모님이랑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건강했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를 하는 이유가 아프면은 진짜 힘들어요. 아프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불개 되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신파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고요. 3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전송하는 시간 아바타 게임 해보겠습니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진행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3부에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 촉수안으로 밀어넣는 코너 아바타끼리 교감을 하듯이 제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이 함께 교감을 하는 코너 아바타게임 해보겠습니다. 자, 제 머릿속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까지 잘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받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찍기예요, 여러분. 네, 잘 찍으시면 된다. 자, 근데 항상 늘 설레는 이런 상상 소재들이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단 하루 차원을 이동해서 다른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면 전 무엇을 선택할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상상.

0: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뭐야, 갑자기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지.
1: 단 하루만 너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줄게.
0: 뭐라고?
1: 단 하루만 너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
0: 뭐라고? 단 하루만 너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준다고? 뭐야, 다른 세계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루 동안 농구 선수가 돼서, 그래, 내가 못해본 덩크슛도 날려보고, 아니면 입맛을 잃어버린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까? 하잇!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어떤 세계관으로 보내달라고 할까? 고민된다, 고민돼. 현실은 잠시 로그아웃. 드래곤을 타고 달려볼까? 마법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판타지 영화! 아니야, 나 황재성. 공포 마니아로서 이건 못 참지. 심장은 쫄깃,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공포 게임! 가슴이 웅장해지는 무공 액션. 스승님의 원수를 찾아 강우를 평정하겠어. 무협소설! 야, 오늘부터

0: 또 내 거 해라.
1: 그래, 만찢남이 될 절호의 기회, 순정만화!
0: 과연 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차원 이동을 통해서 다른 세계관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을 해봤는데, 아, 후보 4개를 지금 총 골랐단 말이죠. 1번 판타지 영화, 2번 공포 게임, 3번 무협 소설, 4번 순정 만화.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요. 와, 아, 그래도 아직 동심을 저는 잃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순수함과 지금 현재 제 환경을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타지 영화, 2번 공포게임, 3번 무협소설, 4번 순정만화. 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종이에 미리 써놓을 거고요. 제가 무엇을 쓰는지 사인펜으로 사운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됐다. 쉽죠? 자, 일단 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고요. 하루만 진짜 이거라면은, 이거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시작!
1: 기링기링 가랑가랑 기링가랑 너희 공라 너희 응어이 송마 고득 너희 북득다오 안뜩다 기링기링 가랑가랑 기링가랑
0: 자,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보자라는 베트남어였고요. 베트남어로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다들 잘 전달이 됐습니까? 촉수로 제 생각을 잘 받으셨죠? 제 생각을 맞춰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래는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빵댕이들과 제 머리가 함께 연결되는 아바타 게임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다른 세계관의 주인공이 된다면 뭘 고를지. 1번 판타지 영화, 2번 공포게임, 3번 무협소설, 4번 순정만화. 정답은 3번 무협소설이었습니다. 네, 무협소설이죠. 나뭇잎을 밟고 경공수를 하면서 싸우고. 아, 자고로 사내 아이라면 한 번쯤은, 네, 그리고 칼로 막 싸우는데 칼이 막 이렇게 뱀처럼 휘어가지고 칼을 분명히 막았는데 칼이 휘면서 상대방의 어깨를 다시 공격한, 아무래도 이연걸 씨의, 그리고 성룡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일까요? 이연걸과 성룡, 이 두 분의 스타일은, 액션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정몸은 혼자 들어가가지고 도장 깨기로 거기 1대50에 1대50 싸움에 아주 그냥 정수를 보여주고, 그냥 무협지랑은 좀 달라요. 무협지는 이제 경공술, 그 대나무 꼭대기를 밟고 대나무가 휘는 장력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가서 다시 날아가고, 그리고 혈점을 짚어서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서 공격하고. 대단하죠. 잠깐만 있어봐. 지금 생각했을 때 굳이 간다고 하면 동방불패 쪽으로 갈 겁니다. 동방불패. 임청아 역할 말고. 아, 왜냐면 임청아는 무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자가 그 무공을 익히려면 여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임청아로 가게 되면 잘못된다. 다른 쪽으로, 다른 무협으로, 와호장룡이나, 동방신기 좀 위험합니다. 와호장룡으로 가야겠다. 그 수련하는 것부터 시작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성주님, 문득 생각났는데요. 왠지 빵디가 좀비 영화 속으로 간다면 주인공의 조력자이자 시청자들에겐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눈물 나는 희생을 하는 신 스틸러일 것 같다. 사실 공포게임으로는 죽어도 안 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 컨텐츠로 많이 해봤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뒷목이 너무 아프고, 예. 특히 그 좀비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걸어다니는 좀비가 있고, 뛰어다니는 좀비가 있어요. 정확하게 뛰어다니는 좀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28주인가 거기서였나? 아닌가? 아닌데, 다른 영화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뛰어다니는 좀비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너무 무서워버리죠, 이제 좀비가. 김은희님, 빵디 따라서 저도 상상 중인데 혹시 우리 집 강아지 망고도 데려갈 수 있나요? 얘는 하루라도 저 없으면 안 돼서 데려가요. 안 됩니다. 혼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은희님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시고. 8755님, 이 코너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빵디는 정말 MBTI N이신 것 같아요. S인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그렇죠. S들은 상상을 안 하죠. 잘 망상 이런 걸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N으로서, 확신의 N으로서,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상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뭐가 재밌겠다 라는 거를 상상해가지고 짜는 거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거의 N이 아닐까요? 뭐 E냐 I냐의 차이지 거의 N. N이 많아서. 만약에 이러면 어땠을까? 이런 걸로 다 개그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875님, 저로서는 또 S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여기까지. 네, 아바타 게임 해보겠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빵제의 전당에 명단을 올려놓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제 머릿속의 다양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자, 3부 끝곡 레드벨벳 필 마일리듬 요거 들려드릴게요. 듣고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눈에 옮겨 심는데요. 알고 보면 농사일에서 비롯된 말들이 꽤 많아요. 조바심도 그중 하나죠. 여기서 바심은 곡식에서 나달을 털어내는 타작을 뜻하는데요. 특히 조는 이삭이 질겨 잘 떨어지지 않아 애를 써야 겨우 좁쌀을 얻을 수 있어서 조바심하다는 조마조마해 마음을 졸인다는 뜻이 된 겁니다. 반대로 깨는 살짝 털기만 해도 알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땐 깨가 쏟아진다고 해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내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뿌리 이노엔 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5: 황재성의 황제 파워.
16: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21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영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어둠 속에서 팝콘통 털어버리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다 먹었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878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 요즘 카피머신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음 미션곡인 박진영씨의 공기반 소리반 흐느끼는 창법, 방문 닫고 난 여자가 있는 데를 열심히 부르는데 동생이 문을 벌컥 열더니,
1: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아 참 작작 좀 해 진짜. 남자한테 까인 게 자랑이야?
0: 그러곤 문을 쾅 닫고 나가네요. 쌍디, 저 졸지에 남자한테 차여서 방구석에서 통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 진짜 억울해서라도 카피머신 무조건 도전해야겠어요. 제 애절한 공기반 소리반 소리 기대되시죠? 다음 카피머신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전화 꼭 진행시켜. 네, 오늘은 다음 카피머신을 연습하시는 878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침 공교롭게도 상황이 겹쳐서 우리 동생분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네, 이런 약간 애절한 느낌을 담아서 부른다면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선곡을 해놨네요. 가수 제목처럼 내일이라도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꼭 전화기 쥐고 계시면은 카피머신 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 연습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8784님을 위해 들려드릴게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Fun!
1: This is the spirit of a new generation.
2: 목요일만큼은 무조건 칼퇴하게 해다오. 직장인들은 목요일이 제일 힘들다. 어서 퇴근하자. 원루팬 들렀다 가야 된다. 오늘 원루팬 첫 곡은 하리수 템테이션으로 준비했다고요.

뜨고 나왔습니다. 요거 맞추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대한 외국인 피터네 통장 관리 과연 누가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피터 본인이 할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7650님, 엄마 봉제공장이 바빠 도와드리며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효녀 효자가 그냥 그 문자를 보내줬네요. 칭찬해 칭찬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효도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정옥님, 막둥이 대학생 아들이 점심으로 파스타를 만들어줘서 맛나게 먹었어요. 이것은 맛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정성이 그냥 제일 맛있어 버리죠.

다음 곡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큐브 헤어지는 기회. 자, 기타를 열심히 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퀴즈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외국인 피터의 통장 관리 과연 누가 할까요? 아내? 아니면 피터 본인? 이츠 주관식이에요.

설렘. 오늘은 신랑이 회식이라 쓸쓸히 혼자 밥을 먹을 겁니다. 하하하. 쓸쓸한 거 맞아요. It's 거짓말. 자, 오늘 혼자 밥을 드시려고 예정 중이신 신별님을 위해서 오늘 접해주는 배달 음식으로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외추 해물 알고니찜으로.

0: 인 이님 33개월 아기가 황제 방어 듣고 맨날 춤추는데 너무 귀여워요. 지금은 무슨 춤을 추고 있는지 이 궁금증.
1: 어린이는 행복해.

6384님, 대구 서문시장에서 핑크 트위드 자켓을 샀는데 오빠가 저보고 지드래곤이래요. 그래도 쥐드래곤 아닌 게 어딥니까? 잘 어울릴 거야.

0: 에너지가 좀 끼네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저녁은 굶어야 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황제방어 기본값은 바지가 끼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자, 여기서 터지냐 안 터지냐를 가지고 싸워야지. 끼는 거는 이치 기본값이다. 먹고 걸으면 되지.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0: 요즘 가사도 사리사리라고 들리는데 사리사리사리 사리

권기현. 초콜릿 한 조각 먹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일이 많이 고되신가요? 이제 당 충전을 해버리셨네. 기현님 힘내시라고 에너지빔 싸드립니다. 갑니다.

1582 학생들 데리고 캠프 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벌써부터 짜증이 소태처럼 밀려와 버리죠. 스트레스 많을 텐데 말 두렵게 안 듣는 나이 때 고등학생 친구들 인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생님, 혹시 학생들아 삼촌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선생님 말 잘 듣기.

강병우님. 설거지하면서 황제파워 듣고 있습니다. 둠칫둠칫 신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황제파워가 본격 노동요 방송 아니겠습니까? 하이!

여기까지. 원리페 끝. 퀴즈 정답도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 외국인 피터의 통장 관리 누가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피터 본인이 할까요? 정답은 피터였습니다. 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센 주사 한 방이 아니라 레이저 맞듯이 다다다다다 자잘하게 그렇게 맞아야 행복감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행복을 찾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끝곡은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반면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같이 집에 가자고요. 여기까지 끝.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제 짱!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잘?
5: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정성껏 챙겼습니다. 헌데 이날까지 챙겨야 하는군요. 5월 21일 둘이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뭐 저도 둘이서 하나가 된 거 있습니다. 통장 두 개 있는 거 하나로 합쳤고요. 화장품 남은 거 탈탈 털어서 한 병에 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개도 배가 안 아파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부부의 날.

0: 이제 안 내리고 날이 이제 맑아지면서 예, 맑게 됐는데 마음은 많이 울적하네요. 어제는 그냥 비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우중충하더니 오늘은 또 부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울적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종현님, 7년 차 부부 신랑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인 걸 처음 알았네요. 저는 야간 근무자라 지금 출근 중인데 아내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는데 분리수거는 내가 해놨다. 이런 분리수거는 내가 해놨다. 5040님,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화장실 지저분하게 쓴다고 잔소리 잔소리 퍼붓고 출근시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오늘이 부부의 날이네요. 괜히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서 남편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한 냄비 끓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 너무 맛있어 보여. 요리책에 나오는 막. 야, 그래서 예, 커플들은 좋겠어요. 뭐 싸우긴 싸우고 다퉈도 서로에 대해서 이런 배려가 또 있으니까 많이 부럽습니다. 아니, 5월에 정말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정말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솔로의 날은 없을까요? 예, 혼자인 사람들을 위한 날은 없습니다. 예, 제가 항상 한 20년간 DJ 하면서 느낀 건데, 5월에 그 많은 달 중에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예.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수증 코너에서는 솔로들의 영수증을 받아볼 거예요. 부부 이야기는 이두 분으로 끝입니다, 오늘. 예, 솔로들을 위해서. 솔로들의 영수증을 받아볼 거예요. 부부들 미안합니다. 제가 대한솔로협회 회장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솔로협회 회장. 오늘 같은 날 솔로들을 더 챙겨드립니다. 예. 솔로들은 이 좋은 봄날에 비도 그치고 했는데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오늘 인상적인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솔로들의 영수증.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예. 처절하고 또 짠한 영수증. 예. 혼자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 여러분께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우대할게요.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노래가 끊기면 안 됩니다. 네버엔딩으로 뮤직이 나가는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선곡이 꼭 필요한 코너니까 3, 4부 꼭 함께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이었습니다. 1087님, 대한솔로협회 회장님, 작년 부부의 날에도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1년 후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이고, 저는 집에 가서 세상 제일 따스운 엄마 밥 먹을 거예요. 대한민국 솔로들, 오늘 세상 제일 따스운 나를 위한 저녁 시간 보냅시다. 오늘 저녁에 부부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식당을 예약하고 밥을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 막 행사도 많대요. 뭐 물건 뭐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막 이런 행사. 아우 배야. 아우 배가 너무 아프네. 네, 우리 솔로들 오늘 따뜻한 따스운 저녁 드시고요. 예, 곱빼기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1087님께 선물 가고요. 김경준님, 부부의 날인데 오늘 아내는 친정 가서 안 들어온다네요. 히히. 편히 있다 오라고. 히히. 같이 있어서 같이 못 있어 아쉽다고. 히히. 보고 싶다고. 히히. 우선 말은 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러닝하면서 듣고 있네요. 히히히. 이 히히가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나신 건가? 김경준님. 제가 김경준님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나요? 예, 선물은 없습니다.

아니 혼자인 것도 억울한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안 나와. 아니 왜 안 나와? 청약 점수도 안 줘. 아, 왜 안 줘? 승질나게 우리가 돈은 더 써요. 우리 솔로들 내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지요. 오늘은 솔로들만 모이세요. 오늘의 영수증. 0331님 부부의 날이라고 신랑이랑 스테이크 썬다는 내 친구. 거봐거봐 내 이런 분 계실 줄 알았어. 오늘 저 부부의 날이라고 스테이크 썬대요. 저는 솔로라 외로이 짜장면 곱빼기 배달시켰네요. 퇴근하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배달 어플 결제했습니다. 곱빼기 축하 축하. 이런 날 곱빼기 먹게 됩니다. 선물 가고요. 김태란님 솔로 회장님 저는 오늘 가을 마라톤 결제했어요. 솔로는 외로움을 달리기로 풉니다. 7만원 결제. 아니 제 주변의 솔로들도 그렇게 뜁니다. 새벽에도 뛰고 퇴근하고도 뛰고 그렇게 뛰어요. 우리 솔로들 부상 조심하시고요. 2927님 집수리 해보려고 샀어요. 혼자 사니까 뭐든 제가 해야 해요. 여자 혼자서 더 잘할 수 있겠죠. 벽 보수형 그 틈새 메꾸는 예 고골 구매를 하셨네요. 아, 저도 집에서 전구 제가 다 갈고 어제는 제가 망치를 갖고 못질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살살살살 해가지고 또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2927님 선물 갑니다. 0624님 언니 저는 오늘 반반차 내고 병원 다녀왔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서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김신영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일 땐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잖아요. 치료 잘 받고 언니 라디오 들어요. 여러분 이게 아픈 걸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예, 우리가 좀 T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플 수 있는데 병원 가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빨리 낫길 바랄게요. 8732님 친구들은 주말에 아이돌 보는데 저는 아이돌 보러 서울 가려고 기차표 예매했습니다. 행복한 솔로 인생입니다. 진짜로요. 아이 알죠 알죠 믿어주죠. 자 아이돌 보러 서울 오시는 8732님 선물 갑니다. 빛이 나는 솔로 준비했는데요. 뭐 빛이 나는 삶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솔로들 삶이 빛이 좀 나는 솔로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니 솔로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번쩍 이젠 지쳤나

빛만은 솔로라면서 우리 솔로들이 하도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또 빛이 나는 솔로가 돼야 되는데 빛만은 솔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 제니였고요. 김동현님 두 달 만에 러브게임으로 돌아왔대요. 오! 두 달 동안 또 엄청 바쁘셨나 보다. 그렇죠? 두 달 만에 러브게임에 돌아온 31년 모쏠은 오늘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듣고 있네요. 우리 모쏠들은 좀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모쏠은 아닙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오랫동안 전 장쏠 장기솔로 여러분. 이제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쏠은 아니고 장솔입니다. 근데 우리 모쏠들은 좀 더 제가 신경을 쓰고 많이 챙겨드리죠. 선물 갑니다. 김동현님 파이팅. 문혜진님 진짜 솔로들 사연만 소개해주는 건 아니죠? 어? 솔로들 사연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문혜진님.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남편에게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는데 다시 해도 당신인데 또 혼날 생각을 하니 떨린다. 그러네요. 크크크크. 오늘도 티격태격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5년 함께하고 있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서영은이에요. 웃는 거야.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0: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우울해하던 저를 친구가 동호회에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스노우보드 동호회. 하지만 비시즌이라 롱보드나 웨이크보드를 타며 레저 스포츠를 즐겼죠. 그날은 청평일 같습니다. 호수에서 신나게 놀고 다 같이 숙소로 들어왔는데 손이 왜 이렇게 건조해?
1: 핸드크림 드려요?
0: 불쑥 핸드크림을 건네는 남자. 고맙다며 받아 쓰는데 나도 핸드크림 좀.
1: 아, 저도 좀 써봅시다.
0: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겁니다. 가뜩이나 작은 거였는데. 아, 어쩌죠? 이거 거의 다 써버렸네. 제가 다음에 새 걸로 사줄게요.
1: 아, 그거 비싼 건데 꼭 사주깁니다.
0: 이 일로 가까워졌죠. 알고 보니 저보다 한 살 아래. 그때부터 말도 트고 대화도 편하게 나눴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고 다 같이 모여 술자리를 시작했는데 이럴 수가.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안 돼! 여기 섞이면 진짜 난리 난다. 안 돼! 들어가라, 방부야! 하필 이 타이밍에 내 옆으로 다가오는 그 핸드크림 남.
1: 여기 앉아도 되지? 옆으로 조금만 가줄래?
0: 어? 어? 옆으로? 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움직였다간 바로 나올 텐데. 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살짝 엉덩이를 든 순간 망했다. 아, 어떡해.
1: 누가 이게 방구를 꼈어?
0: 너도 들었어? 아유, 냄새 좀 날라 그래. 그때 옆에 앉은 그와 눈이 마주쳤고 저도 모르게 눈빛으로 간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네가 끼었다고 해줘. 네가 제발.
1: 접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끼었습니다. 제가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0: 그 순간 제 눈에서는 하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되진 않았어요. 썸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애매한 관계에 직진하던 저와는 다르게 행동은 조금씩 선을 넘으면서 선뜻 만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지 밀당인지 간만 보는 건지 실망을 하고 거리를 뒀죠. 그랬더니 뒤늦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밤 집 근처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1: 나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이번에 안 받아주면 나 진짜 내 마음 접을 거야.
0: 진지한 그 말에 흔들렸지만 확실히는 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은 맨정신에 했어야지. 그리고 네가 언제 제대로 된 고백 한 번이라도 했었어? 근데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사실 지금 이 말도 진심인지 괜히 나 한번 찔러보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 남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두둥.
1: 아니야. 진짜야. 나 찔러보거나 가볍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야,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내가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답답해. 내 마음을 왜 몰라.

애처럼 투정을 부리는데 조금은 철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보던 중 가장 진지한 모습이었기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주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그랬던 우리가 오늘 결혼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철없던 두 사람이 언제 이렇게 부모가 되고 10년을 같이 살았나 마냥 신기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철이 다 든 것 같지도 않아요. 덕분에 아직도 연애하듯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이대로 철없는 노부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이어드렸습니다. 한정은님, 이제는 방구 연기까지 잘하는 라송. 방귀는 여러분 소리를 제가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으신 건 효과음이었어요. 근데 저 방귀 소리 잘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하죠. 효과음 아니고 제가.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개인기로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네 이미지와 너무 안 맞는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능에서는 못하고 이런 거 못하고 예 그냥 라디오에서 가끔 1년에 방귀 얘기가

한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옵니다. 한 번 정도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쓰는데 예, 예, 개인기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셔요. 예. 박재영님, 와 방구 커버 쉽지 않은데 방구 커버는 찐사랑이죠. 여러분 이거 센스지 센스. 탁 눈빛 좀 보고 진짜 찐사랑 아닙니까? 오늘은 장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쓴 사연이 이렇게 나오다니 너무 재밌고 감동입니다. 신랑이랑 같이 앉아서 깨르르 깨르르 웃으며 들었습니다. 소연 언니의 방귀 참는 그 연기 딱 제 모습이었어요. 사연 들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자기야 나 결혼기념일 선물 했다. 야 정말 최고 센스. 남편이 우리 러브게임 애청자래요. 그래서 특히 이 러브게임의 법칙 이 사랑 코너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 10주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깜짝 이벤트로 이분이 이제 선물로 해준 거죠. 와이프가 얼마나 센스 있는 선물입니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정말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오 사연자 남편입니다 하고 다시 또 5920님 부부가 이제 또 따로따로 다른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데 남편인데요. 10년 전 추억이 다시금 머릿속에 행복하게 떠오르네요. 결혼 10주년에 소연 누나 목소리로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철없던 연하남을 한 아이의 아빠로 가장으로 잘 이끌어준 우리 와이프 너무 고맙고 10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즐거운 일만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야, 진짜 너무 멋진 오늘 부부의 날에다가 그쵸 결혼 또 10주년 맞으셔가지고 너무 멋진 그리고 같이도 듣고 계시다고 또 까르르까르르 두 분이 웃으면서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보람이에요. 예, 제가 방귀 소리도 잘 냈죠. 예, 오늘 방귀가 이어준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 감사드립니다. 장하나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긴 글로 남겨주세요. Ailey if you...

0: 이상하다라는 곡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의미고요. 박효신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0: 하루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임은숙님 듣고 계시죠? 퇴근길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라는 글과 함께 정말 설레는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도경수 팝콘, 이 곡 들으면 정말 설레요. 잠시 후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곡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리을. 오늘은 부부의 날인데요. 불타는 사랑으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 10년차 20년차 베테랑 부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후에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산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쩌면 사랑만큼이나 꼭 필요한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리을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선우정아 백년해로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의리입니다. 의리로 살아가는 중 이미정님 마흔에 아이 낳고 가장 끈끈한 육아 동지로 지금은 초딩 부모로 의리 있게 열심히 돕고 삽니다. 1207님 의리로라도 같이 살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며 싱글 솔로 0624님 정답 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이응 리얼로 우리 김미연님 우리니까 산다 우리 0423님 얼라 부부 사이에 얼라 없음 못 삽니다. 얼라 애기 조동희님 오류 에러 두 개 보내주셨어요. 내 정신이 정상이라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오류 에러 7417님 아들이 뒤에서 야르 야르 거리네요. 이응 리얼 야르 야르 아싸 7879님 알랍 알러뷰를 알랍 두 개로 줄이셨어요. 두 글자로 알러뷰 내일 모레 내 생일 기대할게. 아유론 반전 있는 문자였네요. 예, 생일 선물 제가 먼저 쏠게요. 7879님 축하 축하 그리고 조동희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네버 엔딩 뮤직 함께 합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부터 함께 할 거예요. 쿨 하면 떠오르는 것, 작은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것을 선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6: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0: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1: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차가
13: 시원한 잠, 누잠.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쿨 작은 기다림부터 이어갈 거예요. 쿨 반대는 하시죠. So what? 예, 원더걸스 이민희님 선곡이고요. 쿨하면 쿨쿨 잔다라는 표현이 떠오른다면서 쿨쿨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갱년기 여성을 위로하는 노래 잠이 오질 않네요 신청합니다.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정효숙님 선곡입니다. 이시은님이 기다림. 예, 쿨의 작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하니까 기다려 늑대가 바로 떠올랐대요. 소시적 노래방 가면 꼭 불렀던 기다려 늑대 줄리엣입니다. 이 곡 여러분 아시려나 들어보세요. 한번 멜로디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자 줄리엣 기다려 늑대 뒤에 이으면 좋을 선곡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기다려 늑대 줄리엣입니다. 늑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엑소 으르렁 손미영님 고윤정님 늑대 하면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라는 생각에 여우야를 생각하셨어요. 이 여우야가 그 아우 하는 여우야는 아닌데 노래 제목이 여우가 들어가니까 더 클래식 여우야를 선곡해 주셨고요. 이정원님 늑대는 아우 하고 울잖아요. 반대는 뭡니까? 형이요. 아우의 반대는 형. 그래서 노라조의 형을 연결하셨습니다. 임지선님 늑대는 낙타의 엄마죠. 늑대가 나타났다. 예, 이승환의 붉은 낙타 연결하셨습니다. 김현숙님 늑대보다 더 센 게 뭘까요? 사자죠. 라이언 하트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흐르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라이언 하트 소녀시대입니다. 라이언 하 사자 밥 좀 사자라는 글과 함께 나랑 밥 한 끼 해요. 9476님 윤보미 밥 한 끼 해요. 윤현상 씨 그리고 사자요. 사자 하면 사자 머리가 생각나죠. 아마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머리가 사자 머리였죠. 1254님 선곡이고요. 소녀 소녀시대 소녀는 커서 어른이 되죠. 그래서 어른아이 홍지은님 거미 어른아이 선곡이고요. 윤세현님 라이언 하면 브라이언이죠. 그래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8585님 사자 하면 밀림의 왕이죠. 그래서 Dancing King 엑소 연결하셨고요. 강혜선님이 소녀시대 그러면 여성시대 또 가줘야죠. 그래서 소녀시대에서 여성시대로 분위기 바꿔봅니다. 씨야 여성시대 흐르고 있습니다. 연결할 노래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떠오르는 노래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이야, 여성시대 흐르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하면 양희은, 그래서 양희은의 상록수를 신청하셨습니다. 1476님. 또 씨야 받고 마야 어때요? 김시현님이 씨야에서 마야로 마야의 진달래꽃 선곡해 주셨고요. 강은하님 씨야 지금 몇 시야? 벌써 12시. 예, 청하에 벌써 12시 연결하셨고요. 유주인님 여성시대 들었으면 남성시대도 있다며. 아, 그럼 또 남성시대 또 들어봐야죠. 남자를 몰라 버즈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 뭐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다 포함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연결해 주세요.

거짓 남자를 몰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윤정님이 남자를 몰라 남자는 배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에서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선곡해 주셨고요. 서혜선님 버즈라니까 내 귀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귀로 나월의 귀로 내 귀에 예,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귀로 연결하셨고요. 안규철님 이 단순한 남자를 모르면 바보라는 글과 함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를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문미영님 버즈 하면은 새들이죠. 그래서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선곡된 모든 분께 선물이 갑니다. 발표된 곡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코릴라로 보내주세요.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발걸음으로 붐비는 도심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버엔딩 뮤직 여러분의 선곡이 계속 필요한 코너고요. FT 아일랜드 새들처럼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새들처럼 예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와요 라는 글과 함께 이연우 비가 와요 이정원 님이 선곡해 주셨고요. 강은하 님이 새들처럼 새들은 조금 먹는다네요. 저도 저녁에 샐러드만 조금 먹어야겠네요 라는 글과 함께 리코타 치즈 샐러드 선곡해 주셨습니다. 8884 님이 새들처럼 새들 때처럼 멋진 남자는 한 남자뿐이라며 김종국 한 남자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3395님 새들처럼 이제 그만 새들어 살고 싶어요. 네가 사는 그 집 예,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한다며 네가 사는 그 집 예, 새들어 살고 싶지 않다고 예, 네가 사는 그 집 JYP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 박진영입니다. 네가 사는 그 집 노노노 그 집은 은행 거죠. 네,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너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0390님이 연결하셨고요. 네가 사는 집 성이라며 라는 글과 함께 안규철님이 마법의 성 더 클래식 연결하셨고요. 네가 사는 그 집 내 거 하 네, 그 집 내 거 하자며 인피니트 2365님 선곡입니다. 유호진님께 선물 갑니다. 네가 사는 그 집은 맨날 오르고 내가 사는 그 집은 늘 그 자리라며 하, 정인의 오르막길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 가사가 참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예, 굉장히 힘든 곡입니다. 정인 오르막길 다음에 어떤 곡을 이으면 좋을지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떠오르는 곡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정인입니다. 김명진님이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목에서 피만 난다며 피땀 눈물 마지막 춤을 네, BTS 피땀 눈물 피만 난다서 피땀 눈물 3202님 오르막길 오르막길 멤버 길이 있는 네, 리쌍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그쵸 길이 있는 리쌍의 음악 중에 러쉬를 신청해 주셨고요 6819님은 정인의 반대말은 타인이라며 넌센스입니다 정인의 반대말은 타인 영턱스클럽의 타인을 선곡해 주셨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7726님이 나의 정인은 서방님 어머 세상에 난 이건 생각도 못했네 이 정인에서 서방님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정인은 서방님 서방님 내 서방님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요 이소은의 서방님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 주세요.

이소은 서방님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잖아요. 오늘 서방님이 부부의 날 나온 선곡이라며 6615님이 서방님 다이브는 와이프. 예. 와이프. 예. 아이들의 와이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신은주님. 서방님, 네, 서방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서쪽에 계신가요? 라는 글과 함께 서쪽 하늘, 이승철 서쪽 하늘 연결하셨습니다. 나만 없네 서방, 그죠? 예, 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멸종위기 사랑, 이찬혁의 아주 그냥 사랑이 그냥 씨가 말랐어요. 멸종위기 사랑, 9575님 주셨고요. 2044님, 서방 나왔으면 동방이 나와야 된다며. 아, 또 이런 또, 예. 서방에서 동방. 동방신기 미로틱. 아 진짜 이 곡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로틱 주문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문. 다음 곡을 연결해 주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0: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0: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주문으로 끝났는데요. 주문 뒤에 중국집 가면 주문은 늘 짜장면이었다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GOD 어머님께 6819님 연결하셨고요. 서여사님이 주문 요즘은 터치로 하죠. 다 터치 마 바레 바레 예, 시스타. 그리고 5278님 주문은 이모 부르면서 해야 된다고. 이모션 유채영의 이모션. 노아리님께 선물 갑니다. 주문. 저는 주문 못해 소심해서. 이런 분이 키오스크에 했죠. 그래서 포맨의 못해가 나갑니다.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이 곡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솔방울들 좋은 선곡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사랑합니다.
2: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영 스트릿

요즘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피곤한 부분은 아마 눈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초록색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창시절 교실에 있던 칠판도 초록색이었죠.

게다가 이 초록색은 안정감,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의 대표적인 색깔이 바로 이 초록색이잖아요. 오늘은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입니다.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과연 2026년에는 어떤 초록색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까요? 완소와 함께하는 여름을 기대하며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폴킴의 초록빛이었습니다. 초록색 너무 예쁜 색깔이죠. 초록색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파스텔 계열들의 색깔들을 워낙 좋아해서 약간 연한 그런 초록색이나 그리고 자연이 가진 그런 초록색 있죠. 나무나 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을 때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찐 다양한 초록 색깔들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8969님께서 귀로는 영스트리트 듣고 손은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웬디님은 게임 잘하시나요? 라떼는 테트리 땡, 지뢰찾기 이런 게 최고의 게임이었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게임 못합니다. 예, 못하고 근데 좀 승부욕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승부욕은 있어서 요새 핸드폰을 하면은 그 광고 같은 게 많이 뜨잖아요. 게임 홍보하는 그런 광고들이 그거를 보고서 그 광고에서 써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일절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0: 있습니다. 와이파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한번 깔아보세요. 뭐 이런 광고가 너무 많이 떠. 그래서 비행기를 뭐 자주 타진 않지만 가끔 탈 때 오랜 비행 시간이면 지쳐서 이제 그런 걸 좀 깐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또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잘하진 못해요. 예.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완디와 완소가 함께하는 노래 팝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쉬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티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5855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수습 후에 퇴근 중입니다. 동기가 도와줘서 더 늦게 끝나진 않았네요. 반성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퇴근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고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그 어떤 누구보다 긴 하루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옆에 도와주신 우리 동기분도 고생 많으셨고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영수에 공유해주세요. 사소한 일상 이야기나 재밌었던 나만의 에피소드 뭐든 좋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고맙다.

세븐틴의 고맙다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4767님, 얼마 전에 찍은 가족사진 액자가 나왔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약간 어색한 듯한 미소와 어정쩡한 포즈가 웃기긴 하네요. 그래도 올해 꼭 찍어야지 했던 가족사진이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거실에 걸어둬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청취하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가족사진은 꼭 찍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4, 5년 전에 찍고 또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찍자고 한 게 저희 언니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을 때였고 그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부모님도 점점 연세가 드시고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것들을 한번 남겨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족사진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더 행복해하시고 네, 어색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사진일 것 같습니다. 3598님, 퇴근길에 팝콘 냄새가 나서 보니까 카페에서 팝콘을 팔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서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 캐러멜 팝콘 냄새는 못 참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완소분들이 선호하는 팝콘 맛은 어떤 맛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러멜 반이랑 그리고 기본 팝콘인데 버터 잔뜩 들어간 뭔지 아시죠?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두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캐러멜도 골고루 다 묻혀져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어디는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집어먹으면 집어먹을수록 하얀색 그냥 기본 팝콘이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네,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0375님,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웠는데 대학생인 언니는 서울에 살아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먹고 셋이서 먹을 때 저희 언니 얘기를 되게 많이 말했어요. 아, 이거 저희 언니의 본명이 승희여서 아, 이거 우리 승희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으면 참 좋았을걸 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서 우리 0375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정확히 뭔지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안 되면 하루 딱 빼서 다 같이 맛있는 걸 또 드시러 간다던가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Julia Michaels featuring Queen Bandit의 I Miss You.

just Julia Michaels featuring Clean Bandit의 I Miss You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4910님, 5살 아들 재우고 6태와 동시에 유치원 숙제 시작했어요. 그래도 8시 전에 아들 재우고 나니 완디랑 평소보다 빨리 만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네. 빠른 6태. 네. 6태와 동시에 유치원 숙제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힘든 육퇴를 끝내신 것만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육아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매일매일 빠른 육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정님,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행사 기간이라 화장품 오더가 많아서 야근입니다. 칼퇴 못해서 너무 슬퍼요. 파이팅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는 이런 행사 기간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너튜브에 뭐 같이 함께 뭐 일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지금 공구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할인 40% 한다. 어? 뭐야? 지금 40% 한다고? 지금 차라리 쟁여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때 한 번에 몰아서 몇 개씩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자주 쓰는 물건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정님은 많이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얼른 이 기간이 끝나서 칼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완소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노래 팝업, 노래와 함께 완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캣사이의 핑키 업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감자와 돼지등뼈를 듬뿍 넣고 끓여낸 감자탕. 그래서 이름도 감자탕일까요? 사실 감자탕이라는 이름은 뿌리채소인 감자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감자탕이라는 이름은 돼지등뼈에 든 척수를 감자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돼지등뼈에 감자와 우거지, 깻잎, 들깨가루를 넣고 푹 끓여낸 감자탕.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99년 경인선 철도공사 당시 많은 인분들이 인천으로 몰리면서 값싸고 든든한 한 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밥을 비비고 푸짐한 등뼈살에 아삭한 깍두기까지 곁들인다면 최고의 조합이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다시 듣고 계신지 바뀐지 아닌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영스 가족들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이 시간에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거나 기다리면서 듣는 부모님들의 사연이 많이 오는데요. 우리 5833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태우러 가는 차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도율이, 지율이 잘하고 있다고 기운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4471님께서 고1 자녀 둘을 둔 엄마 아빠입니다. 오늘도 학원 앞에서 건호, 건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힘든 공부하느라 누구보다 고생 많은 우리 아이들 건호야 건이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건강하게 꾸준히 함께 가자. 너희를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힘들지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뭐 학원 끝날 때 맞춰서 기다리시고 데려다 주시고 옆에서 집안일도 같이 하시고 이 모든 거를 다 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얘기보다 이제 아이들 느려도 괜찮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런 메시지를 문자들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제가 다 감동을 받는 것 같고 우리 도율이 지율이 그리고 건호 건희가 지금 이 문자들의 내용을 듣고 있다면 정말 부모님께 큰 허그 안아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이제 노래를 들을 차례인데요. 그냥 노래만 들으면 노래 팝업이 아니죠. 바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도 노래 끝말잇기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노래 제목의 맨 끝글자와 이어질 다음 노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나윤권의 기대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2번 NRG의 대한거나 만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항상 여러분과 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나윤권의 기대.

노래 끝말잇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나윤권의 기대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나윤권의 기대에 이어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장우선님, 저녁 먹은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 있어요. 하기 싫지만 영스트리면서 끝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설거지는 귀찮습니다. 음식 준비는 먹기 위해 배가 고프니까 얼른 막 후다닥 하지만 끝나고 나면 배도 부르겠다 좀 쉬고 싶고 하지만 하셔야죠. 네, 노래도 틀어드리니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별이님, 친구가 톡으로 할 말 있다고 해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3시간 동안 답장이 없네요. 이런 거 너무 답답해요. 분명 퇴근했을 시간인데 전화를 해볼지 고민 중입니다. 후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 본명은 이제 승환이니까 승환아 아니 웬디야 혹시 통화돼? 응! 뭐 한 10분 20분 내로 응! 지금 돼! 라고 보냈는데 계속 통화가 안 오면 약간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맏언니가 이제 승환! 그래서 혹시 통화돼? 지금 통화돼? 이랬는데 제가 일정을 하고 있어서 20분 뒤에 이제 지금 통화돼요! 라고 보냈는데 몇 시간 동안 이제 연락이 없어서 언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했는데 또 언니가 연락이 왔을 때는 이제 제가 또 일정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우리 잘 안 맞다. 그래서 라디오 일정이 끝나고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해보세요. 예, 궁금하시죠? 저도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한데 궁금하시면 궁금한 사람이 먼저 통화를 하면 됩니다. 네, 분명히 일정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통화를 했는데 걸었는데 안 받아도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문자로 통화 나 언제든 지금부터 언제든지까지 되니까 언제 몇 시까지 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줘 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지윤님, 오늘 당근 10kg 주문했어요. 당근을 좋아해서 당근 주스랑 당근 김밥 해먹으려고 아주 큼지막한 것으로다가 야무지게 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당근을 정말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뭐 당근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죠. 그리고 요새는 유명한 또 당근 라페. 예, 그런 거 좋아하시면 당근 라페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샌드위치로 또 넣어가지고서 드시면 또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소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끝말잇기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아일리스 It's Me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포미닛의 미쳐, 2번 틴탑의 미치겠어. 미치게 신나는 노래들이죠. 과연 두 노래 중 정답은 뭘까요? 이번에는 힌트 없습니다. 두 개의 노래 중 어떤 곡이 이어질지 여러분의 감으로 골라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It's Me.

노래 끝말잇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일리스 It's Me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틴탑의 미치겠어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웬계영 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만나보고 간단한 퀴즈도 푸는 노래 팝업 3부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영씨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대형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간단한 퀴즈가 함께하는 노래 팝업 이어가 볼 건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완소들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이번엔 학생 완소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8968님, 저는 4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스트리트 듣고 싶어서 9시부터 공부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또 라디오 저희 영스를 선택해 주셔서 공부는 조금 네 나중으로 미룬. 네, 저도 동시에 멀티가 조금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라디오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9시예요. 예, 9시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약속을 할 때 이렇습니다. 나 9시부터 할게. 이제 9시야 빨리 해. 아, 9시 반부터 할게. 30분만. 지금 9시입니다. 네, 저희와 부모님과는 약속을 안 시킬 수 있어도 저와는 조금 약속을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손혜정님, 학교에서 과제하다가 잠시 쉬려고 영수 듣고 있어요. 과제가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빨리 졸업하고 파요. 집밥도 먹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우리 혜정님이 지금 지치셨다. 네, 지금 문자에서 과제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거부터 일단 지쳤고 졸업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근데 집밥 먹고 싶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뭔가 그리운 거야. 뭔가 마음이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열심히 또 하셔서 좋은 결과로 멋지게 또

졸업을 하시고 마음 편안해진 상태로 또 이제 맛있는 집밥도 드시고 부모님도 만나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그 이상으로 지쳤다 했을 땐 하루라도 당일치기라도 치기로라도 부모님을 만나 뵙고 오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화이팅! 완소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끝말잇기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2번 거미의 기억상실. 힌트는요.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 완소들 슬프고 힘들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이제 정답 아시겠나요? 다음에 이어질 노래를 추측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만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레 게시판은 무료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노래 끝말잇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나붐의 상상 더하기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이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서들의 이야기 계속 만나볼게요. 고영준님, 고장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느라 한동안 영수 못 듣다가 새로 폰 바꾸고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완디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핸드폰 바꾸시고 다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라디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주님. 우리 2090님, 퇴근하고 오랜만에 학창시절 때부터 다니던 라볶이 집에 들려 포장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땐 친구들과 함께 와서 같이 먹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친구들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나의 추억의 음식점이 아직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런 데 가서, 자주 먹던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면 옛 추억이 그렇게 떠오르죠. 네. 친구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약간 동창회처럼 나를 잡아서, 한몇달 뒤에 미리 그 날을 잡아놓으면 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들 자주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소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이제 퀴즈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선미의 보름달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유 피에스타의 달빛 바다. 2번,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제목이 조금 더 길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보름달.

comes.

노래 끝말잇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선미의 보름달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세상.

0: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해요.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레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이번에도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스 팝업, 여러분의 이야기도 만나보고 퀴즈도 푸는 노래 팝업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울랄라 세션의 달의 몰락 듣고 4부 영스맵소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SBS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Don't worry, be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5월 하순인 오늘 절개종한 날인 소만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차오른다는 의미의 소만은 들판의 곡식들이 점점 여물어가는 시기인데요. 과거 농촌에서는 소만이 되면 여름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논에 물을 대며 모내기를 준비하거나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풍년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소만은 저장한 쌀이 떨어지고 새로 심은 보리가 있기 전 먹을 게 부족했던 보릿고개 시기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소만이 지나면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자연의 초록빛도 한층 짙어집니다. 바쁘게 계절을 지나쳐가는 요즘 잠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초여름을 맞이해봐도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9092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겠습니다.

0: 잘 됐지?
1: 어? 혼자 한 거라고? 색 진짜 예쁜데?
0: 동생은 미용실 갈 돈도 아낄 겸 재미삼아 셀프 염색을 했다고 말했고 진짜로 미용실에 간 것처럼 잘 되었길래 부러운 마음에 제안을 했다.
1: 아, 나도 머리할 때 됐는데.
0: 나도 해주면 안 돼?
1: 아, 너도 셀프래.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아, 무섭단 말이야. 5만 원 줄게.
0: 5만 원을 줘도 미용실보단 훨씬 싼 가격이라 동생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동생은 돈을 준다는 말에 오케이를 했고 염색약을 사와서 바로 진행시켰는데
1: 아 맞다 여기도 할 거야?
2: 거길 왜 해?
1: 난 이번에 여기도 염색한 건데?
0: 동생은 이것까지 염색을 했다는 말에 고민이 됐는데 동생이 염색했다는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의 동생분이 염색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What's up? 2번 눈썹.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코르티스의 What's up?

하고 결심하고 눈썹까지 염색약을 발랐다. 망하면 어쩌지? 나 내일 회의랑 발표도 있는데. 아 걱정 마. 나도 잘 됐잖아. 망하면 뭐 미용실 달려가면 되지.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으로 30분을 기다린 뒤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다. 오 괜찮은데? 야 이제 미용실 갈 필요 없겠어. 거울을 보고 또 봐도 만족스러워서 한참을 감탄하다가 동생에게 5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다. 너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는 있었어? 맞아. 나 옛날에는 이것도 혼자 많이 했는데. 맞네. 너 진짜 잘했는데. 야,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해주면 안 돼? 동생이 한창 셀프로 이것에 빠져서 재료도 사고 기계도 사고 집에서 자주 해줬던 기억이 떠올라 내친 김에 이것까지 부탁을 했는데 내가 해달라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동생에게 해달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일, 2번 생일.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엠믹스의 별별별.

눈썹을 염색해? 요즘 눈썹 탈색도 많이 해. 그럼 인상이 더 유해 보이고 좋아. 눈썹 염색은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됐지만 동생을 보니 그리 과하진 않은 것 같아서 하겠다.

나 내일 해주면 안 돼? 지금 손톱도 엉망인데. 안 한 지 좀 됐어. 재료도 있는지 몰라. 너 그때 엄청 사드렸잖아. 이건 3만 원 줄게. 그렇게 동생을 꼬드겨 내일까지 받게 됐고 미용실도 내

네일샵도 가지 않고 머리랑 손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너 머리 해주고 네일 해주다가 오늘 하루가 다 갔다. 아 배고파. 덕분에 너도 용돈 벌었잖아. 기분이다. 내가 저녁 살게. 뭐 먹고 싶어? 동생 덕분에 돈도 아끼고 기분 좋게 둘이 족발도 시켜 먹었다. 어때 맛있어?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미쳤다. 그래서 말인데 동생아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도 되겠니? 아 그냥 샵 가 귀찮게 해. 아, 괜히 알려줬어. 해준다는 걸로 알게. 고마워. 이렇게 오늘의 지도 집에서 즐긴 뷰티데이로 완성.

영쌤 맵스 오늘은 9092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눈썹과 네일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저도 이제 예전에 엄마 염색 한번 도와드리느라고 했다가 얼룩덜룩 돼가지고 분명히 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혼나기만 했었던 네 괜히 도와줬다 네. 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나 최선 진짜 열심히 했어 했는데 정말 많이 혼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후로는 집에서 염색 안 합니다 네 그냥 샵 가서 하고요 진짜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탈색 같은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눈썹 염색이라던가 탈색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너튜브나 요새 뭐 SNS에도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눈에 떨어진다던가 하면 또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탈색약은 되게 강해서 약간 미세한 화상처럼 또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탈색 같은 경우는 머리 염색하면 머릿결이 안 좋을 땐 머리가 또 다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은 모르겠지만 탈색 같은 경우는 샵에 가서 탈색하고 할 수 있는 머리인가요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데이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립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3: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2: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수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디제 마칠 시간입니다. 6016님,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영스트 듣고 있어요. 최근에 이사를 해서 눈 뜨자마자 라디오를 틀고 이삿짐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영스하는 시간은 정리 마무리하고 소파에 누워 아이고 힘들다 하는 시간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사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이사를 갈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이사가 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삿짐 정리를 또다시 풀고 집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얼른 정리를 최대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푹 쉬세요.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도영의 쉼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1744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억대 성과급 주는 3잔 한입 갈래요. 청소년 대기업 선호도 30% 첫 돌파.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비비의 범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억대 성과급 주는 3전 한입 갈래요. 청소년 대기업 선호도 30% 첫 돌파였습니다. 청소년 달을 맞아 성평등 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은 건 대기업이었습니다. 청소년 대기업 선호도가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건데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적성도 아니고 관심 분야도 아니고 수입이었습니다. 억대 성과급을 주는 삼전한입 같은 곳.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을 겁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목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요.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니까 배텐 청소년들 적성도 잘 따져서 또 여러분 진로를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떠들기가 특기인 이종범 작가랑 만약에 망상 사연으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 거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 보실 분들은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텐러들 문화생활도 챙겨드리는데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영화 티켓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 한 장 혹은 두 장 중에 선택하셔서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으로 신청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0: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임정희님, 30대 오랜만에 수험생이 됐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어른 돼도 싫긴 하네요. 쩝. 수험생? 뭘 준비하실까요? 궁금합니다. 30대에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수능인지 아니면 자격증이나 진짜 요즘 뭐 시험 보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지. 공부는 좋을 수가 없죠. 예. 5930님, 여름이 오나 싶어서 열무김치 넣고 열무국수 해서 먹었는데요. 창문 열고 먹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며칠은 좀 쌀쌀했고, 예. 오늘이 최고 기온이 19도였는데 내일은 이제 25도, 예. 그리고 일요일까지 해서 조금씩 올라가지만, 예. 이번 주말까지가 아주 최고의 기온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 그친 다음에 하늘 이제 해가 뜨니까 구름도 멋있고요. 산책 꼭 하시기 바랍니다. 4546님, 7년간 함께한 노트북이 수명을 다해서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요즘 노트북은 가볍고 충전할 때 소음도 좋고 예쁘네요. 뭐 정들었다는 거야? 아니면 좋다는 거야? 다 그런 거죠. 기계라는 게 엄청 정들어서 아, 내가 얘 이 쫀득쫀득한 느낌을 이제 보내는구나 했는데 새로 차가오거나 노트북이 생기면 완전히 다 잊혀지죠.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체중계가 저한테 엄청 잔소리하겠죠?
1: 만약에 하루 동안 게임의 캐릭터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마법사, 힐러, 도적?
0: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1: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0: N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휘파람, 소맥 제조, 그림 그리기 뭐든 쉽게 하는 K-밥 아저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0: 자,
2: K-밥 아저씨 뭐예요?
0: K-밥 아저씨. 뭐든지 이제 쉽게 참 쉽죠? 그렇죠. 남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본인에게 쉽다.
2: 아니죠. 나 수면 아래 이 물장구를 못 보셔서 그렇죠.
0: 수능 참 쉽죠?
2: 예. 어려웠거든요.
0: 수삼틀. 예. 헛똑똑이님. 예인이가 본인 코너에서 작가님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지 똑똑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갔어요.
2: 예인이가 너무 놀라던데요? 너무 놀라던데? 내 이미지가 어땠던 거죠?
0: 그러니까. 고학력자였던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2: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 봤습니다.
0: 공부는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2: 몇 등부터요?
0: 예?
2: 몇 등부터요?
0: 이거 질문부터 약간 열받네.

0: 수능 10개 이하로 틀리는 거.
1: 그건 재능인 것 같아요.
0: 재능이다.
1: 근데 머리 공부 재능이랑 또 다른 공부 재능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막 반에서 막 1, 2등하고 이거는 솔직히 좀 재능 필요하지 않나요? 아, 타고나는 머리가 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약간 공부 머리가 필요한데.
0: 꺼드럭 시작이네.
1: 아, 이거 꺼드럭인가요, 이거? 예. 무슨 얘기를 해도 꺼드럭이잖아요.
0: 공부는 근데. 재능이다.
1: 왜 물어본 거예요?
0: 아, 바로 줄을 세우네.
1: 아, 근데
0: 본인은 지능, IQ 이런 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1: IQ는 낮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문철마삼에서 검증됐듯이 그 재능으로 치면은 저보다 뭐 머리 좋은 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저는 그거보다 눈치. 그러니까 눈치하고 약간의 기억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0: 교수님 재수 없어요라고 하시네요.
1: 아, 근데 정말 뭐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재능 말고 노력으로 되지 않나요? 근데 어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목표냐?
0: 그러니까 아래 것들은 어느 정도는 너네들 노력해서 잘 살아. 아, 우리 이 신기에 올라오려고는 하지 마. 아, 여기는 재능이야.
1: 내가 얘기를 하면서 배드 얼굴을 싹 보거든요. 근데 아주 신났어. 내 말에 어디에 갈고리를 걸을지가 너무 잘 보이나 봐요.
0: 그래봤자 방송국 오면 휘슬 부는 아저씨, 휘슬러. 그
1: 예인이하고 네. 두 분이 얘기하실 때 베텐에서 제가 주로 뭘 하고 있나를 가만히 그 두 분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0: 휘파람 부는 아저씨.
1: 술 말고 휘파람 부고 뭐 이런 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0: 그렇죠. 자, 1910님. 작가님도 AI 쓰잖아요.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결과물이 별로면 화도 내고 욕도 하나요? 작가님은 AI한테도 왠지 젠틀할 것 같아요. 배디는 AI 보고 깡통이라고 욕하더라고요.
1: 욕을 하려면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대가 별로 없어요.
0: 아, 그래요? AI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 기대보다는 그냥 신기하네 그러고 항상 기대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딱히 욕을 할 게 없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게 그렇게 욕할 만큼 답답한 일들을 안 시켜요.
0: 그림 그려보라고 안 해요?
1: 그러니까 N사세 같은 걸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N사세를 시켰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엉뚱하다고 욕하겠어요? 어차피 N사세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0: 너 닥터 프로스트 그려봐.
1: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죠.
0: 그림 어떻게 잘 따라하나요?
1: 그림은 안 시켜봤고 줄거리 같은 거 시켜보죠. 내용 같은 거. 야, 닥터 프로스트 만약에 다시 연재한다 그러면 무슨 에피소드가 좋을 것 같아? 뭐.
0: 아, 그걸로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1: 어떤 거를 좀 보고 싶어 할까?
0: AI 아이디어 그냥 갖다가 쓰려고 그러는
1: 거. 제가 날로 먹으려는 꿈을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아직 안 되겠더라고요.
0: 왜 안 돼요? 별로예요? 아이디어가?
1: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식상해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제가 짠 거를 들려주면서 반응을 물어보죠. 내가 짜서 들려주면서 야 이거 반응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거는 또 은근히 좀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N사세 같이 써요. 뭐 욕을 할 게 없죠.
0: AI랑 수능 풀기 뭐 이런 거면 어떨까요?
1: 완패하지 않을까요?
0: 완패예요?
1: 완패 아닐까요? 수능은 기출문제가 이미 있잖아요. 그것도 학습했겠지 뭐.
0: 그런가?
1: 아닌가?
0: 대결 한번 해보십시오.
1: 왜죠? 네? 왜죠?
0: 몇 개 틀리나?
1: 내가 뭐 수능 만점 잘하면 모르겠는데.
0: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저희가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저희가 마음껏 상상해가지고 아무 말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0: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상상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재훈님의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전생체험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생에 직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DNA 검사를 하면 전생에 뭐였는지 알게 되는 기술이 나오거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전생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도 있을까요?
0: DNA의 전생 파편들이 남아있다?
1: 그런 거죠. 흔적이. 근데 전생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일단은. 검사를 해봤는데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0: 인간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1: 그죠, 그죠.
0: 예, 미물이나 뭐 이제 좀 뭐 돼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1: 전부 다 인간이라고
0: 하는 거 아니고 인간으로
1: 인간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뭐 네. 전생에 돼지였다는 거 말고
0: 이미 돼지 DNA가 보인다라고 하신 분이
1: 이미 남아 있으면 어떻게? 예. 근데 만약에 전생에 뭐 어디에 굉장한 세도 집안이었다. 근데 만약 베디가 딱 해봤더니 전생에 그 세도 집안의 뭐 노비였다. 이렇게 나오면. 현생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까요?
0: 그런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느낌이니까
1: 없죠 왜?
0: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죠.
1: 기억은 없잖아요. 그냥 DNA
0: 기억은 없는데 본능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1: 본능이요?
0: 예.
1: 보면 기분이 나쁜가?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에 아일랜드 같은 영화 보면은 네. 복제인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복제인간은 어떤 사람을 복제한 것뿐인데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쓱 드러나니까
1: 어느 정도 드러나죠.
0: 이상하다 내가 왜 보트 디자인을 하고 싶지? 뭐

0: 이런 거 보트 디자이너의 복제 인간이 되니까.
1: 근데 노비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그게 진짜 전문직일 수도 있죠. 어허. 그 시절에는.
1: 아까 그 버틀러 집사 네. 집사 이런
0: 이게 엄청난 왜냐면 더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직업일 수도 있죠.
1: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전생 직업에서 약간 그 노사관계가 현생에서 반대로 돼 있으면 그것만으로 기분이 나쁠까요?
0: 기분이 이상하죠.
1: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네. 검사를 해봤더니 어 김대리 전생에 내가 그 집 하인이었네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전생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만으로 괜히 김대리 보면은 갈구고 싶고.
0: 그렇죠.
1: 기분이 나쁠까요?
0: 기분이죠.
1: 그런가?
0: 그건 기분이죠.
1: 예. 왜죠? 약간 그거는 그 소인배의
0: 소인배 아니죠.
1: 소인배 아니죠.
0: 전생에 당한 건데 갚아줘야지 이번 생에.
1: 아니지. 전생에 당한 거 기억도 없고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이 아닌데.
0: 아니요. 그거는 이제 5억 년 버튼 그것처럼.
1: 아 그래요?
0: 뭔가 이걸 알게 된 이상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 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소인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0: 이력서에 나중에 전생 적어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 그것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1: 아, 전생
0: 저 사람이 타고난 어떤 DNA처럼 전생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흔적 이게 무슨 연좌제보다 더한 거네.
1: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가 만약 전생에 만약에 내가 뭐 죄를 졌어 그러면 뭐 현생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전생 검증 기관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하자를 찾아내는
1: 그러게
0: 전생 스펙
1: 그거는 수정이 안 되네요.
0: 그렇죠.
1: 대학교는
0: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교...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 다음에 내 생을 위해서.
1: 아니 그럼 전생에 그놈 탓인 거잖아.
0: 그렇죠.
1: 그잖아요.
0: 예를 들어서
1: 아, 재수강이 안 되잖아요. 재수강이
0: 중죄를 지었어요.
1: 네네.
0: 중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사실 천인 공로할 죄여서
1: 아 그런 거예요?
0: 한 번에 그 고통으로 안 된다. 약간 다음 생에도 고통을 이어가라.
1: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학에서
0: 업보
1: 내가 D를 맞았어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재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수강? 그를 지우기 위해서. 근데 재수강 갔는데 교수님이 어? 너 D 맞았어? 너 못됐다. F. 이러면 이상하잖아. 아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0: 그래도 기억은 하실 수 있죠. 아 너 저번에 D 맞았지?
1: 이번에 잘하려고 하나 보나.
0: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1: 그러니까 그러면
0: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1: 아니 재준군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봐줄 수 있잖아요. 괜히 너 저기 뒤에 가서 앉아. 넌 과제 두 배로 내. 너 F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지난 생의 업보를 이번 생에라도 어느 정도 사실 그 판타지물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1: 그죠 그죠.
0: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도 고통을 받고.
1: 전생 숙녀 캠프래.
0: 전생 숙녀 캠프. 전숙캠이 만들어져서.
1: 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0: 다영 씨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그러게요.
0: 자 다음 갈까요?
1: 다음은요. 윤서진 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날씨 앱부터 확인하는 사람인데요. 미래의 기분을 예보해주는 어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일기 예보처럼 몇 시에는 우울, 몇 시에는 평온 같은 특정 감정을 알려줘요. 감정을 미리 알면 무슨 일이 생기려나 대비할 수 있잖아요.
0: 아하.
1: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시계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봤는데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굉장히 우울합니다. 뜨는 거야.
0: 이게 근데 감정이
1: 네.
0: 심리학과 나오셨잖아요. 궁금한 게 체내의 어떤 물질이나 네네. 이런 호르몬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진짜 좋은 일이 있어서 바뀌는 겁니까?
1: 둘 다 있어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요. 둘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0: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얘기랑
1: 네네.
0: 선생님한테 이제 맞던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에
1: 네.
0: 제일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나 오늘 아침 기분 안 좋거든?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 영향 미치지 않았는데
1: 자기 실현적
0: 일어나자마자 뭐 우리를 보자마자 아침부터
1: 그죠,
0: 나 아침부터 기분 안 좋구나 너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엄포부터 시작합니다.
1: 아 그게 이게 호르몬이나 무슨 머릿속에 물질이나 이것도 있긴 있거든요.
0: 장내 미생물 같은 거
1: 이게 있긴 있어요.
0: 네.
1: 반대로 또 이 그거 아십니까? 이 뭐지 볼펜을 이게 물고 있으면은 입이 웃는 모양이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러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 침 냄새만 나던데.
1: 잘못 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나 2시부터 4시까지는 우울할 거야 이렇게 알았어. 어떨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1: 미리 아는 거야.
0: 미리 알면은 당연히 그 우울을 약간 중화시킬 수 있는
1: 네네.
0: 좋은 걸 먹어야죠.
1: 아, 먹는 걸로.
0: 음식만큼, 혈당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1: 오늘 간식은 여기다.
0: 네.
1: 탄수화물 타임.
0: 아 오늘은 우울할 예정이다. 지금 장내 미생물이랑 호르몬이 이제 나의 컨디션이 오후쯤에 2시 3시쯤에는 무조건 우울로 간다. 우울 모드로 간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빵을 사 먹는다.
1: 당분 타임.
0: 탄수화물로 가는 거죠.
1: 네. 아 근데 약간 오늘은 6시부터 9시까지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겁니다. 이렇게 뜨면 그때 일부러 사람 모아가지고 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뜨면 대비가 될까요 이게?
1: 되죠.
0: 나는 오히려 그러면 사람 안 만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1: 아 그래요?
0: 왜냐면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막 기분 나빠서 얼굴 막 죽성하고 있으면 이게 안 좋아.
1: 반대인 사람들도 있겠죠.
0: 같이 있어야 또 기분 좋아진다.
1: 그럴 수도 있고.
0: 배디와는 정반대잖아요. 네.
1: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풀 수도 있죠.
0: 그러면은
1: 예, 떠넘기는 거죠.
0: 직장 상사 있잖아요. 직장 상사는 네. 무조건 자신의 그 바이오 리듬이 아니라 그 감정 리듬 그거를 공고해야 돼요. 난 법으로 적었으면 좋겠어.
1: 아, 그거 괜찮네.
0: 알아서 피하라고. 알아서 피하라고. 네. 그러니까 군대 선임, 직장 상사. 그렇죠. 딱 그 사내 인트라넷에다가 사내 그 거기 게시판에다가 오늘 나의 감정 데이터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의 절대 그때 안 잡고 기분 제일 좋을 때 회의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들은 보고하러 갈 때 보자. 오늘은 4시 50분에 가겠다. 딱 알 수 있잖아요. 좋지 않나요?
1: 기분청장님 누가 되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기상청처럼 네, 기분청. 예, 그래가지고 쓱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보해 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기상 예보도 우리 동네 예보로 많이 한정화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분청이 지금 목동에 있는 목동에 약간 높이가 11층 정도에 있는 사람들 기분을 예보해 주는 거.
0: 아 그런 식으로요?
1: 이놈의 기분청 예보는 맞는 일이 없어.
0: 만약에 배디 상관이죠 상관 상사가 있어요. 아내분일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보고를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할 것이다, 뭐 이런 게 떠 있다고 하면은 그때 피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로 그때를 공략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웃겨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딸 것 같아요.
1: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점수 따는 게 가능하겠네요.
0: 가능하죠. 왜냐면은
1: 네, 왜냐면 저 이게 사실 그 혈당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기분에 대해서.
0: 내가 만약에 뭐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점수를 따고 싶다면 내가 딸랑이를 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아첨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로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이빨린 소리도 해드리고.
1: 그렇죠. 쓱 해가지고 다운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 이제 뭐 휘낭시에 같은 거.
0: 그런 거.
1: 머핀 같은 거 싹 선물해가지고. 하나 드세요.
0: 가서 휘파람도 불어주고.
1: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목요일 밤 10시에 기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베텐러들의 기분청.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밤, 목요일 밤 10시에는 베텐러들 저기압이에요.
0: 기분이 안 좋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거를 확실히 투자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1: 투자?
0: 그렇죠, 투자. CEO들 기분 박살나 있다 그러면.
1: 그거는 사실... 금융, 경제 이쪽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0: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내가 직장 상사의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도 그래프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순간에는 피할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떨어져야지 이걸 뭐 휘낭시에로 꼬시지.
1: 채팅창에 다음 주 기분 좋을 예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다음 주
1: 목요일 밤 10시 종범 작가가 없죠.
0: 제가 없죠.
1: 그래가지고 다음 주 기분 유쾌하다라고 하신 분이.
0: 그죠. 제가 없으면 또 헛헛하시겠죠.
1: 예. 트럼프 기분 예보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 그러니까 약간 기분으로 좌우되는 국제정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공포인 거니까.
0: 분명히 그러면은 인도의 어떤 수학자는요 특정한 대기업죠 엄청 큰 기업 거기에 CEO의 기분 데이터와 주가를 연관 관계를 분석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겠지.
1: 그렇죠.
0: 네. 다음 갈까요?
1: 롱과 숏 판단을 할 수 있는 곳. 예.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 그러게 말입니다.
1: 미래 기분 예보 어플은 저는 무조건 구독할 것 같습니다.
0: 저도 예. 얼마까지?
1: 예?
0: 얼마까지?
1: 이거는 뭐월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 정도여도
0: 만원, 15,000원.
1: 예. 그 정도면은 저는 기분 좋게 구독해서 주변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2부에 뵙죠.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KBS 생활정보.
1: 지난해 기상청이 특별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이른바 꽃가루 달력인데요.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도시에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의 꽃가루 날림을 4단계로 나눠 알려준다고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꽃가루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0.91씩 앞당겨졌고 수도권도 닷새 이상 빨라졌다는데요. 봄 기온이 올라 꽃이 일찍 피면서 꽃가루 날림 시기도 빨라진 겁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에서 달력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 미리 확인해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또 소개해 주실까요?
1: 다음 사연은요. 4225번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책이나 영화, 다큐 등 작품물 다 보면 24시간 동안 그 세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미없는 자연 다큐멘터리도 어떻게든 다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작품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작품을 먼저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0: 저는 뭐 사실 이거는 무조건 공룡이 나오는 그 가상 다큐 있죠?
1: 반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1: 아니, 위험의 문제가 있잖아요.
0: 위험하지만 네. 좀 이렇게 위험 대책 같은 것도 어떻게든 미리 공부를 좀 해가지고
1: 네.
0: 예. 진짜 공룡들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1: 공룡에 대한 그 로망은 내가 알겠어요.
0: 네.
1: 28일로 이런 거 어떻게 해요?
0: 네?
1: 28일로 이런 거.
0: 28일로요?
1: 월드워제트 이런 거.
0: 아니 그런 좀비물 쪽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1: 공룡은 좋다.
0: 공룡은 보고 싶습니다.

0: 공룡 알을 먹으러라고 하신 분인데 공룡 알이 아니라 뭔가 그 거대 용들에 대한 이거 사실 보는 게 제 죽기 전에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 작품에 나오는 설정으로 가는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와 다르잖아요.
0: 네네.
1: 그 작품

0: 공포물이야.
1: 공포물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0: 공포물은 안 가죠.
1: 좀비물이랑.
0: 누가 공포물과 좀비물에 들어가겠습니까? 24시간도 휴가. 그거 휴가가 아니죠?
1: 휴가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0: 휴가요?
1: 휴가로 가기 제일 좋은 거. 휴가로 뭐 가려면은
0: 좀 이렇게 그 수위가 높은 그런 영화.
1: 수위가 높은이요?
0: 예.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겠죠.
1: 아, 본인 얘기인가요?
0: 아, 저는 아닙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휴가라고 하기에는
0: 아노라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아니면 우주물.
1: 우주물?
0: 예. 아. 공상과학물. 네. 그쪽으로 떠나는 거 어떻습니까?
1: 휴가로요?
0: 예.
1: 보통 에일리언이라고.
0: 아, 에일리언 같은 그런 스릴러 쪽보다는 우주를 실제로 체험해 보거나 하는.
1: 예. 아니면 그거 어때요? 왜 북유럽에 이렇게 무슨 기차 같은 거 쭉 가는 그런 것처럼 자연물만 보여주는 그런 다큐가 있잖아요. 아주 휴양지 이런 것들. 그 너무 재미없나?
0: 재미없죠.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 그냥 휴가 가시면 되지. 쉬고 싶죠 지금?
1: 너무 쉬고 싶은데? 네? 너무 쉬고 싶은데?
0: 쉬어요. 쉬엄쉬엄해.
1: 아무것도
0: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1: 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데를 가고 싶거든요.
0: 그건 찐으로 일을 줘야 되는 신호입니다. 이게 24시간 동안 그 세계에 휴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설정은 이게 사실 완전 불가능한 상상인데
1: 배역...
0: 어디 조용한 무인도 가서 쉬고 싶다는 건 지금 쉬란 얘기예요.
1: 그치.
0: 예.
1: 아바타 이런 건 가보고 싶다. 아바타.
0: 아바타요?
1: 아바타 좀 가고 싶다.
0: 우주죠.
1: 나비죠.
0: 예. 그래요. 당신 지금 번아웃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확실한 건 베어 그릴스류는 힘든 것 같아요.
0: 베어 그릴스요?
1: 그렇잖아요.
0: 다큐물이요?
1: 그렇죠. 다큐물 중에 휴가하기 가기 좋은 게 어디 있나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0: 다큐요. 사막 다큐. 그런 거 얘기하신 분 있고.
1: 내가 되게 쉬고 싶다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다들 급빵긋하시네요.
0: 다음 주에 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는 스케줄 때문에.
1: 출장입니다. 출장. 네.
0: 정말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1: 요즘에 약간 휴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휴식의 대상이 베텐일 건 아니에요. 다른 걸 쉬겠죠.
0: 네. 둘린의 쌍문동 가서 에어비앤땡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1: 저거. 저 그거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그러고 싶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은
0: 과거 그 시절
1: 그때 그 골목이 너무 그릴 때가 있어요. 비석가게하고 놀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건 좀 원하죠.
0: 자, 다음 소개해 주실까요?
1: 이정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호감 가는 사람한테 대놓고 게임 효과처럼 하트를 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말로 은근슬쩍 센스 있는 플러팅 멘트를 날리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대놓고 하트를 쏘면 그 하트를 받을지 말지 결정만 하면 됩니다. 말로 거절 멘트를 날리는 것도 괜히 부담이 되잖아요.
0: 이거는 그 이거는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네. 저쪽에 계신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너무 싫은 느낌이잖아요.
1: 이거는 언제든지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이건 만약에 사연이 아니잖아요.
0: 하트 거부. 예. 그냥 반사되는 하트들.
1: 이것이 과연 연애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0: 아, 채팅창에 하트가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오히려 중요하게 된다. 하트를 많이 받으면 실제 SNS 하트들처럼
1: 환금성이 되냐?
0: 환금이 된다.
1: 만약에 그렇다면 할 것 같아요. 어때요?
0: 개당 만 원.
1: 개당 만 원? 센데? 사는 거예요, 그럼?
0: 그럼 매력 발산하고 다닐 거예요?
1: 그럼 사는 거예요?
0: 뭘 사요?
1: 그러니까 내가 하트를 보내고 싶어.
0: 보내고 싶으면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만약에 받으면 그거 이제 환금성이 되는 거죠.
1: 그거 그냥 그거 약간 그 후원 개념과 뭐가 다르죠?
0: 그러니까
1: 똑같은 거잖아요.
0: 예. 근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거는 연애 사업이랑 무관하겠네요. 연애 사업이 아니잖아요.
0: 약간 그런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죠. 난 잔고 부족 뜨겠다는 것이 있고 인플레이션 엄청날 듯이라고 하신 분이
1: 있고. 누군가는 파산이에요 이러면.
0: 그래도 어쨌든 생명 활동을 이어가야 되니까.
1: 네네.
0: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쓰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트세 생긴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그렇죠. 인기 많은 사람들은 호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얻는 거잖아요. 세금의 대상인가요?
0: 세금 내야죠.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1: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뭘요?
1: 본인은 고액 납세자?
0: 저는 매력을 발산하고 하트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주로 형 그러면서 남자들만.
0: 인생에 딱 하나의 하트를 딱 한 사람에게 넘겨주겠죠. 지금처럼.
1: 예. 잘하겠습니다. 예.
0: 다음 소개해주세요.
1: 183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누적 100시간을 넘으면 흔적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화장실에 문 닫고 혼자 들어가 있는 시간도 누적됩니다. 문을 열고 써야 돼요. 내향인들이 먼저 사라지고 강제 집단 생활하면 아무리 외향인이라도 괴롭지 않아요.

0: 아닐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시간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1: 나 이미 사라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 지금 망령들처럼 남아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우린 이미 죽어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여기 다 죽었네. 내일 배텐 라이브 아무도 안 온다.
0: 아 근데 100시간은 좀 박한 것 같아요. 100시간은 기껏해야 한 4일쯤 되잖아요.
1: 예.
0: 일주일 정도를 해주면 일주일에 하루 날 잡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기 위한 모임을 하지 않을까요?
1: 아, 이 말이 더 슬프네요. 뭐야? 아프게 안 죽고 사라지면 좋다.
0: 어? 이분 이미 이분 사라졌다.
1: 이미 소멸 중이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안 됩니다.
0: 이거 인간만 해당입니까? 반려동물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동물들은 네. 진짜 슬픈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동물들이...
0: 옆에 있는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
1: 네. 동물들은 누적 100시간이나 혼자 있으면 일단 안 되는 게 동물이라는 존재고요.
0: 그러니까
1: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은 계속 부대껴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1: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오히려 인구 밀도는 높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누적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0: 야, 근데 그 애완동물이 옆에 있는 건 인정해줘요? 혼자 있는 게 아닌 걸로?
1: 그 안 됩니다.
0: 안 돼요?
1: 네.
0: 인간이어야 돼요?
1: 인간은 인간끼리. 네.
0: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돌아가는 거 어때요?
1: 뭘요?
0: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해 주는 거지.
1: 아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혼자 계셨던 분들이 지금 90시간이 넘은 분이 계셔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이것이 고독사 아닙니까?
1: 슬프네.
0: 아 근데 고독사 예방으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이런 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또 방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0: 종교인들 어때? 종교인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1: 자 어쨌든 사람이 사람과 함께 부대끼면서 사는 게 사실 맞고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인간 세상을 생각하더라도 좀 피해야 된다.
0: 네. 아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억지로 그러면은 100시간 안에 한 번씩은 어디 가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슥 만나기만 하는 거 안 돼요? 커피숍에만 갔다 오는 거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요? 어느 정도를 해야 같이 있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예 둘이 어떤 걸 할 것인가 계획도 좀 세우고
0: 교감 교류
1: 네 자 제가 다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 네. 상태가 좀
0: 약간, 오늘 목이 좀 안 좋은데 예, 감기는데
1: 안 좋은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경희님 매년 지인들과 집을 바꿔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계속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내 지인들과 적당한 기간 집을 바꿔서 살아야 하고 누구의 집이든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바꿔 살아도 상관없어요. 네. 집을 바꾼다. 이러면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0: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1: 다주택자요?
0: 자기 집만 돌아가면서 사는 부자들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해줌?
1: 안 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줄이는 네. 정책이 되는 겁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결국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0: 좋은데요?
1: 예. 뭐가 좋아요?
0: 다주택자가 적어지면
1: 내 집이 생기니까
0: 공평하게
1: 이삿짐 업체 이득이라고 아 그거 안 됩니다.
0: 뭐가 안 되죠?
1: 짐도 그대로 집을 바꿔서 몸만 나가서 그쪽에 살아야 됩니다.
0: 아 세팅도 그대로?
1: 예. 대신에 그건 해줘요. 뭐 이제 하우스키핑 네. 이런 걸로 이제 너무 남의 살았던 그곳에 살면은 그 사람들의 흔적과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쓰레기도 치워주고 향도 싹 그런 거는 치워주는데 대신에 구조랑 예. 아 옷은 옮겨주죠. 예. 완전 네가 사는 그 집.
0: 그건 좋은데요.
1: 그렇군요.
0: 근데 저희 작업실 같은 경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거기는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0: 그죠.
1: 예. 언젠간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0: 그래서 작업실 같은 경우는 놀거리가 많아요.
1: 예.
0: 약간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좀 인기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남의 속옷 입고 살아야 되냐고 하시고.
0: 안 되죠.
1: 그건 안 되고 컴퓨터는 남의 거를 컴퓨터가 문제네.
0: 그게 문제죠.
1: 예.
0: 냉장고는요?
1: 냉장고는 그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식재료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되고요.
0: 근데 놀거리가 많은 집이 인기가 많고. 딱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옷이나 신발이 많은 집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1: 네.
0: 배디의 집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1: 제 집은 이미 한번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0: 예. 좋은 술이 있으니까 근데 또.
1: 술은 네 되죠. 자 다음 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시윤님, 만약 내 수명과 경험치를 교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1년을 바치면 원하는 분야 실력이 상승합니다. 영어를 완벽히 배우는데 10년 걸리는 거, 수명 10년 주면 지금 당장 마스터 가능합니다. 수명을 주는 순간 약 한 달에 걸쳐 내 몸 건강과 외모가 즉시 늙어가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0: 오.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늙고 싶은 게 있으세요?
1: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12년 정도는 학교를 다니면서 네. 교육을 받고 모든 시간을 이제 소요하게 되고
0: 그죠.
1: 그다음에도 뭔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뭔가 하게 될 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해관 수련처럼.
0: 약간 근데 그 고시나 사시를 하는 게 고통이 있긴 하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고시 공부, 사시 공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몇 년 정도를 아예 여기다가 쏟기도 하고.
0: 근데 약간 직업이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왠지 이렇게라도 하실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0: 아, 나 솔직히 한 5년 좀 바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슬픈 사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1: 예. 자,
0: 만화가 데뷔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3년 정도 바치고 데뷔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1: 3년 정도?
0: 네. 만화를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1: 예. 영어에 10년의 수명을 던져버린다.
0: 영어에?
1: 아시겠습니까? 영어 마스터에. 완전 그냥 네이티브.
0: 지금 입장에서 안 하죠.
1: 안 해요?
0: 지금은 안 하죠.
1: 난 이미 마스터가 돼 있으니까.
0: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영어보다는 목숨이 더 귀한 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육수생이야. 가족은 나만 바라봐. 뭐 이런 상황이면 너무 치열하게 거는데 이거? 그렇지 않나요?
1: 수명 10년에 대부분의 어떤 능력치를 최고의 마스터로 간다. 10년 만에 리오넬 메시가 된다.
0: 아, 근데 10년이면 너무 센데?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자, 20대로 돌아간다. 20대면은 수명과 경험치를 교환할 겁니까?
0: 10년 만에 메시급?
1: 메시 정도는 아니어도.
0: 그러니까 메시급이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오늘 만약에가 다 슬프다라고 하신 분 있고, 10년이면 너무 아깝다, 너무 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현우님, 제가 번화가 근처로 이사를 왔더니 새벽 시간대에도 가끔 시끄러운 말소리와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만약 밤 10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자동으로 볼륨 조절된다면 어떨까요? 목소리 볼륨이 강제로 평소의 20%까지 줄어듭니다. 클럽, 술집, PC방 어디든 적용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0: 번화가에 살아본 적 있으세요?
1: 번화가요?
0: 네.
1: 시끄러운 데에서 살진 않았는데 이제 뭐랄까 오토바이 소음이 들리는 곳은 살아봤었죠.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곳.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망생에서 신인 작가 때까지 번화가에 살았었거든요. 그 작은 원룸이 새벽 3시, 4시에도 엄청 네온사인이 크고 막 그래요. 그게 좀 외롭지 않는 맛은 있거든요.
1: 외롭진 않은데.
0: 그죠.
1: 괴롭다.
0: 괴롭죠. 잠을 못 자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한옥마을에 살 때는 개 짖는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려요.
0: 아.
1: 네, 밤에도 엄청 들리고 뭐 이제 또 한 마리가 짖으면 계속 짖어요.
0: 그죠, 그죠, 그죠.
1: 근데 저는 그게 싫진 않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다.
0: 있겠죠, 있겠죠.
1: 일단 자다가도 들리니까. 밤 10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자동으로 볼륨 조절이 된다.
0: 근데 그래도 놀러 갔을 때 너무 흥이 안 나지 않을까요?
1: 놀러 갔을 때?
0: 그러니까.
1: 이게 근데 그 예전에 제가 블랙미러라는 작품을 봤는데 네. 거기서는 그 뮤트 버튼이 그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사람의 모습도 안 보이게 뮤트 시키는 거 있거든요.
0: 예.
1: 네. 약간 무슨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처럼 돼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내 모습을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무슨 접근 금지처럼 뮤트를 시키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나를 뮤트 시켜서 사람들한테 모자이크 모습으로 보이게 되거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이거는 프라이버시상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본인은 좋아하겠죠.
1: 예.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야간 경기 어떻게 해요?
1: 야간 경기요?
0: 야간 경기 한 야간에 하는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응원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응원. 어떻게 합니까?
1: 그건 좀 특별법으로 풀어줘야죠. 예.

0: 콘서트.
1: 콘서트. 아니 그런 건 특별처벌 풀어줘야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밤 10시면 노래방에서도 소리가 금지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1: 물어보신 분 있고요.
0: 많은 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1: 불침번 근무 깨울 때 소리 질러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BMG에서는 어떡하냐.
0: 그렇죠.
1: 예.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0: 성현민 님 거 해볼게요. 땅 따먹기처럼 내가 걸어서 밟는 만큼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이라도 멈춰서면 즉시 땅 따먹기는 종료되고요. 원을 그려서 구역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내 구역은 무효화됩니다. 두 분은 얼마나 걸어서 얼마나 내 땅으로 만들 건가요?
1: 자.
0: 이미 그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0: 모두가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1: 전쟁이 나겠죠, 무조건.
0: 그렇죠.
1: 예, 이봉주엠 땅 부자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이거 실제로 그 미국 서부 사회에 있지 않았나요? 홈스테드법. 네가 걸어간 그곳까지가 네 땅이 된다 뭐 그러셨잖아요.
1: 예전에 Far and Away라는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0: 그 영화가
1: 정말 옛날 영화에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이제 그 말 타고 막 가서 깃발 어디 꽂고 막 이러면 그 땅을 그냥 주는 거였죠.
0: 네네네.
1: 서부 개척 시대. 예. 역시 미국 역사 잘합니다.
0: 요즘에 워낙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1: 삼보일배 하면서 내가 밟는 땅을 내 땅으로 만든다.
0: 삼보일배는 왜 해야 돼요?
1: 네?
0: 왜 삼보일배야?
1: 약간의 힘든 난이도를 줘야 되니까.
0: 어려워야 된다.
1: 예.
0: 야, 거의 그러면은 롤링어택 같이 굴러갈 것 같은데.
1: 롯땡 타워만 한 바퀴 돌고 말겠다라고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건물이 내 거가 되는 거네.
0: 하루만이죠, 하루.
1: 그렇죠. 자, 현실 땅 따먹기.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미
0: 글쎄요.
1: 땅을 모두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뭔가 이제 그 예전에 서울이 만들어지고 강남이 만들어지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좀 만들어지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도시로서 만들어지는 게 한 50년? 서울은 강남 개발 50년 그렇죠. 정도 아닙니까? 내 땅만 없는 느낌.
0: 기본적으로 잘 걷는 사람들이 잘하겠네.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땅은 언제나 그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언제나 그렇진 않았죠.
0: 그죠.
1: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리셋이 되면 또 새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0: 아 근데 제가 원래 걷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1: 예.
0: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불리하겠죠.
1: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0: 네.
1: 0390님 만약에 사람 뱃살이나 지방을 블루투스처럼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만인 사람이 몸이 마른 사람에게 살 혹은 지방을 일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이어트도 되고 증량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0: 아... 이거야말로 살을 빼고 싶은 사람과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윈윈 아닐까요?
1: 배영은 얼마나 공유를 해 먹은 거냐라고 하시고 나눠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생각은
0: 늘 근데 이런 상황 올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살이 안 쪄서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분들과 트레이드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상 계시거든요.
1: 예. 블루투스 마운자땡. 예. 당근에 올릴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1: 이게 사람들 중에는 좀 이제 몸무게가 좀 더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 있고 실제로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0: 네.
1: 예, 빠지는 게 싫은 사람, 빠지는 게 위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너무 많이 찐 사람들은 서로 이제 평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0: 오히려 되게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0: 슬립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6: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7: 배성재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에 왜 안 오냐고 이 종문 작가. 예. 자, 제가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조퇴. 예. 자, 오늘 끝곡은 딕펑스 적재 평행선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출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 제10판의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우리 돼지 포크벨.

0: 레이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의 사랑받는 화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열 마디 말보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간단한 질문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털어놔주세요. 마음을 물어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강민경의 말해봐요로 5월 21일 목요일 딘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의 사랑받는 화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등등. 그래서 국민 MC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재석이 형이 좀 이렇게 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허물을 뜯어냅니다. 저 같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어쨌든 대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재석이 형도 저도 다 웬만하면 받아내고 이러니까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람을 만나면 이제 허물을 찢으시죠. 이게 허물이다 싶으면 그걸 뜯어냅니다. 계속. 그래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허물을 뜯어내는 그러면서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저희끼리는 약간 이런 허물을 뜯어주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게 일종의 칭찬 같은 느낌?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돌려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확실히 재성이 형은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거는 진짜 많이 없고 온 사람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정말 크죠. 자,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디깅뮤직,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하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가격이 착.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회사에 말 수도 없고 점심도 늘 혼자 먹는 동료가 있다. 일부러 우리를 피하는 것 같진 않고 내향적인 분인 것 같길래 몇 번 망설이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하는 말, 네 좋아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박원, 수지의 기다리지 말아요였고요. 김은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혼자 점심을 먹는 분이 계셨는데 사연자분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말을 못 꺼내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말을 걸어주셔서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의 기간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혼자 드신 기간이 뭐 회사에 오셔가지고 이게 신입으로 와가지고 뭐 한 2주 정도 뭐 이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막 한 2, 3년을 혼자 드셨으면은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예. 외향인들한테 간택받는 내향인이라는 밈도 있는데 저는 약간 외향인이 간택하려고 왔다가 제가 약간 경멸하는 듯한 느낌을 좀 뿌리면 이제 그냥 가시죠. 예. 그러면서 좀 짜증나네. 약간 요런 요런 좀 뉘앙스를 뿜기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외향인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간택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 먹으면서는 뭔가 제가 좀 많이 좀 이런 말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간택이 되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예. 자, 사연 보내주신 김은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크루티스의 레드 레드 그리고 자우림의 하하하송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726님이 애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한 권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도 두세 권씩 다 읽었다고 가져오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독서 퀴즈를 냈더니 한 문제도 못 맞히네요 해주셨는데, 하, 이런 게 참 육아의 맛 아닐까 싶어요. 예, 애들이 뭔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할 때 진짜 그 정말 그 어릴 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있잖아요. 예. 저 눈에 다 보이는 그 거짓말들이 참 좀 매력 귀엽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잠시 후 2부는 딕잉뮤직 부부의 날 특집 준비했고요. 저는 SES의 Just a Feeling 그리고 NCT Dream의 Dunk Shoot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자, 딘딘의 뮤지카 2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디깅을 해볼 건데요. 부부 정인 조정치, 거미 조정석, 그리고 누가 있지? 하하별, 동종업계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 이게 동종업계가 연예계인지 아니면 음악인지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음악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음악은 뭔가 좀 장르가 어쨌든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뭔가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종종 연예계에 있으면서 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는 부부 아티스트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고, 자, 오늘 처음 만나볼 커플은 힙합계 레전드 부부입니다. 타이거 제이키와 윤미래 씨인데요. 아, 맞아 맞아. 자, 두 분은 90년대 후반에 힙합계 선후배 사이로 만났고, 타이거 JK 씨

그러니까 윤미래 씨를 처음 보자마자 본인의 이상형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7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프로포즈도 감동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타이거 JK 씨가 윤미래 씨의 손가락에 노란

자, 타이거 JK의 윤미래 비지의 엔젤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디깅뮤직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JK와 윤미래 부부는 결혼 후에도 활발하게 음악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윤미래 씨가 저희 사이에는 음악 그 이상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다. 제가 새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설레어준다 라면서 타이거 JK 씨에게 고마움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랑 같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 것 같냐 해주셨는데 근데 너무 이제 전문적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명에 대한 존경심이 좀 강하게 있어야지 좀 이게 유지가 되는 관계인데 한 명은 존경하는데 한 명은 존경하지 않으면 사실 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막 제가 노래 이렇게 들려줬는데 너무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넘버원 팬처럼 행동을 하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하죠.

자,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에 이어서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부 아티스트는 거미와 조정석 씨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 겹치는 지인인 버블 시스터즈 영지 씨 덕분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조정석 씨가 원래 거미 씨의 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조정석 씨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갖고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이 데이트할 때 조정석 씨가 기타를 연주하고 거미 씨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멋있다. 예, 이거 굉장히 낭만적인 그 느낌이네요. 예. 데이트 로망이 있냐? 데이트 로망. 예, 저는 뭐 저랑 이렇게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예, 술 한 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즐기고 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 제일 이런 부부들을 보면 좀 행복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막 내가 뭐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저에겐 낭만적이라 네, 저는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아, 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힘들 거라는 거고 그럼 이번 주 컨디션이 무너질 거라는 게 다 눈에 보이니까 아, 좀 꺼리고 싶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거미의 You're My Everything에 이어서 조정석의 아로하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의 You're My Everything에 이어서 조정석의 아로하까지 듣고 오셨는데 오늘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땡땡의 날 특집으로 부부 아티스트를 만나보고 있는데 5월 21일은 오늘 과연 무슨 날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보기 드릴게요. 자, 1번 설날, 2번 월급날, 3번 부부의 날, 4번 운수 좋은 날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자, 저희는 조정석 거미의 First Hello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 뮤지컬 3부 디깅뮤직 시작했고요. 아까 2부가 끝날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 오늘 디깅뮤직은 땡땡의 날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날일까요? 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였고 보기는 1번 설날, 2번 월급날, 3번 부부의 날, 4번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요. 자, 정답은요. 3번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땡땡의 날 특집으로 부부 아티스트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무슨 날일까요? 하고 부부의 날이 보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맞추라고 사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깅 뮤직에 나오는 이 중간 퀴즈 있잖아요. 이건 진짜 거의 제발 맞추라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라고 드리는 퀴즈니까 많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21일 부부의 날 기념으로 부부 아티스트들의 음악 만나보고 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디깅뮤직 계속 이어가 볼 건데 다음으로 만나볼 부부 아티스트는 이효리 이상순 커플입니다. 두 사람은 정지영 씨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이효리 씨가 유기견을 도와주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정지영 씨한테 이상순 씨를 소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상순 씨가 보내준 가이드 음원을 듣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효리 씨가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상순 씨가 밝히기로는 당시에 일부러 더 힘줘서 더 멋있는 목소리로 녹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신경 써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일 얘기를 할 때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약간 막 이렇게 좀 어린 톤이 나오면 뭔가 그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좀 믿음이 좀 없어져요. 예, 좀 조금 가벼워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차분한 톤을 유지하려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성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너무 이렇게 좀 까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아, 왜 저래?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톤을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막 일부러 그랬어? 약간 이러면 너무 뭔가 막 뭐야? 막 이럴 것 같아서 자, 그럼 저희는 이효리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듣고 디깅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리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디그뮤직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면 사연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는 결혼하고 11년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제주도에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로망이 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되게 현실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효리 선배님이나 이상순 선배님의 약간 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효리 누나는 이미 다 벌어놓으셨고 이상순 형님은 사실 작곡가로서 필드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작업이 가능한 상태니까 사실 두 분에게는 최적의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업이 이렇게 서울에 좀 있어야 되는 업이다 보니까 진짜 뭐 다 포기하고 음악만 할 게 아니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든 해외든 아내랑 같이 가서 살아보고 싶은 곳 뭐 저는 뭐 캐나다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크게 재미없을 것 같긴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과연 지금 만약에 가서 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젊은 나이니까 좀 이렇게 즐겁게 뭔가 좀 막 사람들 불러서 막 놀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애들 다 키워놓고 잠깐 내가 지금 36인데 애를 아무리 빨리 낳는다 그래도 애 다 키워놓으면 60이 넘는 60, 70, 65 막 이럴 텐데 그때 가가지고 막 거기 옆집 사람들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그러느니 한국에서 요양하지 일본 가서 줄기세포하고 뭐 이게 낫지 내가 굳이 뭐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그런 뭐 러닝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네 이게 어릴 때 생각이랑 또 다르네요. 자 저희는요 이효리의 후디의 반바지 그리고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리의 후디의 반바지에 이어서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부부 아티스트는요, 하하씨와 별커플인데 두 사람은 처음엔 그냥 동료 선후배로 알고 지냈다가 하하씨의 꾸준한 대시 덕분에 사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별씨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 하하씨가 나 진짜 멋있어, 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날렸고 별씨도 그 모습이 재밌고 웃겨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회를 두 분이 같이 다녔는데 그 진짜 이렇게 동료였다가 근데 하하 형이 계속 누나가 너무 별 누나가 너무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 결혼을 한다면은 저 친구랑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막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가다가 그냥 전화해서 막 나랑 결혼하자 막 이러다가 아 왜 그러냐고 막 이러다가 뭐 계속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걸로 저는 듣기는 했거든요. 예. 어쨌든 예. 저도 약간 아 근데 저는 좀 젊을 때 어릴 때는 약간 이렇게 막 했었어요. 막 저도 막 야 너 진짜 후회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 먹으면서부터는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괜히 내가 헛소리 해가지고 이 기회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조심하게 되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저한테 막 아 뭐 그래도 딘딘 만나면 재밌겠다 막 되게 재밌게 해줄 것 같아 하는데 오히려 막 너무 막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장난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분위기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매번 너무 막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막 아 왜 이렇게 노잼이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그럼 저희는 하하의 너는 내 운명에 이어서 별의 I think I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의 너는 내 운명의 여섯 별의 I think I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부부 아티스트는 지난 5월 16일에 부부의 연을 맺은 작곡가 라도씨와 에이핑크 윤보미씨입니다. 두 사람은 작곡가와 가수로 처음 만났고 2016년도에 나온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라는 곡을 작업하면서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2017년도부터 사귀게 됐고 9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 날 에이핑크 멤버들이 축가도 부르고 축사도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오하영 씨는 이제 축가를 부르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오하영이 나는 언제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울지 않았을까. 예. 하영이는 진짜 어릴 때부터 막 나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맨날 이랬는데, 제가 너는 가망이 없어 제가 계속 이랬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좀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 저는 결혼식 가면 좀 많이 좀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막 그냥 이런 뭔가 그 되게 행복해하는 감정과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야, 저 뭐라 그러지? 저 그 버진 로드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이들에게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 지금 진짜 벅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예. 아, 축가 말고 축사나 사회 부탁도 많이 받냐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사회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축가는 음향이랑 그, 진짜 축가 음향 정말 좋기 어렵고, 분위기도 사실 막 축가가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적형처럼 막 다행이다 그냥 열창을 멋들어지게 해서 우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막 이렇게 좀 신나게 하는 분위기의 곡은 결혼식에서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반응이 막 공연장처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다 점잖아서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전 오히려 사회를 보는 게 좀 편하고, 축사는 제가 리피형 때 한번 했는데 아,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축사가 생각보다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막 그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진심을 담는 편이니까 그게 조금, 예,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예. 제가 결혼할 때 축가나 축사, 축사를 해야 되나? 안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뭐 이런,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축사할 사람들 생각해보면 다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수준 낮을 것 같아요. 그게 일기장 같을 것 같아요. 그냥 저랑 딘딘이는 참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말고 좀 그런 거 있잖아. 오랜 벗으로서 막 한 평생을 함께 뭐 이 친구의 뭐 밟아온 날들을 제가 이렇게 다 뭐 회고하는데요. 막 이런 단어들을 쓰는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강남의 클럽에 갔을 때입니다. 막 이럴 것 같아서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 저희는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이어서 윤보미의 Without You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이어서 윤보미의 Without You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커플도 포함해서 지금 계신 지금 듣고 계신 부부 청취자분들, 앞으로도 예쁜 결혼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3부 끝곡으로 이분들도 가요계 대표적인 사랑꾼들인데 조정치 피처링 정인의 사랑가 들려드리면서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그럼 엘리 굴딩의 알미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엘리 골딩의 알미 듣고 왔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의정부 부대찌개였습니다. 자, 골라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그 촬영 때문에 의정부 갔다가 그 이 너무 좀 뻔하잖아요. 의정부 가면은 부대찌개지. 뭐 이런 게 뻔하니까 하, 이러고 있다가 그 촬영한 곳 근처에서 뭘 먹 기로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식당이 좀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아 너무 불친절해서 아 여기서 먹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안 앉고 바로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부대찌개나 먹으러 가자 하고 좀 사이트 검색해보고 갔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 그래서 진짜 자존심 상했습니다. 진짜 우리 막내 작가 의정부, 아, 의정부구나. 아, 제가 갔던 곳이, 아, 부대찌개집이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꽤 유명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점심시간이 12시잖아요. 저희가 한 11시쯤에 갔어요. 11시 반인가? 근데 아주 나이스하게 딱 그, 저희 먹는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미안. 나 동두천이었구나. 미안하다. 동두천도 부대찌개 유명하대요. 동두천도. 예, 네, 아 미안하다. 예, 네, 동두천도 그 의정부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동두천도 부대찌개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상호인데 뭐 정이 있는, 예, 있을 유에 정이 많다 그런 부대찌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어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아 정이 많은 곳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2인분을 그냥 주시는데 저희가 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양 많아요 그냥 드세요 하셔서 먹었는데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예. 그 이후로 계속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대찌개를 먹는데 사실 육수가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싶었는데 그분들이 육수를 계속 다른 걸 뭐 이렇게 따라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국물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 와가지고도 좀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그 육수 맛이 안 나네 막 이랬었던. 예. 자 오늘 딩카이브는 죄송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아니라 동두천 부대찌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찌개 하니까 의정부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저는 다니엘의 음방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4839님이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것도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요. 연말에 남친 데리고 한국 한번 들어오겠다는데 너무 신기하고 또 떨립니다. 영어 회화 연습 좀 열심히 해놔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 친구분은 이제 영어 진짜 빨리 늘 겁니다. 예, 사실 연애만큼 빨리 영어가 늘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서. 예. 어쨌든 네, 저희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철호입니다.

0: 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너무 더운 거 아냐 하는 생각에 에어컨을 개시한 한 주였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해두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또 비가 내리고 나니까 으슬한 기운이 돕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요. 그래도 변덕스러운 날씨 중간에 그 묘한 순간들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의 첫 곡 로우 하이 로우의 손 듣고 오셨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다 싶었는데 또 막 비가 오니까 막 날씨가 뭔가 좀 추운 것 같다가 변덕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날씨라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벌써 5월인데 에어컨 틀어야 되나 하고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틀어보자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도 비가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건강을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비가 갑자기 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옷이나 우산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아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약간 신경 써서 좀 그런 불편함만 대처하면 그 의외의 날씨가 주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미양님께서 덕원님 반갑습니다. 두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영이님께서 덕원이 목소리 좋으세요. 매번 들려주시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야식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야식을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지만 참 맛있네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야식을 먹을 때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또 늦게까지 하는 가게들이 좀 많고, 저 진짜 예전에 한창 작업 많이 할 때는 이제 출근을 저녁에 해서 막 하다가 이제 새벽 한두 시쯤에 나와서 24시간 햄버거 하는 데 가서 햄버거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은 됐겠다 싶으면서도 그 시간대 먹는 그 햄버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아우, 쾌감이 있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이게 소화력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면 늦은 시간에 이 햄버거나 이 세트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그 따뜻한 음료랑 함께 먹는다? 이 저의 어떤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뭐 프렌치프라이 같은 것도 있고 막 기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따뜻한 걸로 씻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이를테면 그 뭐 감자튀김은 안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또 건강도 잘 신경 쓰면 되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모멘츠 유미의 파동, 16의 럭키 듣겠습니다.

집에도 책상이 있다. 커피 원두도 커피 머신도 있다. 하지만 막상 집중해서 일을 끝내야 할 때는 카페에 가게 된다. 집에서는 너무 편해서 그렇다든지 적당히 사적이면서 공적인 공간이라서 그렇다든지 하는 핑계는 사실 너무 많이 한 이야기니까 생략하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어떤 카페가 작업하기에 좋은가 하는 것이다. 우선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를 잘하는 쪽이 좋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온 커피를 조금 마시며 향을 느낄 때 좋은 자극이 된다. 작업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 같은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하면 라떼나 크림이 추가되는 시그니처 메뉴 맛집이라면 작업용 카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메뉴는 아무래도 빠르게 다 마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작업은 적어도 한두 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 중간에 잠시 들이키는 커피가 의식을 환기해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떨어지는 애매한 커피에 비해 좋은 커피는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내내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두 설명 카드와 복잡한 설명까지 곁들이는 스페셜티 전문 카페를 간다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다. 노트북을 펼치기에 조금 곤란한 내부 구조도 영향을 준다. 커피 맛에 더 집중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커피는 어디까지나 예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맛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와이파이나 콘센트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 집중력을 높일 때도 있다. 물론 이것은 글쓰기 마감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작업하기 좋은 카페의 핵심적인 요소를 꼽자면 역시 조금 불편한 카페여야 한다. 의자도 편하고 조명도 편하고 분위기도 안락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그 약간의 긴장감이 나를 타인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 카페 작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어떤 카페도 영원히 조금 불편한 카페로 남을 수는 없다. 커피도 분위기도 마음에 드는 카페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착 카페가 하나 늘어나면 다시 또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멋진 카페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5월 22일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조금 불편한 카페 편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은요. 눈뜨고 코베인의 어색한 관계. 약간 그 이 글을 쓰면서 좀 어색함에 대한 노래를 찾다 보니까 골랐는데 노래 들으니까 어색한 카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7397님 신청곡 주기윤의 노을입니다. 퇴근하고 2시간 걷기 후에 집에 왔네요. 다리가 터질 것 같아 마사지를 해주고요. 씻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잠들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월급날이라 좀 위로가 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야, 퇴근하고 2시간 바로 걸으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좀 하기 힘들죠. 이렇게 퇴근하면서 아예 그냥 한 번에 해버리자 라고 마음먹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운동 후에 마사지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의욕에 앞서서 열심히 하다가 그 마무리를 잘 안 해줘서 계속 막 부어있고 아프고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이런 피로도 좀 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영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딸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같이 받고 하루하루 즐거워요. 역시 엄마에겐 친구 같은 딸이 최고랍니다. 신청곡 까치산의 주제는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함께 보내시네요. 이제 다 큰 딸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엄마와 딸들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유대감, 좀 서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이 관계는 유독 좀 끈끈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의지하면서 또 서로 의지가 되는 좀 그런 사이인 것 같다고나 할까요? 약간 다른 관계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유독 좀 그 상호 보완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엄마와 딸에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늘지 않을까? 비슷하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7397님의 신청곡 주기훈의 노을, 류진영님의 신청곡 까치산의 주제는 사랑.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양혜인님, 신해철님의 그대에게 신청합니다. 심야 러닝하면서 들었더니 너무 좋고 명곡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DJ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힐링이 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러닝하면서 그대에게 들으면 뭔가 그 마음속에서 막 뻘어뭉친다 그러죠. 이게 약간 속옷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너무 표현이 센가? 아무튼 막 그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러닝 시작할 때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딱 들으면서 달리면 대략적인 그 시간 소요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내가 한 30분 뛰겠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노래도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노래는 일정한 그 속도? 케이던스?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템포에 따라서. 하지만 첫 곡이 그대에게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6769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며 좋은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 마비가 와서 운전하는데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달려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신청곡은 원 리퍼블릭의 노바디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지금 출발하시는군요. 네. 또 늦은 밤 오래 달리셔야 될 텐데 허리 아프시다니까 참 이거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계속 좀 운전을 하시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고질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야 되나? 괜히 저까지 좀 약간 걱정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 편안하게 일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각자 일을 오래 해보도록 하죠. 네. 노래 듣겠습니다. 양혜인님의 신청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6769님의 신청곡 원리퍼블릭의 노바디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최진숙님, 덕원님, 1년 반 동안 구토만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또 검사했는데 결국 결과는 못 찾았어요. 먹고 매일 여러 번 구토하는 것도 힘들고 마지막으로 큰 병원도 너댓 번 가긴 했는데 이젠 정말 지쳐갑니다. 수술을 두 번 했는데 그 후유증인 건지 이런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지금 1년 반 동안 증상이 있으셨군요. 아, 1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 안 좋아서 증상이 반복된다, 병원을 가봐도 못 찾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할지,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쵸? 근데 진짜 우리가 아프고 이럴 때 병원에서 아, 이런 증상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쾌하게 얘기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좀 아프더라도 아, 곧 낫겠지 생각할 텐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얼른 좀 그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증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런 거를 줄일 수는 없나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계속 좀 오래 아프다 보면 또 괜히 좀 마음도 좀 무겁고 우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못 찾고 있지만 또 계속 좀 진단해보고 병원 찾아보면 언젠가는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봐요. 네. 임봄님, 오늘 저녁에는 진짜 웃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알바를 마치고 새벽 알바를 하러 가던 버스 안에서 갑자기 배 신호가 온 거예요. 앞으로 15분은 더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싶어서 새 정거장 전인 마곡역에 내려서 냅다 역사 안에 화장실로 뛰어갔죠. 막차가올 시간이라 또 불이 나게 올라갔는데 세상에나, 화장실에 폰을 또 두고 온 거예요. 남은 시간은 6분. 전력질주로 또 역사 안에 뛰어들어가서 폰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도 딱 맞춰서 무사히 출근했답니다.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부르셨습니다. 야,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아, 정말 이걸 해결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슬기롭게 해결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야지. 그리고 빨리 나와서 막차를 타야지. 우리가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공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좀 긴장을 하면서 좀 급하게 어떻게든 해내될 때 인간은 200%의 집중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또 되게 너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거 뿌듯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네, 진짜 이제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또

이 어려움 겪은 것도 일종의 액땜이라 생각하시면 또 되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지 싶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지연님이 신청하신 버스티드의 이어 3000, 그리고 이가을님이 신청하신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올게요.

이웃의 바위가 되지 않은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파랑망토의 우린 참 어렵고 서툴렀기에, 그리고 키키의 404 뉴 에라 듣고 올게요. 이 두 곡을 듣고 와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에스페스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제 안윤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입장 불가의 가방이었고요. 네,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의 시간이죠. 인디신의 신곡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음반은요, 차유진의 정규앨범 헤비레인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티스트인데 역시 아무래도 좀 약간 랩 힙합 계열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약간 제가 잘 모르는 장르 혹은 이제 그 저의 어떤 게 전문성이 없는 장르는 그냥 들으면서 좋은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요로서 잘 기능하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편안함, 익숙함 혹은 이제 낯설지만 되게 흥미로운 음악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되게 그냥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옛날 가요 같은 느낌? 많이 옛날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재밌게 들었던 앨범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디라는 그 장르가 사실 되게 폭이 넓잖아요. 어떤 인디록이나 약간 인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묶이는 특유의 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진짜 직접 자기 음반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인디로서 또 기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게 예전에는 되게 메인스트림적인, 되게 가요적인 음악 시장적인 장르였는데 약간 또 인디 장르에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인디 음반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어떤 장르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이제 각자의 개별 뮤지션들이 직접 뭐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 씬이라고 하면 생기는 어떤, 물론 밴드 위주긴 하지만 서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뭐 이 팀은 어떤 걸 했고 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엮지 못하고 제가 좀 소개가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어떤 그 계보 혹은 뭐 이제 영향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노래 두 개 들을게요. 차유진의 미러 그리고 레비테이트 듣겠습니다.

0: 남자가 아니야.
1: 차유진의 미러 그리고 레비테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음반은요, 알트의 위켄드 슈가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규 앨범이고요. 또 이어지는 랩 힙합 앨범입니다. 그 랩 힙합 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해외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개보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쓸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예가 없는 편이라 그냥 들으면서 좀 판단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운드나 이런 질감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어떤 곡으로서의 어떤 그냥 느낌, 장르를 떠나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힙합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그 랩 중에서 좀 그 표현이 센 것들도 되게 있고, 또 누구든지 약간 싸우는 듯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의 취향은 좀 그 내면적인 거, 좀 자전적인 거,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알트 앨범이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관조, 생각 이런 것들을 랩에 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약간 클리셰긴 한데, 힙합 하시는 분들 가족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한 트랙에서는 엄청 이제 막 되게 센 표현들을 막 엄청 쓰다가, 또 한편에서는 또 가족 사랑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많이 쓰이는 요소들인데, 가끔씩은 그런 게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갭이 크면 좀 아쉽게 느끼기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앨범에서 크게 느껴지는 두 개의 정서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뭐 가족과 그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음악을 또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 생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밸런스가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알트의 어머닌 꽃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시오의 머뭄이라는 이름의 정규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시오 밴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랄까 앨범 되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되게 정석적인 스타일의 밴드라 그럴까? 그런 탄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어떤 트랙을 들어도 약간 좀 그 빈틈 약간 없는 아쉬움 없는 좋게 생각하면 이제 또 되게 완성도 높다 이런 거고 뭐 약간 그 인디에 기대하는 약간의 허술함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보다는 완성도로 승부하는 팀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린 마음 나를 찾아봐 시오의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오의 어린 마음, 나를 찾아봐 듣고 왔고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이해솔의 일기장이라는 EP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약간 좀 쓸쓸한 감성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 딱 듣는 순간 바로 뭔가 그 앨범 자켓에 있는 가로등 켜진 쓸쓸한 골목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약간 그 소재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일상의 것들을 되게 많이 가져와서 많은 분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소매 그리고 상민이 이해솔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솔의 소매 그리고 상민이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빈 카와이의 더 카와이 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컴필레이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쇼핑몰 같은 우리 옛날에 그 앨범 같은 거 정규앨범 나오면은 그 백화점식 구성이라는 얘기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좀 막 그 한 아티스트가 앨범을 해가지고 뭐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막 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걸 이제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백화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런 컴필레이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약간 전자음악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노래들이 가사 없이 전자음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 약간 그런 어떤 노래, 약간 가요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좀, 좀 새로운 음악적인 요소들, 파편들을 찾는 분들께 또 재밌는 앨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컴필레이션 앨범입니다. 네.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샤이 일렉트로닉스의 골드베르그 베리에이션즈 BWV 988 아리아. 아, 이 노래는 약간 그 샘플링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도일 도시의 미 앤 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샤이 일렉트로닉스의 골드브라그 베리에이션즈 BWV 988 아리아 그리고 도일도시의 미앤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싱어송라이터 산하의 EP 앨범 주 산하고속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봤는데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떠나는 여행길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있는 자신의 인생 여행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출발하고 예상 시간 70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에 인생을 비유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재밌는 이런 발상 때문에 괜히 또 찾아서 또 들어보게 됐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산하의 주 산하고속 그리고 사랑에 빠지지 않기로 했어 두 곡을 듣겠습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홈메이드 레코딩의 반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프로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사랑이라는 거 참 쉽지 않더군.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 헤어지자는 말 참 생각처럼 나오질 않더군. 막상 너의 얼굴을 보니 그냥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어 미리 적어놓은 종이를 보며 계속 읽어내려가고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지. 그래서 넌 내 맘 모르지. 아직도 너는 내 마음이 먼저 변한 줄 알더군.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네가 먼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 참 어쩜 그렇게 너 같은 생각이니, 어쩜 그렇게 끝까지 그러니.

0: 안 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네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 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없었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귀는 순간 내내 불안했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 조금은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어쩜 답답하고 해보지 못한 것도 많아. 행여 그게 이유가 돼서 떠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줬고 너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 너만의 세계는 점점 커져갔어. 어느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너는 나에게 두 번의 전화를 걸어서는 어떻게 지내냐며 왜 전화를 안 하냐며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게 말을 했지. 난 적어도 미안하단 말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라도 내거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역시 너는 그대로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화를 끊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TMI. 걸을 때 보폭을 10cm만 넓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입니다. 친구들은 평소에 걸을 때 다리 보폭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이 넓은지 좀 좁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걸을 때 보폭을 평상시보다 10cm만 넓히면 몸에 좋은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단지 보폭을 평소보다 10cm만 넓혔을 뿐인데 걸을 때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바른 자세가 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이렇게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지면을 닿는 힘의 반작용, 지면 반력이 커져서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골반과 척수까지 바르게 세워서 요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엉덩이 근육까지 발달을 해서 다리를 잘 지탱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

풀어준대요. 걸을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발보폭만 조금만 더 넓히면 되니까 다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10cm보다 더 과하게, 너무 과하게 넓히면 오히려 몸에 부상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넓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 이런 것도 딱 한 끗 차인데 내 삶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보폭 10cm도 그렇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것보다 기지개를 쭉 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어주는 한 끗 차이겠죠? 펀펀을 듣는 것만으로도 더 즐거울 금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038님, 뭔가 모델 워킹처럼 걸으면 되려나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오늘 출근하는 길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걸어볼게요. 힘차게 걸으면 지치는 출근길도 조금은 기분 좋게 바뀌지 않을까요? 찡디도 오늘 퇴근할 때 파워워킹으로 가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나가는 순간부터 보폭 한번 넓혀보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김태리 씨인가 누가 보폭이 되게 크게 이렇게 걷는 게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참 당당해 보이고 사람이 에너지도 느껴지잖아요. 주변에도 좋은 기운까지 줄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해봤고요. 7362님,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 알람은 울리는데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10분을 찾아도 없길래 당황을 했는데 알고 보니 벽이랑 침대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휴대폰 찾아 대소동.

행동을 벌였습니다. 저도 항상 저는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자기 전에 그래도 휴대폰을 좀 보다가 자잖아요. 침대 옆 콘센트에 항상 충전기가 마련이 돼 있고 이제 잘 때는 핸드폰을 딱 끄고 침대와 그 사이에 딱 껴놓거든요. 아, 저랑 똑같은 분이셨네요. 7362님도. 그래도 잠 다 깨셨죠? 네. 파리사모님. 안녕하세요, 징디. 아침 일찍 운전하려고 집을 나섭니다. 사실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네요. 그래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건 좋아요. 주파수 107.7로 잘 맞춰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도 곁들여야죠. 우리 107.7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 참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하네요. 4010님의 신청곡 태연의 사계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2일 찾아주신 분은 0314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0: 출근길마다 짧지만 5시 20분부터 30분 정도 잘 듣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센터를 가면서 6시 이후로는 펌펀을 처음 들었는데 6시 전과는 텐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잉대카솔 사연 읽을 때마다 목소리 연기할 때 보통이 아니다, 이건 정상 범주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따끔 이행시에서 따디깝 끔 끔깝 소개하는 거 듣고 혼자 차에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징디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민원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은데 항상 징디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전국의 환경 미화원님들 항상 안전 잘 챙겨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신청합니다.
1: 제제 승원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0314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펌펀투데이에 환경미화원 친구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문자들도 종종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여시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환경미화원분들을 꼭 뵈요. 꼭 뵈는 구간이 있는데 그럴 때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하니까 친구분들이 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은 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더 뭔가 그 옆을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서 더 속도를 줄여서 좀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일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응원하겠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 목동 인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도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바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창희님, 오늘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서 러닝 가볍게 하고 따뜻한 물에 씻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라디오 들으니 이 감성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는 자주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들어야겠어요. 그쵸. 그 감성에 내 사연이 소개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감성까지 더하면은 이거 살아있죠. 우리 창인이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꼭 함께해주세요. 3539님, 찡디 반가워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와이프를 대신해서 제가 점심 도시락을 싸줬는데요. 덜렁거리는 아내가 도시락을 놔두고 출근을 했네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긴 한데 제가 가져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내가 쉬는 날이면은 뭐 너무 멀다, 너무 장거리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은 또 갈만한 거리면은 도시락 가서 챙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싸준 감동에 가지고 와준 감동까지 더해서 너무 고마워할 거고 3539님도 너무 뿌듯할 거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6090님이 신청한 추영우의 시간이 멈췄으면,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우의 시간이 멈췄으면,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2121님. 이쁘게 핀 장미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다치고 아파도 예쁜 꽃을 바라보면 향기에 취해 고통을 잊기도 하네요. 오늘도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하라고 힘을 보내주세요. 아, 장미꽃 관리하신다고요? 참 아직도 이 꽃을 보면은, 저는 항상 사는 입장이었으니까 가시에 이렇게 찔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찔리기 위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꽃집을 하시는 분이면 그거를 다 찔려가면서 자르시는 거잖아요. 참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혼자서 못 살아가는구나, 2121님의 사연 보고 느끼기도 하고요. 네, 우리 모두 모두 파이팅이에요. 8489님. 찡디,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과 새벽 출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품하며 열심히 운전하는 우리 남편, 항상 어설픈 저를 감싸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 신청합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랜데. 근데요, 남편분도 누군가를 챙겨주면서 얻는 그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챙겨준다라고 인식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은 인연을 만난 거고요. 참 신청곡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8489님이 신청한 이선희의 인연, 헤이즈의 해픈 우연 두곡 들어볼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저 이번에 안 타요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색 광역버스는 탑승 위치가 인도에 표시되어 있어 그 앞에 줄을 서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류장 아무 곳에서 기다리다가 타면 되는데요. 저는 마을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정류장을 보니 8명 정도가 광역버스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버스 도착 시간 보려고 줄을 지나 앞으로 갔는데요. 그때 갑자기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저기요 뒤로 가서 줄 서세요. 새치기 하면 안 되죠. 갑자기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 그 버스 안 타는데요. 저 마을버스 탈 거예요. 이 버스 안 타요. 버스 도착 시간 보려고요. 나름 당당하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좀 속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셨어요. 참나. 속상했던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저 이번에 안 타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런 상황 너무 야속하지 않나요?

나요? 아니 뭐 그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소리를 치면은 호통을 치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일곱 명도 저 사람 새치기 하는 건가? 라고 보고 화가 나서 얼굴 안 보고 핸드폰 볼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당당하게 얘기 잘하셨어요. 그래도 뭔가 찜찜함과 억울함이 이렇게 남는 순간들 많죠? 그럴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패닉의 정류장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봐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 분들에게 펌펀투데이가 힘을 마구마구 전해드릴게요. 아침에 듣고 싶은 나만의 신청곡과 저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펌펀투데이 홈페이지로도 사연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와주세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님, 원래는 늦잠쟁인데 요 며칠 스트레스가 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4시 50분에 눈이 떠져서 누워있다가 고릴라를 켰네요. 일어난 김에 인바디도 재보려고 헬스장 내려갑니다. 아침 공복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해서요. 새벽 일찍부터 라디오 방송이 있으니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쵸.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재는 그 인바디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좋게 하려면은 물을 좀 드시고 하잖아요. 그럼 근육량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헬스장 간 김에 이것만 재고 오시지 말고 좀 가볍게 몸 좀 풀고 운동 가볍게 우리 펀펀투데이 함께 하고 올라오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고해봅니다. 허규영님, 정말 오랜만에 해외여행으로 공항 가고 있어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네요. 공항까지 가는 시간 지루하지 않게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쿨의 원 썸머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그래도 참 여행으로 일찍 일어나서 공항 가는 길은 뭔가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지만은 뭔가 일로 인한 그 피로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시는데 교영님 출발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공항 가서도 또 뭐 수속 밟고 체크인하고 할 일이 많아요. 눈 딱 감고 편안하게 우리 펀펀투데이 들으면서 공항으로 안전하게 가보시죠. 저희가 편안하게 모셔보겠습니다. 허규영님이 신청한 쿨의 원 썸머 드라이브, 이어서 전성희님이 신청한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금요일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원어스 건이와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이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좋고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치기 전에 우리 박재현님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랜만에 새벽 출장으로 KTX 열차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라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신청합니다. 이렇게 저도 출장 갈 때 KTX 타는데 그때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싹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화롭기도 하고 그 감성도 있고 뭔가 아날로그의 느낌도 있고요. 편안한 출장길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박재현님이 신청한 도경수의 팝콘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안녕하세요.
1: 오늘의 기상성 솔리드의 천생연분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얼른 일어나서 출근합시다. 출석체크 만나볼게요. 9265님, 찡디 출첵. 오늘 간신히 눈 떴어요.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 찾아오네요. 야, 그리고 이 주말에 이어서 이 대체 공휴일까지 3일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오늘만 파이팅해서 잘 넘기면 토, 일, 월 3일을 쉴 수 있다라는 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원어스 건이와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다은행.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6: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7: 이미 다쳐버린 너의 마음.
8: 그때 왜 그런 거니?
7: 나만 몰랐던 이야기.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고 청초하고 아름다운 남자. 원어스 건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7: 뭐가 그렇게 또 창피한 거예요? 왜 또 시작과 동시에 또 빨개졌어요?
9: 아, 그 뭐 청초하다 이런 말은 그래도 살면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름다운 남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아. 아, 진짜 폰투에서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수식어, 여러 가지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아봐서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7: 아름다운 남자 원어스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 아, 감사합니다. 네.
7: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자컨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9: 아 그러네요. 사실 자컨이라는 거를 아이돌 팬분들이나 또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자체 콘텐츠를 할 일도 없고
9: 이런 줄임말을 접해볼 기회가 사실 없죠.
7: 맞아요. 근데 원어스에도 자체 컨텐츠 자컨이 또 탄생을 했더라고요.
9: 아유, 감사합니다.
7: 컨텐츠 이름이 원간의 유생의 품격이라는 네. 컨텐츠인데
9: 아 맞아요.
7: 이거는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어떤 컨텐츠인지 건희 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9: 아, 이 컨텐츠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되게 거대하게 시작한 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또 새 출발을 하면서 아, 또 팬분들이 저희를 이제 만나지 못할 때도 콘텐츠로 좀 많이 저희의 모습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7: 보고
9: 많이
7: 하죠.
9: 보고 싶어 해주시니까 네네. 콘텐츠 많이 찍자가 목표여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찍고 있고 이제 저희 원어스가 멤버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많이 티격태격 장난도 많이 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잖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 콘텐츠인데 그러지 못했죠.
7: 약간 점잖게 티격태격하는
9: 아, 네. 원래는 모든 그 막 인의예지처럼
7: 예.
9: 네, 형님께 예의도 차리고
7: 야, 진짜 그 시대 유생의 느낌으로
9: 네, 그래야 되는데
7: 안 나오던데
9: 한 1시간 만에 그 룰을 까먹었던 네. 것 같아요.
7: 소리를 지르는 유생이 어딨어요.
9: 네. 참 그렇더라고요. 네.
7: 제작진한테도 소리 지르더라고요 건희 씨가.
9: 네, 사실 말도 안 되는데 많이 봐주신 거죠.
7: 아니 간신 목소리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10: 나도 모른다.
7: 아니, 죄송한데 왜 유생의 품격이 이름이 네? 잘못 지은 것 같아.
9: 아, 이게 유생의 그 도리로서 해야 되는 네. 그 뭐야 해야 되는 그 마인드셋을 하기 전에 간신자가 나왔던 거고
7: 그 모먼트가 아, 나온 거구나.
9: 꼭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걸 읽을 때는 꼭 왠지 모르게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7: 네. 혹시 그럼 나중에 우리 펀펀도 네. 펀펀을 하는 건희씨의 일상 펀펀 브이로그
9: 아 너무 좋죠.
7: 오?
9: 사실 언제든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7: 네.
9: 이 꼭두 새벽에 제가 카메라까지 챙길 여유가 없네요. 에이,
7: 카메라는 형이 들고 올게요.
9: 아, 근데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여서 꼭 추진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유진 작가가 카메라를 샀어요.
0: 아 정말요?
1: 아직 어떤... 뜯지도 않은 게 한 넉 달은 됐어요.
2: 아 뭔지 알아요. 그 세로로 긴 이 카메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자동으로
2: 아.
1: 머리도 돌아가고
2: 아, 뭔지 알아요,
1: 사람 따라다니고
2: 뭔지 알아요.
1: 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알게.
0: 저희 회사에도 카메라 많아서
1: 아 그래요?
0: 맞대결 한번 하시죠.
2: 네 자, 좋습니다.
1: 우리 아름다운 남자 건희씨의 겸 문자들 만나볼게요.
0: 네 2093님 건희씨 저는 요즘 제가 맡은 일에 슬럼프를 느끼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재미있지도 않고 자꾸만 그만두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막상 쉬게 되면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럴 때 사실 모두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너무 현명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을 응원해드리고 싶다가도 저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1: 네.
0: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조언해주세요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고 이 일에 좀 생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일을 하거나 이걸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두근거림과 이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이거를 좀 그리워할 그 후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 일에 생기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아 어쨌든 두근거렸던 초심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우선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0: 맞아요.
1: 들어요. 박유주님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이동하는 내내 홀수라서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애매하게 한 명이 떨어진다든가 버스를 타고 한 명은 혼자 타야 하는데 셋이 여행하면서 이런 일들로 기분 상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너스 멤버들은 다섯 명으로 활동하면서 홀수라서 불편했던 일이 있었나요? 아하. 홀수여도 아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아, 저는 오히려 저희 멤버들 다섯 명이지만 홀수라서 불편했던 건 오히려 그 짝지어서 하는데 누군가가 한 번 더 해야 될 때
1: 아, 한 번 더 해야 될 때?
0: 굳이 횟수가 늘어나는 게 그냥 좀 아. 그런 거지 저희 멤버들은 저 빼고 네 명 다 I고 네 명 다 T예요.
1: 오히려 혼자여서 편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혼자여서 편하고 막 서로 막 서운할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누군가가 혼자가 되는 거에 이미 사실 저희는 데뷔만 해서 활동만 7년 이상을 했고
1: 아이고.
0: 연습생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를 가족처럼 지내서 혼자여서 아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되게 사치스럽다 라고 느껴질 지경이고 아 근데 또 이게 다른 게 다섯 명이랑 세 명은 또 달라요.
1: 그렇지.
0: 이게 둘 셋이 될 수 있고 둘 하나가 될 땐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1: 그럼 원었을 때 둘둘 하나였던 적은 없어요?
0: 둘둘 하나일 때 되게 많죠.
1: 근데도 서운함 같은 건 전혀 없었다.
0: 그럼요. 제가 하나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박유주님은 지금이 좋을 때다.
0: 아 근데 또 여행 가면 또 혼자일 때 좀 괜히 서운하고 괜히 서러울 때가 있긴 한데
1: 맞아요.
0: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서운할까 봐. 아 이 친구 아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마음 자체가 아 이 친구들끼리 서로를 좀 배려하고 걱정하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또 다른 시선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대처를 하고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여서
0: 아, 그럼요.
1: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1: 자 이제 나만 몰랐던 이야기 시작을 해봐야겠죠?
0: 네 상대방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 답답함 저희가 대신 풀어드릴게요. 저와 찡디가 사연 읽으면서 그 사람 왜 그랬는지 추측해보겠습니다.
1: 사연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세요 님이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건강에 집착하는 과장님이 계세요. 출근해서 영양제부터 챙겨 먹고 하루에도 다섯 번 이상 사무실을 환기시키고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햇빛을 받아야 한다면서 산책을 나가시는데요. 며칠 전에 있던 일이에요.
3: 이사원, 찡사원,
0: 이리 좀 와봐봐. 내가 뭘 사왔는지 알아?
1: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저랑 동료를 부르시길래 갔거든요.
0: 이게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는 지압 슬리퍼야. 내가 자기들 것도 사왔으니까 사무실에서 신고 다녀.
1: 갑자기 돌이 콕콕 박힌 지압 슬리퍼를 5개 정도 사오셔서는 저랑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사무실에서 신는지 안 신는지 자꾸 감시합니다.
0: 이사원, 내가 지압 슬리퍼 신으라고 했지. 건강 안 챙길 거야. 얼른 신어.
1: 저는 지압 슬리퍼를 신으면 못 걸을 정도로 아파서 사무실 자리에 몰래 숨겨뒀는데요. 과장님은 자꾸만 확인하면서 지압 슬리퍼를 안 신으면 먼 자리에서도 경고를 주십니다.
0: 자, 우리 다 같이 지압 슬리퍼 신고 산책 갔다 오자. 다들 얼른 나와.
1: 업무가 딱 잘 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부르시는 건 기본입니다. 본인 건강만 챙기면 됐지 자꾸만 회사 후배들 건강까지 챙기시려는 과장님, 이건 좀 강요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혼자세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건강 챙기는 일에 민감한 과장님이었고

0: 직장 후배들에게 지압 슬리퍼 이렇게 사주면서 같이 건강해지자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 이분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1: 하, 참 근데 오랜만에 그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 찾아온 네. 좀 귀인이신 것 같긴 해요.
0: 귀인이다?
1: 네. 오. 너무 밉지 않은 왜 저래 하는 사람.
0: 그래 맞아요.
1: 아니 얼마나 고마워요.
0: 어쨌든 슬리퍼를 사와서 나눠주면서
1: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0: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1: 건강 챙겨 그렇죠. 비타민 챙겨 먹고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사서 나눠주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고 산책 같이 나가자고 해주고 이게 참 제가 서른을 앞두니까 이렇게 건강 챙겨주는 사람이 되게 고맙고
0: 맞아요.
1: 이런 게 되게 잘 보여요. 막 영양제 하나가 예전에는 아, 뭘 또 먹어 막 날짜 지나고 막 아 지났다 버려야지 아 싶은데 어 이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0: 맞아.
1: 요즘은 그게 눈에 너무 들어와요.
0: 그러니까 이게 막 20대 때 젊었을 때는 아 그게 무슨 소용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때부터 챙겼더라면
1: 아, 그니까.
0: 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저도 하거든요.
1: 너무너무 하고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몸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라는 생각을 아, 해요. 막
0: 그래.
1: 어, 괜히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어, 찌뿌둥하고 막 어, 몸도 막 저리고 막 이래요.
0: 건희 씨는 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진 않죠, 아직?
1: 어지러워.
0: 어머 세상에. 나 나만 요즘 그런 줄 아직은 못 느끼죠. 누나도 양, 아직 못 느끼죠.
1: 저 양치를 어. 먼저 하다가 네. 일단 소파에 앉아요.
0: 그래. 나 갑자기 일어나면 뭘 짚어야 돼.
1: 네.
0: 급하게 일어나면.
1: 예전 아, 아,
0: 너무 슬펐어.
1: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런지
0: 네.
1: 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동료들을 끔찍히 생각해서 건강을 챙겨준다고 하는 과장님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멋져 보여요. 아, 얼마나 사랑이 넘치셔요.
0: 맞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 과장님은 이 지압과 지압 슬리퍼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전파 전도하는 거거든요.
1: 그럼요.
0: 그렇게까지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아 그럼 이번에 어떻게 처음으로 사연자분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1: 아 그렇지만
0: 그렇지만
1: 또 저는 F잖아요. 어, 건강을 그렇죠. 해드리려면
0: 그렇지.
1: 또 포인트가 있긴 해요.
0: 어 뭔가요?
1: 강요.
0: 아
1: 슬리퍼를
0: 그치.
1: 신으라고 강요.
0: 어가
1: 포인트고.
0: 그러니까 선물 줬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1: 그럼요.
0: 감시를 하니까.
1: 그럼요.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그 딱. 그 타이밍에
0: 네.
1: 아 나 이거 너무너무 지금 스피드가 잘 나는데 산책 가자고 그 타이밍을 그 흐름을 끊는 게 아 또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또 사원 입장에서는
0: 그쵸.
1: 맥커터 할 수 있다. 아 나 지금 이거 하고 하면 딱 7시 맞춰서 6시 맞춰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갔다 하면 아 다시 집중해야 되는 그 타이밍.
0: 그렇지. 혹시라도 내 퇴근이 늦어져 봐요.
1: 그럼요.
0: 그러면은 지압이고 뭐고 스트레스 훨씬 받거든요.
1: 아 나는 지금 건강한데.
0: 그렇지.
1: 에이, 그럴 수 있죠.
0: 아, 그럼 건희 씨는 요즘 내가 건강 챙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하고 있어요?
1: 저요. 저는 네. 요즘 식단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0: 오.
1: 그리고 운동도 조금 틈틈이 하려고
0: 오.
1: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0: 요즘 건강 식단 어떤 거 챙겨 먹고 있어요?
1: 저요. 일단 그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0: 이야, 이도씨가 박수치겠네.
1: 그리고 그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천연 위곱이라고.
0: 천연 위곱땡.
1: 예. 네.
0: 그 아, 계란이랑 올리브유 해갖고.
1: 예. 네, 그 천연 위곱땡이라고. 그 계란에 올리브유 해가지고 오. 먹으면 그 효과가 난다.
0: 오.
1: 속이 든든하고 군것질을 안 할 수 있다 해서
0: 네.
1: 했는데.
0: 했는데?
1: 그냥 계란이랑 올리브유도 먹은 사람이 되긴 했어요.
0: 그게 요즘 또 약간 뒤틀려갖고 막
1: 아 맞아요.
0: 자신만 이거 만든다고 막 크림치즈를 올리고 막 이런 분들이
1: 아,
0: 있더라고요.
1: 저도 치즈 곁들여 먹고
0: 뭐 올렸구나. 아.
1: 네, 튀겨 먹고 막 난리도 아니긴 한데
0: 그래도 달걀 먹었으면 잘한 거다.
1: 그럼요. 네.
0: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건강 강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저는 근데 건강 강요는 좀 돼도 될 것 같아요.
0: 아, 저 이건...
1: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 부모님도 막 어디서 삼 구해 오셔가지고 막
0: 어.
1: 산삼 먹어라 인삼 먹어라 막 스무디로 갈아주시고 막 왜 맛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막
0: 맞아.
1: 막 야채 갈아서 녹즙 막
0: 어.
1: 막 지금은

0: 없어서 못 먹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누가 챙겨줄 때 감사하게 받아라.
2: 아이, 그럼요. 네.
1: 득돼서 나쁠 건 없잖아요.
0: 아유, 전혀요.
1: 근데 대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 마음까지만 딱 깔끔하게 끝내야지 감시 왜 안 해까지 가면은 그 마음까지 그 본질은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
2: 아유, 그쵸.
1: 요건 우리 과장님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우리 혼자 하세요님의 사연은 정리하고 저랑 건이는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4: 아, 카페 24.
3: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5: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실연을 당한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만신창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또는 일이 아주 엉망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만신창이를 망신창이로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따위를 손상함을 뜻하는 망신이라는 단어와 혼동하여 잘못 연상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만신창이는 한자어 찰만, 몸신, 부스럼창, 상처이가 결합된 단어로 망신창이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상처투성이나 엉망진창인 상태를 뜻하는 단어는 망신창이가 아닌 만신창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3부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잘 돌아오셨어요.
0: 내 목 건강을 왜 안 챙겨줘요? 내 목 건강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다시 한번 갈게요. 이인권의 펌펌 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원어스 건희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복학생 빌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저는 요즘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2학년인 저 그리고 새내기 신입생 두 명에 복학생 형 한 명까지 총 4명이서 조별 과제를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저 혼자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0: 얘들아 안녕.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건희는 평소에 말을 잘하던데 2학년이니까 발표 맡아보는 거 어때? 승혜는 그림 잘 그리더라. PPT 만들어 볼래? 그리고 경민이는 필기 잘하던데 잘해줘서 잘할 것 같아.
2: 첫 만남 때부터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칭찬해주면서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맡아봐라 하면서 일을 분담해주길래 아 역시 복학생은 능숙하고 업무도 빠르게 착착 잘해내는구나 감탄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형은 어떤 거 맡으실래요?
0: 나는 서포트 역할 해줄게. 하다가 어렵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바로바로 도와줄게.
2: 딱 정해진 거 없이 서포트만 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네, 그 형은 제대로 하는 거 없이 회의만 살짝 참석하고는 팀원들이 연락하면 톡을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내기 둘과 2학년인 제가 조별과제 업무를 거의 다 했는데요. 막상 발표 날이 되니까 교수님 앞에서는
0: 교수님! 저희는 환상의 팀워크였습니다. 제가 팀원들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팀.
2: 아주 능청스럽게 본인도 조별과제에 열심히 참여한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별과제 하느라 다른 과목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이 진두지휘에서 함께 참여하는 척했던 복학생 형. 진짜 본인은 쏙 빠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공적인 팀플 점수를 위해서 각자의 강점들을 살려 분배해주려는 노력을 했던 걸까요?

0: 우주소녀의 복학 우주소녀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1: 복학생.
0: 아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아, 네. 복학생이.
2: 아 근데 진짜 그 촤하하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신 네. 것 같아요.
0: 아 꼴보기 싫었어요. 우선 네. 사연 남겨주신 복학생 빌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야 조별 과제 일은 후배들 다 시키고 교수님 앞에서는 다 같이 한 것처럼 본인이 리더였던 것처럼 네. 떵떵거리는 이 복학생형인데. 이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2: 아 근데 참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 본인이 한 척 무임승차 이런 게 정말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도 아이, 그렇고
0: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복학생형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복학을 하면은 본인은 어른이고 후배들은 애인 것 같다. 잘 모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기들이 짧게 다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2: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 이미지에 복학생이라고 하면 네. 이제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깻잎머리하고 나타나가지고 촤하하 네. 막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학 복학생 아무리 많아도 저보다 어릴 것 같은 거예요.
0: 무조건 어리죠. 지금 우리 아, 그래서, 대학원생으로 가야 돼요. 네.
2: 아, 생각해보니까 막 그들끼리 그게 너무 귀엽고.
0: 그렇죠.
2: 아, 근데 이건 안 되죠.
0: 아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복학을 했고 후배들이면은 본인이 뭐 바쁠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한 회의할 때 커피, 다과, 디저트 케이크 이런 거라도. 이게 서포트지. 아. 뭔 서포트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지갑이라도 열어야 됐다.
2: 아, 입은 그랬으면 좀 닫고. 또 달랐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좀 달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그럼요. 모든 인력에 대한 매니지먼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0: 맞아요.
2: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네요.
0: 그러면은 만약에 건희 씨가 이 팀원이었어요?
2: 네.
0: 이 복학생 형 PPT 이름 넣어줘요? 아니면 빼요?
2: 아 저는 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근데 마음이 잘 약해지는 편이라.
0: 네.
2: 저는 보통 이제 넣어주긴 할 것 같은데.
0: 네.
2: 대신 이제 좀 공적인 자리에서 넣어주되 뒤에서 확실히 좀 찝고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형 이번엔 넣어드리는데 다른 데 가서는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면 이제 2학년이로서 아, 또 새내기들한테 이건 좀 아니신 것 같다.
0: 그렇죠 아니죠.
2: 이거 빼려다 넣었다 잘하셔라 라는 말씀은 또 드리지 않을까.
0: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공적으로 PPT에서 빼고 뒤로 아. 가서 어, 미안하다 아. 교수님이 물어보셔서 어쩔 수가 없었다 확인을 하시더라 뒤에 말은 거짓말이죠. 그래도 공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저는 생색을 냈을 것 같아요.
2: 아.
0: 이 사람은 한 게 없다라고.
2: 그쵸.
0: 내가 못된 형이네.
2: 아니에요. 확실한 거죠.
0: 네. 아, 그러면은 이 복학생이 마지막 이 한마디 한 걸 보면은 칭찬을 하면서 일을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2: 네.
0: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건희 씨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면서도 일은 일대로 확실하게 분배를 하는 방법.
2: 저는 칭찬에 제일 좋은 건 맞칭찬이라고 생각을

0: 거거든요. 아, 권희는 막 말을 잘해서 발표를 잘할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 근데 형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 발표는 형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지.
2: 오, 이런 식이죠.
1: 오, 이거 괜찮네. 이 얘기도 근데 야.

0: 이연의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1: 네, 한은민님. 제 친구는 평소에 바쁜 척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도 되는 날짜를 보내주면 그 중에 골라서 약속을 잡아두는데요. 이렇게 잡은 후에 꼭 본인이 다른 누구랑 약속이 취소되면 저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냐고 하는데요. 본인 일정 바쁜 건 중요하면서 제 일정은 생각도 안 해주는 이 친구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시선이 달라요.
0: 왜요?
1: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본인 약속이 중요한 것도 물론 친구분이 맞으실 거고 이제 누군가의 연락을 좀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건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일정 잡는 거를 오히려 그만큼 이 일정 중에서도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좀 시간이 났을 때도 돼? 하고 물어보는 거지. 이제 안 돼 했으면 아니 내가 앞으로 갈게까지 안 했으면 그건 그냥 본인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딱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서
0: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될 때 그냥 나 불러서 시간 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분은 계획이 다 있고 바쁘니까 이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둔 거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한은미님도 내가 보고 싶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2: 그렇게도 보이죠.

0: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1: 좀 다르게도 볼까 봐요. 어, 다르게 보면. 네. 아니 맨날 자기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
0: 그래 난 그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0: 아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친구분은 한은미 씨를 보고 싶어한다.
1: 그럼요.
0: 만나고 싶어한다. 요거는 변치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좋네요. 0110님 우리 엄마는 제 물건을 탐내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 가방을 사면 오 그거 예쁘다 엄마가 매면 어때 잘 어울려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예쁜 원피스를 사서 걸어두면 어머 이거 이쁘네 엄마가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자꾸만 제 걸 착용해보려고 하십니다. 엄마는 따로 쇼핑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제가 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1: 아 근데 이건 너무 어머님
0: 귀여우셔. 네. 맞아요.
1: 아 이러면 또 다 사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집에 딸이 없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아, 요즘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1: 아 그럼요
0: 본인이 잘 모르는데 사서 하면은
1: 이게 아 그쵸
0: 막상 봤을 때 좀 어색할 수 있고 이러니까 경험은 해보고 싶고 본인이 봤을 때 딸이 봤을 때 어? 엄마 괜찮아 잘 어울려 라는 말도 좀 듣고 아, 싶은 마음 아닌가?
1: 저도 들으면서 엉엉 운 노래 중에 네. 그 막 엄마도 소녀였을 때가 있고 어.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엉엉 운 적 있거든요. 어. 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똑같이 사람이고 그래. 엄마도 여자고
0: 그래.
1: 엄마도
0: 맞아요.
1: 소녀였을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유 괜찮아 하시면서 선물 되게 좋아하세요.
0: 그래요.
1: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0: 그래 0110님 우리 어머니 것 좀 사주세요. 네. 선물 좀 해주세요. 본인 것만 사지 말고 어머니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1: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또 딸이 있으니까 이런 게 또 가능한 거겠죠. 네. 자 저랑 건이는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하면
1: 하하잉.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건희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4: 아우 아닙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 네.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4: 네.
3: 오늘 끝곡으로 윤미래 삶의 향기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4: 어메이징.
3: I love you.
4: 소마찌.
3: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마침 그게 필요했던 물건이라 냉큼 짚고 나면 너무 잘 산 것 같아서 기부도 두 배로 업 되지만요. 반대로 별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사? 말어? 사? 말? 사? 사 말? 에이 질러! 원 뿔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왔다가는 충동구매 후에도 두 배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포함해서 뭐든 확 지르고 싶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나를 치고 올라올 때 살다 보면 종종 겪잖아요. 그때를 잘 캐치하셔서 숨 한 번 내쉬고 두 번 생각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입니까? 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괜히 들뜨고 휩쓸리기 쉬운 금요일.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제 말 명심하세요. Thank God it's Friday. 김영철의 Power FM. 금요일은 왠지 좀 업 더 되는 것 같죠? 김영철이에요.

진드 씨 한 번 더 말해줘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땡가레즈 프라이데이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장현숙님도 원 플러스 원 하거나 마지막 떨이다면 무조건 손부터 나가요. 유유 누가 좀 말려줘요. 특히 우리 홍시빙 보다가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 기회가 여러분 이제 없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또 원 플러스 나도 원 플러스 벌써 사는 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갑자기 그 보다가 요가 그 요가 돌이라고 해요. 요가 벽돌. 예. 어떤 건 한 개, 어떤 건 두 개 있는 거 있더라고. 원 플러스 원처럼 해서 두 개짜리 샀지 뭐 한 번에. 뭐 하나 따로 사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하데스님도 원 플러스 원 벗어나기 그 힘든 유혹이네요. 지금 펜틀리의 세제, 화장지, 과자 막 어마어마하네요. 원 플러스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어쨌든 아 이게 마침 필요한 거면 너무 좋은 소비인데 순간적인 욕심에 사고 나면 이제 후회할 때가 꽤 있죠. 이게 뭐 물건뿐만 아니라 이 욱하는 성질 요거 참지 못한다거나 괜히 오바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거나 다음 주 바쁜데 왜 굳이 그래 나도 어떻게 조인할게. 아무튼 여러분 기분이 휩쓸리는 금요일 오늘 금요일 유난히 업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보내시고요. 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4부는 어긋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우리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 씨랑 그러면 안 돼 만나볼 거고요. 자 즐겁게 배꼽 잡을 준비하시고요. 2부에서는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과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함께 할게요. 문자 번호는 오늘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구급함 김치 세트 있습니다. 문화 선물 있어요. 영화 군체 관람권인데요. 예측 불허로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생존자들의 결투 게임을 방불케 하는 극강의 서스펜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외울 수 있겠어요.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6월 2일이죠. 오전 몇 시? 10시 반에 철파엠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다시 한번 철기 시대 우린 철기 시대요 무대를 뒤집어 놓을 거고요. 실력으로 뒤집어 놓을까요? 아니면은 웃음일까요? 자 그리고 또 초특급 게스트 씨야 B1A4 자 유승우의 말모말모 귀호강 라이브까지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청 서둘러 주세요. 철파의 홈페이지에

0: 공개 방송 모집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락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들 빨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경환이랑 수요일날 문자했더니 또 경환이 톤이 슬슬 나오네요. 자, 오늘도 고릴라 보는 라디오 배우이죠. 너튜브는 철파엠, 맞는데 에라오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김영철의 파워 FM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아침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터 오대리부터 2시간에 내려가라 내가처럼 나가지 달려라.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의 콩콩 아니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만기 슬기 슬기 막 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총리 으쌰라 으쌰.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연을 보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철가루들 있으신가요? 오늘 22일 오전 10시부터 공연 관람 만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할인권은 네이버 예약, 놀 유니버스, 예스24, 타임티켓, 티켓 링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예매 처분료 별로 1인 2매 선착순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공연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할인권 사용 기한은 일주일 단위로 운영되는데요.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발급받은 할인권은 28일 자정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할인권 금액마다 티켓 가격이 낮더라도 여러 장을 한 번에 예매해서 총 결제 금액이 15,000원 이상이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존 예매처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연 할인권 잘 활용하셔서 알찬 문화생활을 즐겨보아요. 열대 과일 망고는요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에 맛이 좋은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산 수입 망고는 5월 말에서 6월 사이 당당다라당당 당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 C, E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옷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망고가 옷나무과 식물이라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시야 주변은 옷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르시올의 함량이 높아서 과육을 갈비처럼 뜯어먹는 일명 망고갈비 방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달콤한 계절 망고 과육 위주로 맛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데리 오데리로 오늘도 정보 많이 챙기셨죠? 5950번님이 철업디 저 오늘 졸업사진 찍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실감이 나네요. 크크크 어머나 무슨 포즈로 찍으면 좋을까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찍어볼게요. 5950번님 이거 이제 중학생 되고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20대 지나면 20대 때 아 나 왜 이렇게 찍었을까 또 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정해야 돼. 아예 지금 막 그 하트 이런 모양 아예 그냥 그 기억에 남는 촌스러운 포즈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막 멋있는 걸 하든지 멋있는 게 또 웃기기 때문에 어쨌든 아 졸업사진 나도 옛날 보면 근데 다 똑같이 맞췄던 것 같아. 친구들하고 포즈 하나를 정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요 그림도 나중에 어차피 또 추억되고 약간 또 비웃음 조롱들 또 되려면 이런 게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웃기는 거 코믹이즈로 한번 가봐봐 오고고. 아 그리고 모디모디도 다시 한번 더 졸업 축하해. 이제 중학생이 된 거야. 자 우리 정민님은 중학교 교사 철가루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일주일간 예선전을 치르고 종목 연습하느라 아이들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학교 그 학생 인원수가 좀 많나 봐요. 우리 때는 뭐 중학교 세 반이었거든요. 다 본선이었는데 예선전이 있었다니. 야 예선전하고 오늘 이제 나름 본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겠다. 자 진짜 다치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우리 정비쌤도 5950 이렇게 두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 23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예나님이 철합디 오늘

0: 끝나고 어디 놀러 가시나요? 옷 이뻐요. 아, 근데 청자켓 주머니 좀 이쁘게 펴주세요. 아, 이게 말 잘했어, 말 잘했어. 이게 안에 없어. 이게 주머니가 이게 만들다가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장 마치러 갔는데 청자켓이 하나 차고 있는데 저 뭐예요? 했더니 아, 저기 지금 만들다가 그만 만들어가지고 저 주시면 안 돼서 온 거라서 단추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이게 알았어. 이거 펴기는 펴고 단추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구혜나 씨 오늘 공부하러 가. 끝나고 약속 없어. 날씨가 공부하기 좋은지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띠.
0: 공부하기 좋은 날씨인가?
1: 러닝하기 좋겠는데요.
0: 아, 뛰어야 되겠다. 중간에 네. 오해. 오케이, 땡큐. 뛰는 것도 보태서 좋습니다.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사흘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터라 더 가벼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연휴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도 계단식으로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6도 올라 다시 덥겠습니다. 서울 대전 26도, 대구 23도, 부산 22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24도, 모레 27도, 월요일에는 3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케이팝 대본연테스 OST 중에서 사자보이즈가 부르는 소다팝 듣고 빵냐빵냐 이어가요.

0: Night Titi, Good Night Titi, 개운하지 모르며 너무해 너무해 Night Titi, Good Night Titi, 멜라토리 꿀잠 베이베. 아침을 내는 책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불공이요. 멜라토닌을 채워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라. 이 코로나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경희님인데요. 오늘은 14년 동안 단위 회사를 떠나는 날입니다. 지금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사 후 피부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보려고요. 그동안 자동차를 열심히 정비했으니 이젠 제 인생도 한번 정비해보려고요. 늘 출근길에 함께한 철업대에게 마지막 출근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받고 싶어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경희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대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안녕하세요. 막내 외숙모 이름이 이경희 씨. 아, 그래서 네. 반가. 오늘 코요테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와, 경인님 오늘 이제 마지막 출근이시라고요?
0: 네, 오늘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뭐 서비스 센터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상담 업무 보고 있고요.

0: 저희 신랑은 이제 정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1: 아, 같은 회사 다니고 신랑은 이제 계속 다니실 거고.
0: 네, 네, 네, 네.
1: 그러면 우리 경희 씨는 그만두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0: 너무 오래 일해서 갑자기 번아웃이 왔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서 막 병원 상담도 했는데 일단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1: 오.
0: 네, 그래서
1: 이게 이제 14년을 아까 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또 번아웃 얘기를 하셨지만 그만두려니까 또 아쉽죠.
0: 아쉬운 것도 있고 설렌 것도 있고요.
1: 아, 근데 설렌 거.
0: 네, 서럽게 보면서 항상 공부하시고 도전하시더라고 해서 많이 응원 받았어요.
1: 아, 그러면 나도 또 응원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 번아웃이 온다라는 게.
0: 네네.
1: 그게 딱 어때요? 일어나면 회사 가기 싫어요?
0: 그런 것도 있고 잠을 일단 제대로 숙면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생각이 많아져서.
1: 생각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설렘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진로를 피부 쪽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쪽 설렘인가요, 지금?
0: 네, 아무래도 쪽 이제 손에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랑 마사지 해주면 좋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네네.
1: 진짜 요걸 딱 정한 이유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해서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0: 좋아하고 잘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딱 남편이 한다고 그러니까 뭐래요 또?
0: 아,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가족들이 많이 힘을 줬어요.
1: 아, 진짜? 그러니까 또 더 힘 생기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게 그 손에 힘이 또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0: 네, 맞아요.
1: 우리 흔히 악력이라 그러나?
0: 네, 맞아요.
1: 갑자기 받아보고 싶은데.
0: 한번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만두면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질 텐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많이 있죠?
0: 네, 맞아요.
1: 어디 가려고요? 여행 가고
0: 저요?
1: 싶어요?
0: 네. 일단은 제주도 일주일 가려고 다음 달에 비행기를 끊어놨고요.
1: 잘했어.
0: 네. 그냥 서럽지처럼 그냥 바닷가에서 책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 있는 일주일을 보내다가 오고 싶어요. 그래, 한라산 그래. 등반도 계획 있어요.
1: 그렇지. 계획도 좀 짧았겠지만 어쨌든 갔다 와서 또 새로운 설렘이 있으니까 또 좋다, 그죠, 경희 씨?
0: 네네네.
1: 구창수님이 번아웃 올 때 힘든데 새로운 도전도 퀴즈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멜라토닌 호흡차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외쳐주세요.
0: 네.
1: 다리가 8개인 해산물, 머리가 동그랗게 생겼죠? 나는 땡땡.
0: 무더.
1: 연사 퀴즈, 부산 바다, 새우 과자면 떠오르는 새는? 부산 땡. 그렇지. 사다성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풍전.
0: 풍정등아.
1: 그렇지. 유행어 땡은 누가 키워? 땡은
0: 땡?
1: 개그맨 박영진 씨 유행어 돼지 말고
0: 소.
1: 공통점 퀴즈, 말티즈, 진돗개, 푸들의 공통점은
0: 강아지
1: 까지 해서 10만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경희 씨, 철가루 퀴즈 요건 맞추지 마세요. 이것은 얇고 긴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끌미끌해서 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죠. 네 글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레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끝으로 남편도 좋고 가족에게 한마디 한다면?
0: 힘들 때 많은 힘 줘서 고맙고 새로운 도전 응원해서 고맙고 유빈이, 예빈이 우리 딸 사랑해, 건강하자.
1: 그래요. 제주도 일주일 잘 갔다 오시고 바다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아까 피부과 그거 피부 쪽 잘 배워가지고 새로운 인생 진짜 오라고 우리 또 그래도 매일 아침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엑스라지 아니죠?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이런 날 시간이에요. 철파엠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들 일어나이씨.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김윤정님의 사연입니다. 자 랜덤 선물 뽑기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어제 안은영 녹화를 밤 12시 끝났나 아주 나이스 아침 목이 좀 아직 장기가 돼 수면 부족 아주 나이스 자 그 전에 선물 뽑을게요 자 오늘 받을 랜덤 선물 세정 롤 티셔츠

자, 오늘 김준정님 철없성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언니가 조카를 낳고 한 달 만이 지났는데 저만 일이 바빠서 아기를 보러 못 갔거든요. 드디어 바쁘게 끝나서 오늘 퇴근하자마자 언니 내려가서 주말 내내 있을 거예요. 조카 눈이 저를 좀 닮았다는데 실제로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빵빵한 볼도 손으로 눌러보고 싶답니다. 서인국의 애기야 들려주세요. 아, 윤정님 첫 조감이요. 그치. 그 감동이 다르죠, 다르죠. 저도 우리 두나 용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가 태어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누나가 고등학교 근처 살았거든. 나 진짜 하나 보러 거의 주 한 3-4회 갔던 것 같아요. 그 있어 그냥 첫 삼촌. 나한테도 첫 삼촌일 거 아니야. 첫 외삼촌. 그래 그랬지. 그런 게 있죠. 그죠. 차라리 공감대 주제. 그래서 오늘 나의 주말 계획, 우리 윤정씨가 주말에 언니네 가기로 했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쭉 길게 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철가루들 이번에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두들 공유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첫 번째 철없성 서인국 애기야 뮤직 스타트. Yo.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I wanna kiss you. You're my world. My all.

와, 오늘 졸업송 주제는요, 나의 주말 계획. 우리 철가루들 주말 월요일날까지 있으면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3241번님이 서천 여행 갑니다. 갯벌에서 모시 조개도 잡고 모시 중원디 캠핑도 하고 아이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게요. 아, 계획 다 짜놓으셨구나. 해산물 러버로서 아, 저도 또 조개 좋아하고 조개탕도 끓여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구워먹어도 맛있고 조개도 참 맛있죠. 조개꽃이 막 서울엔 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을왕리 막 이런데 가야 되니까.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이 예슬님은 일요일에 오 마라톤 하러 가는데요, 그 8살 조카랑 같이 첫 마라톤 도전해요. 아, 예슬님 진짜 그 워밍업 준비 체조 잘 하셔야 돼요. 예, 어제 저도 너튜브 겸 비가 딱 그쳐주더라고, 10시 넘으니까. 예, 남산 한번 어디 뛰고 왔지. 아, 뛰고 오고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여러분, 뛰려면 마라톤 하듯이 10km 이상 뛰어야 되는 것 같아. 이 4, 5km 뛰면

식욕만 올라오고 미치겠네 나 요새. 8652번님 저 내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봐요.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같이 도전하는데 합격하고 싶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거 있구나. 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 자기개발하는 우리 철가루. 아까 우리 이경희씨도 막 자기개발 자기개발 한다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계속 공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뭐든 여러분 아 내일 어쨌든 시험 도전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임수진님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연휴까지 쭉 청첩장 모임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설레면서도 떨리면서도 감사한 연휴네요. 아 요것도 이제 꼭 통과 의례죠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결혼식장에 하객이죠. 하객이 없는 결혼식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식사들도 하면서 또 결혼식 계획도 얘기하시고 아 좋겠다. 근데 이거 했던 얘기 계속 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아. 조보미님은 트윈스 팬이라 주말에 선수들과 하이파이브 하러 갑니다. 오 아싸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주 주말이 더 바쁘겠네요 그죠. 자 김현승님 이번 주 주말엔 5년 전 제주도 한 달 사기 할 때 우연히 개하에서 만난 와 게스트하우스 줄이는 거 개하. 동생들이랑 서울에서 숙소 잡고 맛있는 거 먹고 놀기로 했어요. 그. 아 이거 나 여행 가서 이렇게 잘 지내고 만나고 연락하고 진짜 성격도 좋아. 좋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아 일요일까지 아 월요일까지 노는 분들 좋겠네요. 윤미 씨는 친정 식구들 14명 모두 장자도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요. 등산도 할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 상품도 줄 거랍니다. 가족들끼리 아 14명이서 1등부터 14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치지 말고 알았죠. 재밌다 이렇게 또 상품 걸고 등수 등산 재밌네요. 임승현님은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딸 오늘 작가 데뷔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에서 아이들 글이 책으로 나오는데 작가와의 만남으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글쓰기 수업도 했고 이미 이제 글을 한번 또 썼구나 이렇게. 우리 작 임승현 저희 따님 작가님 예 아 자 이름이 지우구나. 지우 작가님 네 오늘 작가 데뷔 잘하시고요. 옷 예쁘게 입고 가세요. 미소 잘 지으시고 1,2,2고 딸이랑 조카랑 부산 이땡땡 피자 먹으러 갑니다. 오 부산 살면서 처음 가보는데 기대되네요. 스컬하의 부산 바캉스 들려주세요. 아 이땡명 그거 아닌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아닌가? 이제 뭐 하여튼 이제 땡인가? 하여튼 그래 내가 이거 그냥 웃었어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두 번째 철없어 뮤직 스타트.

0: 우미입니다.
1: 9882번님이 미가님이 주말 계획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0: 아, 저는 주말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항상 아이들이랑 놀아주는데 예, 이제 와이프가 평일에 열심히 좀 육아를 하니까 주말에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놀아요.
1: 그럼 밖에 야외로 놀러 갈지도 있나요? 아니면은
0: 거의 야외.
1: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0: 네네.
1: 오 진짜 아이들이 또 아빠랑 노는 것도 좋아해요?
0: 아 굉장히 좋아하고. 아,
1: 그렇지.
0: 되게 딸 둘인데 되게 남자처럼 활동적이래가지고 놀아주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1: 그래 또 밤이 또 잘 자죠.
0: 네네.
1: 확실히 아이 나이들이 낮에 이렇게 많이 놀아줘.
0: 노래. 맞아요, 맞아요.
1: 알았어, 알았어. 주말 어쨌든 가족들하고 또 잘 놀시고. 자 그럼 우리 또 본 코너 들어가 봐야죠.
0: 자 오늘은 K-pop 배우기 229주차입니다. 철업디 요즘 아일릿의 이치미가 차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예능에서 나온 밈까지 붙으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1: 아 이건
0: 안 보셨어요?
1: 밈까지라도 못 봤는데.
0: 네.
1: 아일릿 하면 사실 데뷔곡이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1: 그때 아이언 같이 하고 슈퍼 이끌림서부터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춤 막 와 있었거든요. 그
0: 네.
1: 하는 걸 했었는데
0: 네,
1: 오늘 혹시 제가 그러면 아일릿 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오늘은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는 아일릿의 이치미를 메인으로 해서 아일릿이 어떤 방식으로 히트곡을 만들고 있는지 타이틀곡 3곡을 정리해봤습니다.
1: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일릿 타이틀곡은 어떤 노래죠?
0: 네 방금 철업디가 부른 아일릿의 마그네틱입니다. 이 곡은 아일릿의 데뷔곡인데요. 발매 당시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미국 메인 싱글 차트에서도 진입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후렴 멜로디가 굉장히 짧고 단순해서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이 나고요. 손동작 중심의 안무라서 쇼폼 영상에서도 따라하기가 좋았습니다. 또 사운드가 세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귀엽 몽글몽글하게 중독되는 타입이라서 반복해서 듣는 게 좀 힘이었죠. 작곡가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은 세게 터트리는 후렴이 아니라 작게 계속 생각나는 후렴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자, 이 부분 땡땡 이 부분도 있지만 정말 가사대로 진짜 슈퍼 이글림이 있는 그 노래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 귀엽고 손가락 두 포인트 안무도 전 세계 챌린지로도 유명했었는데 성현미님이요.
1: 슈퍼 이글림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끌리는 매력적.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이끌림 애들아. 야, 이거 네. 완전 신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슈퍼 이끌림.
1: 네, 맞아요.
0: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노래였죠?
1: 네, 두 번째는 빌려온 고양이입니다. 이 곡은 2025년 나온 타이틀곡이고요. 프렌치 하우스 장르를 기반으로 한 몽환적인 좀 그런 섞인 곡인데요. 멜로디는 귀여운데 리듬은 생각보다 빨라서 이 듣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빨리 반응하는 퍼포먼스형 곡입니다. 아일릿의 음악이 좀 재밌는 게 귀여운 이미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리듬과 사운드 안에 은근히 좀 실험적인 요소를 항상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이 마그네틱이 처음 듣자마자 중독되는 곡이라면 빌려온 고양이는 무대와 안무까지 같이 봤을 때 더 살아나는 곡입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기본적으로 아일리 팀이
1: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0: 그렇다면 작곡가 미가 미친 감성 알려준 오늘 자 주제 요즘 차트와 밈을 동시에 잡은 아일리 마지막 타이틀곡은요?
1: 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0: 쿵짜라 쿵짜
1: 이치미. 자 이치미가 요즘 더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일릿 이치미 무대를 보여줬는데 이 붐씨가 이 곡의 비트에 맞춰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믹스를 해버렸는데 이게 완전 밈처럼 퍼졌습니다. 그게 단순히 웃기고 끝난 게 아니라 아일릿의 그 흐름을 바로 받아서 또 팬미팅에서도 리믹스 버전처럼 활용을 했고요. 붐과 함께 챌린지까지 하면서 노래의 화제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요즘 히트곡은 노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고

0: 이 정도면 놀이고 했나 싶을 정도로.
1: 네, 맞습니다.
0: 와, 우리 김홍란님이
1: 네, 알린 노래는 진짜 귀에 쏙 박히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춤은 진짜 저세상 텐션으로 신나고 어렵고 그걸 소화하는 멤버들이 대단해요. 요즘 이치미도 귀에 쏙 박히고 맴돌아요.
0: 아, 옥란 씨가 정리 되게 잘하지 네. 않았어요? 어. 뭐 귀에 진짜 쏙 박히고 단순한 네. 듯한데 춤은 또 완전도 어렵잖아요.
1: 네, 맞아요.
0: 와, 오, 윤영님도
1: 여기도 예, 우리 때 DDR 음악 같아요. 그리고 안정환님이 수주갈 성류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0: 수주갈 성류갈 수주갈 일총 성류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정환 씨 잘했어.
1: 난리 났는데요 지금.
0: 네. 소주갈 성류갈 소주갈 성류갈 8732번님이
1: 네, 아, 편의점 운영 중인데 50대 아줌마도 춤추게 하는 노래들이 인기곡이거든요. 네, 아일린 노래군요.
0: 어, 잠깐만, 소주갈 성류갈 들렸어.
1: 네.
0: 소주갈 성류갈 나오면 쳐들어간다.
1: 자,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한 곡들을 좀 정리해보면 마그네틱은 마법소녀 같은 아일리스의 첫인상을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빌려온 고양이는 무대와 퍼포먼스를 확장했고 이치미는 차트와 밈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0: 와, 대박.
1: 요즘 케이팝 노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쇼폼, 무대, 예능, 팬덤 문화, 차트 흐름 이게 좀 다 같이 맞아야 히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일리스는 그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0: 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깔아드려야 미친 감성의 크레이즈 퀴즈 내두셔야죠.
1: 네, 오늘은 아일리스의 타이틀곡 세 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마그네틱, 2번 이치미, 3번 막걸리.
0: 등산하고 막걸리 먹으러 간다 공짜라 공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대는 무료 아시죠? 정답자 몇 분 뽑아서 멜라토닌 허브차 보내드리고요. 미감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3901번님이 정답 3번 It's Me 노래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것 같은데요. 자, 수능 금조국에 추가일 듯요. 미감님 덕분에 줄 불금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3901번님은 정답 3번 보내주고 제목은 안 보내주셨네요. 김선아님 3번 막걸리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아들 아우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계속 귀 맴돌 거죠 오늘. 박예연님도 3번 막걸리 버스에서 내려는데 재밌게 듣다가 지나쳤어요. 돌아가세요. 282호 3번 막걸리 소주가 아닌 숭류가 일보다 철가루 들은 막걸리 막걸리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분 좋아서 노래 불렀어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미꾸라지 미꾸라지 유혜연님이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다 먹어준다고 모기 천적이래요. 너무 억지스럽죠. 곧 모기가 극성일 텐데 미꾸라지야 모기 없애줘 하셨고 김경자님도 미꾸라지 어렸을 때 겨울에 양동이 들고 큰 오빠 작은 오빠 따라다니면서 미꾸라지 잡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자 9536875님께도 선물 모두 보내드릴게요. 자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확인해주시고 저는 영철 보정 준비하고 있을게요. 미쳤나봐. Stay the land don't go anywhere.

0: AI 전환 시대, 이제 기업 경쟁력은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데 달려있는데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훈련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 부재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AI 훈련 확산센터 및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마련했습니다. AI 전환 시대, 중소기업이 AI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모닝 메아이 하이브리티션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7.

0: 결코 가볍지 않은 금요일의 아침 단사 영철 본사
1: 행세우생

수박의 옛말은 슈박이다. 16세기 문헌에 슈박이 최초 등장한 뒤 19세기부터 슈박은 수박이 되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반가움에 크게 한번 손뼉을 쳤다. 잃어버린 땅 문서라도 손에 쥔 기분이었다. 나에게 수박은 오래 전부터 슈박이었다. 수박이라는 이름으로는 여름 과일의 제왕, 슈박의 매력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맛있는 것을 말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귀여운 쪽에 가까워진다. 트럭으로 수박을 파는 수박 장사의 스피커조차 슈박이 왔어요 하고 알려주지 않는가. 우리 집 아이도 두 살 무렵부터 가장 좋아하는 여름 과일 수박을 아주 정확하게 슈박이라고 발음했다. 슈퍼마켓 아니고 슈퍼마켓인 것처럼 수박도 슈박으로 돌아가면 어떤가. 그렇다. 억지다. 덧붙여 수박을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 자주 난 수박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경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 앞에서 굳이 힘주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칙이다. 당신이 이 좋은 것을 함께 먹지 않아 아쉬울 뿐 당신 몫의 수박까지 내가 먹을 수 있으니 나는 좋다. 아침 딸 편집부의 여름어 사전 중에서. 영철 본색 벌써 수박이 등장한 것을 보니 아 이제 진짜 초여름의 문이 열렸나 보다. 진짜 아 올해는

18시엔 롱삼세 매일 아침 8시에 롱삼세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며칠 전에 올해 첫 수박을 개시를 했네요. 5월 수박이라니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한 덕인지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어쨌든 수박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일단 신나서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는 수박 반을 갈라 동그란 화채 스푼으로 앵두처럼 이쁘게 파내어서 얼음 동동 띄어서 화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올해 첫 수박을 보니 할머니와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누군가 날 위해 그렇게 이쁘고 정성스럽게 무언가 만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올해 첫 수박을 개시하고 반통은 냉장고에 쟁여놨는데 이쁘게 화채 만들어서 저도 딸에게 선물해주고 싶네요. 아, 수박 먹었던 옛날 어린 시절, 과일은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식구들과 또 뭐 친지들과 또는 친구들과 먹었던 그 기억들이 강하게 남죠. 아, 저도 수박 좋아하냐고요? 저는 수박은 일단 2등입니다. 1등은 또 다음에 그 과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박 너무 좋아하죠. 일단 저에겐 2등 과일이긴 한데 저도 먹었어요. 올해 지난주쯤에 이땡땡님 먹었어요. 요즘은 사실 뭐 아까 반 잘라서 반은 또 냉장고에 또 반은 뭐 이제 뭐 주기도 하고 또는 그죠 옆집 옛날에 우리 반 나눠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 사실 저 같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수박 반 잘라서 또 4분의 1 잘라서 등등등 그 베어먹는 맛도 있지만 요즘 워낙 그 껍질 다 벗겨가지고 사각형으로 탁 잘라서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커피숍에 가도 수박 아예 그 딱 잘라가지고 컵에 있는 컵 수박도 있고 수박 주스로도 해먹기도 하고 아 수박수 아까 한번 딱 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또 슈박이었군요. 그죠? 슈박 발음 너무 좋지 않나요? 슈박 먹고 싶어요. 아, 오늘 금요일 저녁에 보통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우리 땡땡님 사연 주셨으니까 저도 수박 하나 딱 넣어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딱 냉장고 정리해놓고 주말을 저도 풍요롭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여름옷 사전에 요 부분이 있군요. 제가 겨울옷 사전을 추천을 받아서 겨울옷 사전을 읽다가 여름옷 사전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름옷 겨울옷 사전 요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수박 얘기를 알 수도 있겠군요. 이 땡땡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영철본색 게시판에 이렇게 다양한 글 재미난 글 철가루가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김영철의 파워 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48초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3203번님이 정블리 올해 첫 수박 개시하셨나요? 최여름 과일도 궁금해요. 일단 수박 개시는
1: 했습니다.
0: 했죠. 네, 했죠. 진짜 의외로 했습니다. 진짜 우리 빨라요. 5월이면.
1: 네, 요새는 진짜 5월이면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단맛도 많이 들어가 있고.
0: 네. 최여름 과일은요?
1: 수박입니다.
0: 수박 네, 1위예요.
1: 수박, 네, 수박 너무 좋아해요.
0: 오, 다른 네, 거는?
1: 당이 좀 높아가지고 많이 못 먹긴 하는데 목마를 때 먹으면 정말 수박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수박 1위군요. 자, 우리 3203분님도 선물 챙겨드리면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두고 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지만 이 노조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노조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터졌는데요. 호황인 메모리 사업에 종사 중인 직원들은 이 최대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받기로 한 반면 가전과 모바일 쪽은 6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 쪽 직원들은 협상을 요구해왔던 이 가전 쪽 현안들도 안건에서 빠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협상을 주도한 초기업 노동조합에서 탈퇴해 다른 노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폭풍은 주주들의 반발입니다. 이 대한민국 주주운동

0: 노동본부는 어제 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세금을 먼저 공제해야 하고 이 세후 이익도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은 산업계 전반인데요. 카카오 노조는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과 함께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임금 혹은 고용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성과급이 하나의 변수로 자리잡게 된 상황입니다.
1: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에 억류한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국민들을 석방을 했다고요?
0: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원을 위한 국제인권기구 9호선에 탑승을 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한국인 2명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9호선은 가자지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선박이 나포된 곳은 공해상이어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측에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2명의 우리 국민을 별도로 구금하지 않고 곧장 추방하는 방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은 유감이나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장관이 9호선단 활동가들을 무릎 꿇리고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활동가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동생도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캐나다와 그리스 등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친정부 언론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차량 이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차량으로 출퇴근한 경찰서장이 있다고요.
0: 네. SBS는 지난 19일 성동경찰서 권미애 서장이 공직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차량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서의 긴급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긴급 차량은 일과 이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긴급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직 초동 대응팀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에 있어야 하는 차량입니다.
1: 네.
0: 하지만 한 달 넘게 이 경찰서장 출퇴근용으로 쓰이면서 이 차량 배치에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권미애 서장은 이 문제 제기가 없어 긴급용 차량인 걸 몰랐다며 앞으로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 근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감찰과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요. 경찰청은 권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로운 씨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허위로 드러났다고요.
0: 네, 한 유튜버가 배우 김수현 씨가 고인이 된 김새로운 씨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당시 교제의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는데 상대를 알 수 없는 카톡 내용에 김수현 씨의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버가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도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봤고요. 김수현 씨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도 기승을 부릴 곤충 방제 장비가 새로 도입됐다고요?
0: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일명 러브버그, 그 동양 하루살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 중순이면 대발생이 예고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게 뭐 익충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그 수가 많아서 불편함이 좀 심각합니다. 워낙 게다가 발생 지역도 많아서 방제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올해는 이 러브버그를 겨냥한 새로운 방제 장비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대형 살수 드론이 곤충떼에 고압의 물을 분사하게 되고요. 또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의 흡충기도 도입이 됩니다. 이 꽃향기 같은 냄새로 곤충을 유인하는 포집기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0: 출현에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방제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곤충 대발생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집중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수박 많이 드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마이클 잭슨, 빌리 진 듣고 피트랑 여공부도 이어갈까요?

0: 영국에서 물건 넣은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조땡땡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대학교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었는데요. 글쎄 오전 11시에 만나서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공원 산책하면서 또 수다 떨고 하니까
2: 어머 얘들아 해가 지고 있어.
0: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학거리가 줄질 않고 어찌나 재밌던지 시간을 확인한 저희는
2: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0: 라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찐친들과는 1분 1초가 아까워요. 숨 쉬는 것조차도요. 피터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 표현 영국식으로 부탁해요. 8631번님이 피터는 안경 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력이 좋으신가요? 피터, All right, mate.
1: Yes, I have good eyesight. 시력이
0: eyesight.
1: 좋다. Eyesight. 뭐, 시력은 따지면 뭐 eye ability? 근데 eyesight라고 해요.
0: Eyesight, 그죠.
1: 네, 그냥 eyes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0: 눈 나쁘면 poor eyesight.
1: 오, 딱이죠. 네, I have good eyesight. 약간 우리 엄마도 꽤 늙을 때까지 안경 안 쓰고 아빠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 확실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어릴 때.
0: 그런구나.
1: 어린 친구 영국에 안경 쓴 친구 많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네네네. 진짜 신기했어. 한국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0: 지금도 어쨌든 잘 보이죠, 그죠? 안경은 안 써도.
1: Yeah, I don't need glasses. Fingers crossed.
0: Good eyesight.
1: Yes.
0: 피터 오늘 함께할 영국식 표현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1: 네.
0: 야 이거는 진짜 뭐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1: 그렇죠.
0: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진짜 뭐 공부할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잖아요.
1: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 특히 그렇죠.
0: 사실 이건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시간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라는 표현은 아주

0: 많이 쓰는데 아마 미국식일 수도 있겠지만 네.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죠.
1: 그렇죠. time flies 원래 풀 표현은
0: time flies when you are having fun이라는 게
1: well done.
0: 원래 time flies. 네. 시간이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거야.
1: 네. 이거 time 제일 flies. 대표적인 표현이죠.
0: 시간이
1: 네.
0: 날아가. 시간이 날아가. time flies인데
1: 네.
0: 그러면 시간이 빠르다 time flies가 아니라 다른 시간 가는 줄 몰랄 수가 있었죠.
1: 네네네.
0: 그러면 음흠. 예전에 제가 문자를 하다가 영어권 친구인데
1: 네.
0: 오고 있어 그랬더니 오 마이 갓 자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흐른 줄 몰랐네 이런 뉘앙스로
1: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0: Lost track of time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1: 와우 오키도키.
0: 어허 그래서 I lost track of time.
1: I lost track of time.
0: 또는
1: 강조해야 돼요.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0: I lost 맞죠. 왜냐하면 lose track of time의 시간을 놓칠 정도로.
1: 맞아. track은 뭐 추적하다라는 뜻이니까 약간 시간 가는지.
0: 진짜 그 문자를 그 사람이 썼어. I lost track of time.
1: 영국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전체 약간 느낌이에요. 이 단어.
0: I lost all track of time.
1: 오,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I lost all track of time.
0: 그래요?
1: 원래 all 여기저기 강조할 수 없는데 이 표현에서 맞아요. 그리고 그 which도 맞아. I lost all track of time. 근데 제가 그 I 바로 다음에 강조 단어 넣었어요. 근데 어제까지 마셨으니까 저는 엄격해야 돼요. 오늘.
0: 그렇죠.
1: 네.
0: I absolutely lost the track of time.
1: Absolutely 영국 사람 진짜 많이 쓰죠. 네, 근데 그거 안 가져왔어요.
0: I lovely lost the track of time.
1: Lovely, absolutely랑 비슷한 성격의 단어이긴 해요.
0: Absolutely.
1: 마지막 힌트 T로 시작해요.
0: T.
1: T.
0: T. T. I terrible track. I terrible lost the track of time.
1: I terribly lost track of time. 아닙니다.
0: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1: 나 이 단어 안 가져왔네요. C로 시작하는 거. I totally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왔던 거 I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근데 어차피 안 맞췄으니까
0: 그래요.
1: 괜찮죠?
0: 잘했어요.
1: Totally도 괜찮고 completely도 괜찮고 솔직히 absolutely도 좋아요. 네네네.
0: 근데 피터 진짜 오늘 딱 갖고 온 표현은
1: 네. I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0: One more time, please.
1: I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0: I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I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이 completely 앞에 그 강조하는 거 많이 쓰죠.
1: Yeah.
0: Totally.
1: 네.
0: 또는 아까 말했던 absolutely.
1: Mm-hmm. Or completely, totally, absolutely. 또 아까 얘기했던 거 all.
0: 올도 쓸 수 있고
1: 네.
0: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completely 여러분 기억하시고 lose track of time 이걸 한번 배워볼게요. lose track of time
1: 맞아요. 그
0: lose는 우리가 말하는 잃어버리다고
1: 그렇죠.
0: 시간을 트랙이 뭐예요?
1: 트랙은 뭐 추적할 때 그래서 동물도 이렇게 사냥할 때 you track the animal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 흔적 보면서 그래서 tracking 하고 있다는 거 의식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lose track 하면
0: 시간 의식하는 걸 놓쳐버렸구나.
1: 완전 놓쳐버린 거죠.
0: 야,
1: 이렇게 됐다고?
0: 4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1: 네.
0: 5시 반이라고 그 시간 트랙을 놓쳤기 때문에
1: 네.
0: lost track of time. track 스펠링은요?
1: T-R-A-C-K track. 뭐 running track 할 때도 명사로 그 track이에요.
0: 안 바꾸고 우리 트랙 도는 그 트랙 도는 거 트랙.
1: 네네네. 네, 그것도 track.
0: track. 자, 오늘 피터의 진영영. 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요 표현했습니다. 자, 조땡땡님이 우리 주셨고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1: I completely lost땡 of time.
0: 자, 땡에 들어갈 단어 우리 한 바퀴 도는 것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죠? 추적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T로 시작하는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하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See you next time.

0: 하면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7: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I completely lost the track of time. I completely lost the track of time. 자, lost track of time, lose track of time 요걸 묶어서 좀 기억하시고. 정답 트랙이었죠. 장모혜님이 트랙 철파임을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차 안에 있다가 지각하는 게 다반사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뭐해? 출발해. 뭐해? 3764. 트랙. 아들이랑 보드게임 한 번만 하려는데 서로 승부욕 생겨서 정신 차려보니 새벽 시간 순삭. 그쵸. 김부정님도 트랙. 엊그제 40대 된 것 같은데 50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유유. 괜찮아.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구급판 보내드리고요. 자, 엉만이 권진영 씨랑 그러면 안 들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보자 보자. 오늘 눈에 가시 그 영순이는 안 온댔으니까 아 신나게 놀아보자.
1: 진영아. 어머 어머 나 왔어. 오래 기다렸어?
0: 아, 영순이 너 오늘 못 온다며.
1: 아 스케줄이 바뀌어서. 근데 뭘 그렇게 놀라? 어? 진영이 너 나 엄청 기다렸구나.
0: 번
1: 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1: 안 돼. 2075번님이요. 자기 전에 핸드폰 30분만 덜 해도 꿀잠 잘 잔다. 저는 왜 맨날 후회할 짓을 반복하는 걸까요?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구멍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억만이 억다리 개구멍 권진영입니다.
1: 아 그런데 자기 전에 불 끄고 핸드폰

0: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그러면 안 되는데.
0: 진짜 안 되는데.
1: 눈 생각해서.
0: 2075님 저도 어제 어제 안현영님 녹화 좀 늦게 끝냈어요.
1: 네, 얼마나 피곤해.
0: 저녁에 해서 한 12시 끝나서 집에서 씻고 한 1시인데 자야 되잖아요.
1: 자야지.
0: 또 본다 뭐를.
1: 근데 그거 보다가 잠이 안 와.
0: 근데 잠이 너무 왔어.
1: 아 그럼
0: 잠이 오더라고 나는
1: 그럼
0: 어제.
1: 그럼 다행이야.
0: 아니, 잠이 오는데 습관인 것 같아서 2075님 우리 왜 그럴까 나도 이거 좀 고치고 싶어.
1: 나도 고치고 싶어 진짜 나 푹 자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0: 네? 너무 기습적으로 혼자 몰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솔직히 보통 같이 하잖아요. 어떤 여지를 주지 않나요?
1: 아 그러니까.
0: 사실 자기 전에 그렇게 아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
1: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 듀엣곡 부를 때처럼 눈을 마주치면서 안 돼를 할게요. 이제. 예, 이제
0: 눈 안 마주치고 그러면 안 돼. 윤재님 엉만데이가 돌아왔다. 꺄! 엉만이 엉만이 당일치기로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줘요.
1: 우와!
0: 느닷없이.
1: 어, 나 이거 얘기 들었어. 어제 박민 선배님이 얘기해줬는데 당일 투어 가면 너무 재밌대.
0: 박민선 누나가?
1: 어 무슨 예를 들면 뭐 당진에 무슨 여행 막 이런 게 있대.
0: 충남 당진으로.
1: 그러면은 뭐 어디 집합 장소가 있겠지?
0: 그렇지.
1: 그 집합 장소에서 리무진 버스가 와가지고 조식도 주고 이런 투어가 있대요. 나
0: 아, 당일 투어 있을 것 같아. 당일치기 당일 투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혜 씨.
1: 신혼여행은 당일치기. 안 돼.
0: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1: 안 돼.
0: 신혼치기 우리 애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신혼치기래. 신혼여행 당일치기로 가는 여행 조건으로
1: 결혼할게.
0: 제 6366번님이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오서방이랑 뭐 하셨나요?
1: 아 어저께 부부의 날이었구나.
0: 부부의 날 까먹고 그러면 안 돼.
1: 아 그렇구나. 오늘 다시 챙겨야겠다.
0: 신혼 여러분 올해 결혼 앞두신 분들 신혼여행 당일치기
1: 안 돼.
0: 이제 그러면 안 돼. 엉만이랑 시작해 볼게요. 서땡땡님이 사연 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결혼 7년차 우리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하고 착하지만서도 항상 뒷북을 치고요. 그 뒷북이 제 탓이라고 우기는 나쁜 버릇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셋집을 구할 때 일인데요. 여보,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이면 괜찮지 않아? 우리 예산으로는 더 이상 볼 아파트도 없겠다. 1,000만 원 더 깎았으니까 이대로 하자.
1: 그래, 그러자. 여기 좋은 것 같아.
0: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을 싹 바꾸는 겁니다.
1: 이 집은 왜 이렇게 더워? 어? 여보, 여기 너무 덥고 환기도 잘 안 돼. 그때 내 말대로 다른 아파트 가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0: 어? 아니, 다른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여보도 여기 좋다고 했잖아.
1: 내가 언제?
0: 엄마.
1: 마음에 안 들어.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이사 가고 싶다.
0: 이런 식으로 말을 싹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건데요. 암튼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얼마 전 금값이 치솟을 시기에 아내는 또, 와, 금값 엄청 올랐네.
1: 여보, 여보, 내가 저번에 금 사자고 했잖아. 그때 금을 샀으면 지금 가격이 얼마야?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0: 뭐, 자기가 언제 금을 사자고 했어?
1: 저번에 부산 갈 때 차에서 금 얘기 나서 사면 좋겠다고 잠깐 얘기했잖아.
0: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런 말한 기억이 1도 안 났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었으면 본인이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암튼 또 주식이 폭등할 때는, 와, 야, 엄청 올랐네. 6개월 전에만 주식 더 샀으면 대박이었겠다.
1: 여보, 우리 그때 아파트 매매 안 하고 그대로 주식 했으면 됐잖아. 내 말대로 했으면 지금 우리 부자 됐을 텐데.
0: 뭐, 자기가 언제 주식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그 아파트는 자기도 동의해서 산 거잖아.
1: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아파트는 그 옆 동네 아파트였어. 거긴 자기가 사자고 해서 산 거지. 그리고 요즘 우리 집값 자꾸 떨어지는 거 알지? 여보는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줘?
0: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자기 말대로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 답안지 보고 집중 아니 답안 아, 집중

0: 본인 자체 NG 세 번 그리고 다반지인데 다반이 할 수 있는데 다시 NG
1: 조용!
0: 레디 액션.
2: 아니 다반지 보고 답 찍는 거 누가 못하나요? 여보 당신 자꾸 결과 나온 뒤에 자기 말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하고 진짜 제발 자꾸 그러면 안 돼.
0: 사연 보내주신 서땡땡씨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아 진짜 진영이 때문에 미쳐 진짜. 아니 답안지 보고 답 찍는 건 누가 못하나요? 연기를 흥분했는데 아니 답안이 아니 아, 다시 아니 답안지 아니 답안
2: 아, 이게 진영이. 또 응만이의 매력 아닙니까?
0: 네. 우리 엉만이 엉만이. 아, 오늘 우리 지금 김진님도
2: 오늘 NG 대방출.
0: 아우 자체 NG를 왜 이렇게 잘 내요 오늘?
2: 아, 또 오늘 기분 나빠하시는 분 있겠네요 어, 오늘. 왜? 그렇잖아 저 버벅거릴 때마다 아 오늘 엉만이 버벅거려서 오늘 일진이 막 이러신 분도 있었잖아요.
0: 제가 모 은행 올라가는데 네. 3층에 다른 회사 다니신 분이. 네. 아, 자기 엉만 엔진에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는 거.
2: 어, 맞아. 그런 분 있잖아.
0: 자기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회사 생활할 때.
2: 맞아,
0: 괜찮아.
2: 맞아.
0: 오늘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
2: 그러니까.
0: 우리 1617번님이
2: 오늘도 남자는 억다리님이 여자는 철학기가 크크 너무 자연스러워요.
0: 난 아예 그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지문에 최하정 톤 있어서 그냥 아 내가 네. 진짜 사고 싶은 아파트는 그 옆 동네 아파트였어 했고 네. 그러고 보니 진영이 남자였네?
2: 남자지.
0: 남편이었네?
2: 아, 내가 남편이야.
0: 그래.
2: 어.
0: 10년째 여기서 남자 연기하고 있잖아.
2: 그러니까 남자는 조신하게 집에서 꼬꼬지 하는 거래.
0: 그럼
2: 어, 그러니까.
0: 나는 10년째 지금 여기서 떽떽거리고 있지 않았어?
2: 맞아 맞아.
0: 조경희 씨가
2: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0: 그런 캐릭터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이.
2: 기대네요. 네.
0: 양은정님이
2: 내가 언제 아우 나중에 딴 말하면 미워요.
0: 그래. 아 그리고 부산 차에 내려갈 때 잠깐 아 금사면 좋을 텐데.
2: 아
0: 했나 봐.
2: 했나 보다. 했나 보다.
0: 그래서 아, 오늘도 공감 문자 주제 한번 받아볼게요. 긴급 제보 이때네 봤대네.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껄껄껄 내 주변 걸무새.
2: 예를 들어보겠다네. 우리 언니는 맨날 후회만 한다네. 뭐야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진영아,
2: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왜
0: 진영아 나 너무 짜증나.
2: 왜
0: 나 얼굴 부은 거 봐. 어제 야식 먹지 말걸.
2: 아, 또 시작이네.
0: 아, 끼야!
2: 아, 뭐야? 왜 또 그러대? 왜?
0: 어제 주식 팔 걸 지금 쭉쭉 내려가더라. 아, 누가 발매받는 막 끼야!
2: 우리 언니는 그렇게 하루 종일 껄껄껄 하고 있대네.
0: 긴급 제보 껄껄껄 내 주변 껄무새
2: 이때네 봤대네.
0: 소개된 모든 분들께 김치 세트 쏘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일걸. 그러면 껄껄껄 나온 김에 노래는 아스피린이 부를 껄껄
2: 걸.
0: 걸. 걸. 걸. 걸.

0: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스피린에 걸 했는데 중요한 건 지정이는 틀린지 몰랐대.
1: 난 영재료 형만은 무조건 다 믿으니까. 당연히 맞겠거니.
0: 아니 노래 선곡표에 답안이 아니 답안지 답안이 아스피린 걸 있어가지고 순간 거래 아스피린인데 쏘리 6090번님 아 지적 감사합니다. 모르고 너무 갈 뻔했어 말 안 해줬으면.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네
1: 밭때네
0: 껄껄껄 내 주변 껄무새 문자 도착한 거 쭉쭉 보죠.
1: 2409님께서 껄무새 우리 차장님이라네 그때 소개팅 나갈걸 하다가 10년째 솔로시라네 나갔어도 안 될 것 같긴 같은데
0: 그러니까
1: 아, 그래도 용기 거. 내서 나가봐요.
0: 아, 근데 나갈걸 그래
1: 왜 안 나가 영철이 형도
0: 아 그러니까 나갈걸
1: 용기를 내 네. 슈퍼파워
0: 그때 한번 저기 소개 성욱이랑 같이 보려면 만났었잖아.
1: 그래 맞아.
0: 그걸 안 나갈 걸.
1: 그 이유로 안 나간다네.
0: 우리 정보원님은
1: 우리 엄마인 줄 알았다네. 크크. 애들 세뱃돈 다 모아줄 걸 하면 계속 말하신대네. 근데 다 드렸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네. 그래 맞아
0: 엄마 뭐 하셨어요 어머니
1: 아유. 엄마가 다 썼다네
0: 그랬다네 6370번님이
1: 저희 이모는 맞선 나가기 전에 얼굴 경락 마사지 받을걸 그럼 애프터 받았을 텐데 이러신다네 근데 제가 보기엔 경락 문제가 아니라네
0: 아이고 껄껄하니까 엄정화 씨 우리 라디오 나와서 영철아 왜 했더니 난 영철이 라디오 나오려고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네요 어제 10시에 잤어 뭐 잘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일찍 자는데 부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라면 먹고 잘 걸.
1: 어차피 부을 거. 어차피 부을 거.
0: 안 먹었는데도 부었대. 그래서 그 오프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그러네요.
0: 자 어쨌든 경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짚어드리면서 윤장호님은
1: 마트에서 전복 세일 기간이 어제까지였다는데 어제 살 걸.
0: 아이고 내가 진짜 아깝다. 어디 사지 그래, 그지. 전복. 이런 걸 좀 후회될 때 있어요.
1: 많이 후회되지.
0: 이런 건 며칠 생각나거든.
1: 아 그럼 얼마나 아쉽다.
0: 내일 토요일도 생각난다 저녁에.
1: 아이 그러니까 빨리 살 가서 살 걸.
0: 일요일도
1: 아이 살걸
0: 정관희 씨가
1: 12살 딸은 반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을 하루 미뤘더니 친한 친구가 냉큼 고백해서 둘이 사귄다고 뿔났대네 먼저 고백할걸 그럼 자기랑 사귀었을 거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0: 관희 씨가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1: 아 진짜 먼저 고백만 했어도
0: 말해야 하는데
1: 영철이 형도 먼저 고백만 했어도
0: 진짜 먼저 고백할 걸.
1: 그러니까.
0: 고백을 또 하면 또 차이고.
1: 한달기 수선아님께서 네 점심 먹을 때마다 순대국 말고 해장국 시킬 걸, 돈가스 말고 비빔밥 시킬 걸 하는 팀장님이 있다네. 이거 오서방 얘기 아니야?
0: 아니 근데 주변에 진짜 있어. 먹으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거 시킬 걸.
1: 뭐 그렇게 계속해 먹는 게 아쉬우니까 이제 오서방도 오서방 얘기네.
0: 저 우리 양미진님이
1: 철파인 공개 방송 신청할 걸. 철업디 보고 싶은데.
0: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2일 다다음 주 6월 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오전 10시 반이니까 요날 또 뭐 휴가를 빼서 뺄 분들이 있을까요? 휴가 뺄 걸 지금 서두르시고
1: 빨리 신청하세요.
0: 말 좀 생각하고 할 걸.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 걸. 자 신청해 주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모두 김치 세트 챙겨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안돼 마지막 사연은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1: 저는 모든 여자로 할 걸. 저는 모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상한 걸 일부러 찾아 먹는 것도 아닌데 직장 동료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얼마 전 점심시간 그날 군항식당 메뉴는 닭볶음탕에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닭고기를 퍼담아 자리에 앉았는데요.
0: 어머나! 에? 목뼈? 다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목뼈 누가 일부러 닭목뼈를 먹어 징그럽게
1: 제 동료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 식판으로 집중됐습니다 나는 뭐 분위기 안 가리고
0: 분위기 아니고 부위 다시 부위.
1: 나는 뭐 부위 안 가리고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뜬 건 아니고 그냥 목뼈도 같이 떠지길래 별 생각 없이 담아온 거야
0: 나는 징그러워서 아, 나 이런 분위기에서 난 그런 거 못 먹.

0: 뭐?
1: 아 이런 부위. 응. 아 그 친구 때문에 저는 괜히 아무 부위나 막 먹는 야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목뼈 얘기는 잠잠해졌고 다시 제가 콩나물 한 젓가락을 이렇게 입에 대려는 순간.
0: 어머나. 에? 콩껍질. 그런 걸 먹는 사람이 있어?
1: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동료의 식판 한쪽에는 콩나물 콩껍질이 차곡차곡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 그 콩껍질 뭐 그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골라내기 귀찮아서 그냥 먹어?
0: 아유 나는 그런 건 입에서 맴돌아서 못 삼키겠던데 진영이 우와. 너는 참 안 가리고 잘도 먹는다.
1: 그 친구의 유난에 저는 맛도 식감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먹는 먹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집으로 회식을 하러 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삼겹살의 묘미는 오돌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돌뼈를 아주 야무지게 씹기 시작하자 그녀의 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0: 어머 얘는 도대체 뭘 먹는 거야? 원시인이 따로 없네. 그럴 수 없어.
1: 그러다 제가 깻잎 꼬다리를 안 떼고 그냥 다 먹으니까 또
0: 아니 누가 깻잎 꼬다리까지 먹어 진영아. 그런 건 좀 뱉어라
1: 이러면서 면박을 주더니만 지난 얘기까지 들먹이더라고요.
0: 진영이 너 지난번에 생선구이집 갔을 때 생선 껍질까지 다 먹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비위가 상했는지.
1: 아니, 난...
0: 내가 너 그때부터 알아봤어.
1: 아니 제가 무슨 못 먹을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남 먹는 거에 간섭을 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지금 야 너 자꾸 나한테 먹는 걸로 이래라 저래라 진짜 계속 자꾸 또 그러면 안 돼.
0: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씨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은정님이
1: 미식가 납셨네요. 미식가 납셨어.
0: 그래. 권유림님도
1: 저도 참외식까지 그냥 먹으니까 씨 왜 먹냐면서 질색하지 농료 있었어요. 두 분은 참외씨 드시나요?
0: 진영은 솔직히
1: 일단 참외씨를 같이 먹어야 더 달콤해.
0: 그래. 아니 근데 유림씨 참외씨 먹어서 안에서 참외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참외씨를 왜 먹어? 근데 정말 웃긴 거 뭔지 아니 유림씨?
1: 뭐야?
0: 나도 참외씨 먹는다?
1: 그러니까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은 이거 참외거든.
1: 그래
0: 광고 듣고 올게.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0: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7: 자, 우리 4248부님이
8: 초롭디 진영님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초롭디 자신한테만 관대하고 우리 팀 상사 보는 것 같아요.
7: 맞아, 그렇게 했어. 네.
8: 관대해요 우리 영철이 형은.
7: 아니 근데 4248부님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해야 돼. 진영이를 진짜 이뻐하고 나 그래. 너무 좋아하잖아.
8: 제일 오래 본 남자야 내 인생에서.
7: 여기서만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실수하면 부위 분위기 말고
8: 부위
7: 실제로 얼마나 진영이 아껴 내가.
8: 아유 그럼 우리 집에 와도 그렇게 요리를 해준다.
7: 그럼 우리 1948번님이
8: 오늘도 역시 진영 언니 너무 웃겨서 눈꼬리 잡고 웃었네요. 예전 방송들 놓쳤던 것들 싹 다시 듣기 하면서 일해야겠어.
7: 그래 우리 한번 싹 다시 듣기 한번 하세요. 그래오면 그래, 그래. 안 돼. 너무 재밌을 거야.
8: 맞아,
7: 오늘도
8: 맞아.
7: 우리 4248번님 1948번님도 땡큐. 오늘 하루
8: 오픈업
7: 지칠 때는
8: 쉬어럽
7: 영철이나
8: 진영이는
7: 이제 쉬어럽
9: 왈쏘 좋다.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9: 얼쑤 신난다.
1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4: 아직 한 번 남았다.

0: 도착.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

0: 201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하도 좋다 좋다 하니까 나도 슬쩍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이번 주말에는 좀 쉴까 했지만 안 가면 후회한다는 말에 주말 계획으로 쓱 밀어넣게 될 때도 있죠. 그래 놓고는 아 괜히 질렀나 돌아서서 후회 중이신가요? 이게 사실은 금요일이라서 그렇다네요.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보상으로 또 휴일에 대한 설렘으로 이것저것 채우고 싶어지는 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지갑 좀 얇아지면 어때요? 그만큼 야무지게 잘 즐기면 남는 겁니다.